미국 주식 예탁증서는 3.2%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K-뷰티 산업 지원의 일환으로 1만 7천여 명의 피부 데이터를 관련 기업들에게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로 제공합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8개국 1만 7천여 명의 피부 특성 정보를 가공한 데이터뱅크를 인공지능 AI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로 전면 개편해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59년 동안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북한산 마지막 미개방 구간이 오는 토요일 오전 9시 전면 개방됩니다. 새롭게 열리는 북한산 남서측 구간은 청운동 방면으로 1.32km입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13일 영국 해사 무역기구 기록과 유럽 안보당국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지난 11일까지 2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에서 이란 전쟁 개전 이후 가장 많은 24척의 선박이 공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요일인 지난 11일 하루 동안 6척이 공격당했는데 이 역시 하루 기준으로 개전 후 가장 많습니다. 신문은 이 중 3척은 정제유 운반 유조선이며 나머지는 중국 뉴 트레저 쉬핑과 한국 장금상선의 원유 운반 유조선 그리고 인도 컨테이너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겨냥해 미 중간선거 이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후티 반군이 매우 악랄한 방식으로 사우디를 공격하고 있다며 이란의 지시에 따라 미국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차차 구름이 많아져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2도입니다. KBS 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누르면 딸깍딸깍 소리를 내는 클리커. 누르면 움푹 들어갔다가 다시 차오르는 말랑이. 움켜쥐는 순간 바삭 깨지는 왁부볼. 1,000원, 2,000원, 몇천원짜리 장난감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열심히 만지작거립니다. 이들 장난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응답이 빠르다는 것. 누르는 순간 1초도 걸리지 않고 소리와 감촉이 손끝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삶의 중요한 일들은 대개 그 반대입니다. 단어를 외워도, 운동을 해도, 매달 적금을 부어도 한동안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티끌 모아서 어떻게 태산이 된다는 건지 속담이 의심스럽기까지 하죠. 사람의 뇌는요, 먼 보상보다 가까운 보상에 끌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년짜리 적금, 5년짜리 투자 상품보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장난감에 더 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그렇죠. 다만 기억해야 할 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눈이 내리는 족족 다 녹아버리는 것 같아도 그게 쌓인 것을 확인하려면 자고 일어나 봐야 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일종의 항로인데요. 그 8월 22일에 부산항을 출발했던 컨테이너선 펜스타 아크로호가요, 유럽에다가 화물을 운송하고

0: 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음을 헤치고 지나가야 하는 길이죠. 또 보험료, 추가 운항 비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따져봐야 해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어떤 항로일까요? 지구 북쪽 극지대, 북쪽 극지대의 얼음바다를 통과하는 항로입니다. 요걸 네 글자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평소보다 더 많은 선물을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튜디오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 오프닝 내용이 이제 즉각적인 반응과 뭔가 또 이제 기다림 쌓아가는 지혜였는데 0723님이 저에게 즉각적인 반응 커피 쿠폰 주세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예, 0723님 고맙습니다. 정답도 맞추셨어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선 어떤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는지 고란 기자부터요.
2: 네, 오늘은 좀 잠잠합니다만은 어제 급락했던 우리 증시 원인을 살펴보고요. 네. 이 세무조사가 청와대 요청에 맞춰서 이루어진다라는 의혹과 가상자산 세금 관련돼서 국세청의 국정감사 내용 훑어보겠습니다. 네.
0: 백상경 기자는요.
3: 네, 수도권 행정기관을 이 세종시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세부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소식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나온 김영훈 장관의 정년 연장 그리고 주 52시간 예외 발언들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어제 장중에 코스피 6천선 깨지기도 했었잖아요.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네요.
2: 네, 뭐 다행입니다. 그나마 이제 하락의 여파를 딛고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어제 하락에 비하면 오늘 반등이 소소합니다. 2% 가까이 오르고 있긴 한데요. 상승폭을 늘려간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아시아 증시 반도체 약세 여파로 하락 마감했지만요. 다우 0.35, S&P 500 0.0이 나스닥 0.15% 등 우리의 낙폭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5.46% 급락한 6,035에 네. 마감했거든요. 다행히 6,000선은 사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락할 때 이 대만 지수 같은 경우에 1.95%, 일본 니케이 지수는 1.82% 하락했습니다. 우리보다도 낙폭이 훨씬 적죠. 7월 이후로 보자면요. 코스피가 28% 하락할 때 대만 지수는 오히려 올랐고요. 일본 지수 낙폭도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우리가 7월 이후에 코스피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요. 사실 연초 이후에 우리 증시가 압도적인 상승률 1위였거든요. 그런데 이 누적 상승률마저 대만의 역전을 당했습니다. 이 폭락의 직접적인 기폭제는 뭐다. 창신 메모리발 메모리 반도체 기술 추격 공포입니다. 사실 뭐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 중국 업체들이 우리보다 기술이 뭐 한 1년, 2년은 뒤졌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오칸이 CXMT 창신 메모리 사장이 한 컨퍼런스에 나가서 올해 말까지 독자 디램 아키텍처 4F 스퀘어를 적용한 차세대 서버용 메모리 제품을 공식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메모리 집적도를 높인 첨단 기술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이 기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8년까지 도입해서 양산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창신 메모리가 연내 출시 목표를 달성한다면 삼성전자보다 2년가량 앞서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사실 중국 업체들이 우리 한국이 진출했던 산업을 황폐화시켰던 사례가 앞서서 많잖아요. 디스플레이 같은 산업도 그렇고 반도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대외 거시경제 충격인데요.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고조 겹치면서 국제유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최고 수준이고요. WTI 선물 가격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95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는 인플레이션 핵심 변수인 유가에 극도로 반응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사실 중국의 CXMT가 새로운 기술을 뭐 연내 도입하겠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특허 많이 내놓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호황 사이클에서 공정 자체를 다 엎어서 과정을 다 바꿔버리는 것보다는 시장성이 지금은 당장 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2년 뒤를 목표로 준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의 너무 좀 마케팅 수단에 우리 증시가 너무 휘둘리는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어제 하루에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거의 200조 원 가까이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반도체 회사를 차릴 정도의 시총이 하루 만에 날아간 건데.

0: 아니 그리고 이게 그래서 양산을 진짜로 해서 수율이 얼마가 나오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연내 출시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목표로 한다라고 했는데 아,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1: 우리 시장이 참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왜 네. 그럴까요?
0: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자 우리 시장이 크게 반응한 이유가 반도체 산업 내 사업 구조 대표 지수의 기형적인 구성에서 비롯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삼전닉스 합치면 시가총액 코스피 절반 정도 되잖아요. 여기다 S7이라고 해서 여기랑 이제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뭐 SK 스퀘어니 삼성 선상전자 우선주니 뭐 삼성 물산이니. 이게 70% 정도 돼요. 이러다 보니까 삼전닉스 밀리면 그냥 다 같이 밀리는 구조입니다. 그럼 타이완도 TSMC 원툴 아니냐라는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타이완도 TSMC가 그 대만 지수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TSMC는 사실 사업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여기는 이제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AI 반도체 위탁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라서 그 CXMT와는 경쟁 상대가 아니죠. TSMC 주가도 어제 떨어지긴 했는데 한 2%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중국 업체 추격을 받는 건 사실 우리나라 D램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크게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수 자체를 놓고 보자 면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반도체주는 하락하긴 했는데 일본은 반도체주 말고 다른 업종이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아줄 우리 매수 기반이 상당히 약합니다. 상반기에는 외국인이 팔면 개인이 받았는데요. 지금은 개인들의 매수 여력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의 매도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은 미국의 고금리 부담 등 때문에 사실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우리 증시를 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제 외국인이 4조 5천억 정도 매도했거든요. 네.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이제 원화가 가파른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좋죠. 환차손이 없고 오히려 환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1: 그렇죠.
0: 그래서 앞으로 코스피가 또 오르려고 하면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되고 조건이 많습니다. 미국의 금리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됩니다. 너무 조건이 많나요?
1: 그래서 투자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또 이제 수급적으로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사실은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등등에서 물린 돈이 많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차익 실현해서 나가고 있고 사줄 수급이 없다 이런 지적도 많고 또 국민연금의 존재감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0: 시장 어려우면 국민연금이 항상 등판하거든요. 그래서 지수 급락하면 나중에 그날 증시 마감하고 투자 주체별 뭐 순매수 현황 살펴보면 항상 그 연기금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1: 좀 빠질 때 사는.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아니면은 유럽발 재정위기 때 항상 구원투수로 등판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보자면 국민연금 자체가 매수 여력이 없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조 5천억 정도를 순매도할 때 이 구분이 투자 주체 구분이 국민연금이 따로 나온 건 아니고요. 연기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연기금을 봤는데 순매수 규모가 500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날에도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파는데요. 연기금 순매수 규모는 1450억 원에 그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에 매수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 국민연금이 들고 있던 국내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비중 자체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팔아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5월에 국내 주식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6%포인트로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제 투자 비중을 목표 비중에서 벗어나서 더 살 수가 있게 되는, 더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보유 가능 비중이 28.8%로 높아진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비쌀 때 주식을 팔아서 비중을 줄였어야 되는데 아예 비중 자체를 허용 비중 자체를 늘려버리니까 안 팔고 계속 들고 갈 수 있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은 4월 말 419조에서 6월 말 543조로 늘었고요. 같은 기간 국민연금 그 기금 규모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29%로 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국내 주식 평가액이 7월 말 기준으로 418조로 한 달 전보다 124조가 줄었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도 24%로 낮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올해 목표 비중 웃돌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매도 부담 덜어준 조치가 결과적으로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 여력을 확보하는 데 제약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 펀드 운용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 자기 자산 운용도 그렇고 중요한 게 원칙이라는 거죠. 애초에 설계해놓은 원칙대로만 움직여도 후회를, 잘못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2: 네.
1: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세부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2: 네, 이 수도권에 지금 남아있는 게 외교, 안보, 금융 기능들인데요. 요걸 옮겨서 행정수도를 완성을 하겠다라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를 비롯해서 이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발표를 한 거고요.
1: 네.
2: 내년부터 2031년까지 순차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약 1만 명 정도가 되는 공무원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첫 해에는 별도의 청사가 필요 없는 기관 27곳을 세종 지역 민간 공간을 임차해서 먼저 이전을 하는데요. 상반기 내년 2027년 상반기에는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그리고 원자력 안전 위원회, 국가 인권 위원회, 국가 교육 위원회, 재외 동포청 이렇게 6곳의 이전을 먼저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요. 금융 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 기관과 각종 자문 위원회 이렇게 19개 기관을 옮깁니다.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성평등 가족부는요. 행복도시법에 지금 예외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개정을 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입니다. 수사, 보안, 관제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게 17곳입니다. 그래서 2031년까지 별도로 청사를 신축해서 순차 이전을 하고요.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뭐 이렇게 형사사법기관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같은 외교안보부처도 포함되고요.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외교원 같은 소속기관들도 이전을 합니다.
1: 그럼 이제 뭐 한 2030년대 되면은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나 네. 공공기관 수가 거의 이제 뭐 별로 없겠네요.
2: 네.
1: 근데 뭐 신축 이야기도 나왔고 이전에 드는 비용이 또 상당할 것 같아요.
2: 네, 이게 당장 내년에 이전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임차를 해서 가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청사 임차, 조성, 운영비와 공무원들에 대한 이주 지원비 이런 것들을 합쳐서
1: 네.
2: 한 897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립청사 같은 이런 청사 건립 같은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요. 이게 한 3조 100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조 원 넘게 들어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들이고 청사 설계 그리고 공사 기간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길어진다.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예산을 좀 적시에 확보하기 위한 작업들, 그 국회 논의 이런 것들도 지금 빨리 따라와줘야 가능한 이야기들이고요. 이전 기관 공무원과 가족들이 좀 세종에 안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비나 초기 이주 지원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요. 주택 마련, 뭐 학기 종료, 자녀 학기 종료 이런 것들 때문에 즉시 이주가 좀 어려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요. 한시적으로 교통편 지원에서 통근을 하는 어떤 방안들도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이전 대상들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2: 이 기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좀 예상보다 빠른 일정들 그래서 좀 당혹감 표현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는요. 서울을 벗어나서 세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전출이나 퇴직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요. 각 기관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지금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보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에 완공이 됩니다.
1: 네.
2: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 부처 이전은 31년에 마무리가 되고요. 근데 국회 세종 의사당은 2033년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기관별로 이전의 시차가 존재를 하는데요.
1: 어쩔 수 없죠.
2: 네.
1: 사실은.
2: 그래서 좀 이게 결국은 또 이원화가 유지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있고요. 그래서 서울 중심의 보고나 회의 관행들을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시간도 걸릴 테고 비용도 들 테고 그리고 또 기존에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로 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지원을 할 때 그런 선호도가 엇갈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다 같이 내려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큰 뭐 차별점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코랑 기자 통해서 국감 소식 몇 개 좀 들어볼게요.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있었는데 세무조사가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서 이루어졌다라는 의혹이 좀 나왔어요.
0: 네. 그 야당 쪽에서 나온 의혹인데요. 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158개 업체를 대상으로 물가 관련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런데 대통령이 생리대, 라면, 금융기관, 부동산 등 구체적인 품목과 업종을 거론하면 짧게는 몇 주 뒤에 바로 국세청 조치가

0: 나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국감장에 나온 임강현 국세청장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다른 부처나 청와대로부터 세무조사 요청을 받은 적 없다.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고 세무조사할 순 없다. 폭리를 취하고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는 업체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서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세무조사는 사실 문제 있는 업체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자신들은 그 국세청에 본연의 업무를 다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아울러서 이 대통령이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해온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는데 이게 파는 과정에서 새로 집을 산 사람한테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그 대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사인간 대출.
0: 네. 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 대통령이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 편법 꼼수다라는 비판이 이제 야권에서 나왔거든요. 관련돼가지고 이제 국세청장한테 요거 이제 세금 물려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항상 질문이 나왔었는데 네. 국세청장은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1: 모르겠네요. 그 사인간의 일종의 대출이고 경제적인 대가를 제공한 데 따른 뭐 양도세라도 물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일각의 지적은 있는데 그 국세청 당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파악을 한 거고 또 요걸 이제 다른 일반인들도 많이 따라한다는 어찌됐든 간에 뭐 설례가 또 되고 있고 또 가상자산 세금. 사실 몇 번째 유예가 됐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한답니까?
0: 뭐 세 차례 유예가 됐고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전문가나 아니면 주로 이제 야당 쪽에서 이거 제대로 준비된 거 맞냐 더 유예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돼가지고 국세청장에게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임강현 국세청장은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과세 대상 규모와 예상 세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 자료를 받아 28년 5월 신고분부터 검증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의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네. 모호한 분야가 일부 있는데 이 부분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해야 할 것 같다라면서 올해 11월쯤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고시가 이루어지면 실제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상자산의 특성상 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임 청장은 사실 개인 간 지갑 거래 등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과세를 하는 나라들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라면서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아울러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구글 코리아 관련해서 1540억 원, 메타 관련해서 2000억 원 규모 국세청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졌어요. 관련돼서 야당 쪽에서 여당 쪽에서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 청장은 IT 기업들은 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글로벌 네. 기업들이 법인세를 안 내려하고 있다.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과세 주권 차원에서 간주 고정 사업장 등 여러 논리로 과세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른 것 같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국세청의 논리와 다른 법원의 논리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1: 자 그리고 백상경 기자 통해서 고용부 국감에서는 인력 문제 뭐 52시간 비롯해서 호남 그 메가특구의 인력 문제도 또 쟁점이 됐네요.
2: 네. 이 호남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규정과 관련해가지고요. 김영훈 장관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 정해놓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어쨌든 정부가 그동안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에 좀 주안점을 두는 네. 모습들을 보였는데 호남의 메가특구에서는 조금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달부터 사회적 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가 핵심인 상황이고요. 네. 또 여기에 고소득 관리자와 뭐 R&D 인력 같은 것들을 좀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노사가 합의를 하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이 기간제 2+2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상기간 확대 이런 특례들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논의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 그렇죠. 사회적 논의가 꼭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 고란 기자. 대입 수시 시험장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려던 사람이 적발됐어요.
0: 네, 연세대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중인데요. 이게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부정행위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수험생 안경을 일일이 감독관이 써봅니다.
1: 아, 벗어보고?
0: 네, 써봐요.
1: 감독관이 본인이. 써보고?
0: 이게 스마트 안경인지 아닌지.
1: 딱 보면 알죠.
0: 근데 걸린 애가 어떻게 걸렸냐.

0: 하면 이 수험생이 감독관이 확인할 때는 진짜 자기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볼 때 스마트 안경으로 싹 갈아낀 겁니다. 아,
1: 그 사이에 안경을 네. 갈아 썼다.
0: 네. 그래서 걸렸어요.
1: 저희가 그 유튜브랑 KBS 네. 콩 앱으로도 보실 수 있게 이거 AI 스마트 안경을 쓰면은 정답이 어떻게 눈앞에 보이게 되는지를 띄워놓고 있거든요.
0: 보기에는 뿔테 안경하고 다를 바가 없어서 신종 부정행위 도구로 시험장에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서울시립대 역시 이렇게 스마트 안경을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을 적발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고요. 수능도 스마트 안경에 대해 엄금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 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시험장에는요. 스마트 안경, 초소형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전파 탐지기 보급도 확대할 전망입니다.
1: 하, 그러게요. 참 AI가 이렇게 발달하고 있고 악용을 하려는 사람들 나타나고 있고 사실은 또 시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또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알고라네 고란 기자,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러시아 북쪽의 얼음바다를 거쳐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가 있죠. 최근에 이제 막 개척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펜스타 아크로호가 부산에서 유럽까지 처음으로 왕복 시범 운항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운항 거리가 짧아지니까 연료비를 줄일 수 있겠죠. 또 뭐 수에즈 운하 같은 통행료. 통항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또 이제 뭐 날씨, 얼음 상태에 따라서 운항이 좀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시범 운항을 하면서 경제성, 안정성 등등을 따져보는 거죠. 여기는 어떤 항로일까요? 김은주 님이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이 부산 신항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죠? 부산에서 출발해서 이곳을 이제 다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김상철님 정답 네 글자 보내주셨고요. 당첨이 통 안 돼서 의욕이 떨어지네요. 4328님 저는 언제 당첨 소식 올까요? 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저희가 좀 많이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굳이 뭐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 꼭 그런 겁니다. 그 임기섭님이 아들이 1등 항해사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답 네 글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드님에게 문자 넣으십시오. 그냥 네 덕분에 내가 그 커피도 쿠폰을 받게 됐다 이렇게. 1248님은 건설 현장 믹서 차 대기 중에 듣고 있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레미콘 운전 하시나 봐요. 한쪽에서는 또 얼음으로 그 굳어버린 그 굳은 건 아니죠. 얼음 그 바다를 헤쳐나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예,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또 뭔가를 다져나가고 있고 각자의 또 지역과 공간 하는 일이 또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4898 쓰시는 분께서는요. 러시아를 통한 유럽 기차 여행 또 이 항로를 통한 무역 수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자 여기는 어떤 항로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약국 우리 주변에서 정말 잘 찾아볼 수 있는데 대형 창고형 약국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그 노래 감기 부르신 분이죠. 이기찬 씨, 가수 이기찬 씨가 약국에서 감기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뭐

0: 이렇게 또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운영 방식, 또 의약품 오남용 문제도 또 있기도 합니다. 한번 좀 창고형 약국의 현 주소를 짚어볼까요?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선은 대형 약국, 뭐 창고형 약국 이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1: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창고형 약국이라는 용어가 언론에서 처음 제의가 되었었고요.
0: 네.
1: 그다음 최근에 이제 각 이 매장들이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약국의 크기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0: 예.
1: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개인 약국들이 20대에서 23평 정도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나 이 법률적으로 볼 때에 대형 약국 기준을 보통 100평 이상을 대형 약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 330제곱미터 약 100평 이상이요.
1: 네.
0: 또 하나가 이렇게 큰 약국에서는 좀 약값을 싸게 팔더라고요. 물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뭐 이런 정가 개념이 뭐 없을 수 있는 겁니까? 어때요?
1: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형 약국들의 약가가 저렴한 것은 방리담회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대량 구매할 때에 도매상과의 협상력이라든지 제약사의 협상력, 그다음에 유통 마진이 아무래도 절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낮은 마진, 판매 마진을 통해서 이 소비자들을 좀 많이 모으는 그런 방식의 마케팅 전략을 쓰기 때문에 현재 일반 약국보다가 20에서 3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것은 모든 약품 가격이 일률적으로 저렴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0: 아하.
1: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 일반 동네 약국보다 더 비싼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약품 가격이 합리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부분은 창고형 약국이 갖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외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의약품은 가격이 정해져 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 대형 약국이 조금 더 이제 방리담회식으로 싸게 팔 수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1: 네. 근데 약사법에 일반적으로 약의 분류가 좀 되어 있는데요.
0: 예.
1: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의약품이라 그래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 약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라는 게 있고요.
0: 네.
1: 이 일반 의약품들은 약국에서 우리가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약사가 이제 이 진료에 대해서 아니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약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24시간 편의점에 판매하고 있는 안전 의약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여기 창고형 약국에는 좀 약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약사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방약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병원과 관련돼야 되기 때문에 처방약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일반 의약품 그리고 안전상비 의약품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0: 유운영님이 회사가 홍대 앞에 있는데 진짜 창고형 약국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반 이상인데. 외국인 손님 진짜 많다고. 근데 요즘에는요, 그 창고형 이른바 그런 약국에서 화장품도 팔고 생활용품도 팔고 뭐 장난감도 판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1: 네,
0: 뭐 큰 상관은 없는 거예요?
1: 지금 현재 약국에서 화장품이나 생활용품들을 판매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청취자께서 주신 의견을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약국의 새로운 다 변화, 기능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약국이라는 곳은 의약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공간이었잖아요. 약사 중심으로. 그래서 일반인들은 약국에는 약사가 있고 의약품 판매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점점 범위가 넓어져서 화장품이라든지 생활용품, 심지어 장난감까지 판매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약국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0: 요즘엔 뭐 업권 사이에 그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니까요.
1: 그런데
0: 다만 의약품을 오용, 남용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고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뭐 수면 유도제를 대량으로 구매한다든가 이런 염려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1: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약사업계에서 약사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0: 네.
1: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국은 약국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리담회식으로 다양한 품목들을 전시하다 보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불필요한 구매가 이루어지거든요. 약은 굉장히 우리가

0: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혼합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약사의 지도가 필요한데 이 지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 약도 일반 제품과 똑같이 소비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이게 불필요한 구매를 했을 경우 이게 이제 소비기한을 지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막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사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오남용 우려까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1: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안전상비약 같은 경우에 편의점에서는 한 포장 단위로만 살 수 있는데 약국과는 또 기준이 다르죠. 요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0: 이제 앞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의 이제 편의점에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현재 법적으로 약사법에 20개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는 13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1: 네.
0: 아시겠지만 편의점은 약사가 없잖아요. 일반 이제 알바생들이라든지 편의점 주인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
1: 네.
0: 여기는 굉장히 좀 엄격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판매량 뭐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두고 있죠.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사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남용이라든지 부작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규정상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현재의 대형 약국, 창고형 약국은 약사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을 안 받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이제 전문가, 약사가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정부가 약국 간판에다 뭐 창고, 마트 같은 표현을 자제하라, 제한하라. 그리고 또 할인, 특가 같은 광고도 규제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실질적인 뭐 오남용을 막는데,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1: 네.
0: 이게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서 논의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요. 이 간판이나 광고 문구를 바꾼다 그래서 이 창고형 약국, 대형 약들이 우려되는 그러니까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오히려 조금 더 정책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명칭 제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의약품 오남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정책을 포커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동네 약국들입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그 지역 상권에서 영업하는 동네 약국들은 아무래도 뭐 방리담회식으로 뭐 많이 판다든지 이게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네. 좀 이런 경쟁의 타격이 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아무래도 대형 약국에서 대량 매입하고 낮은 마진 뭐 이런 가격 경쟁력 확보하기 쉽지 않죠. 대형 약국에 비교하면은.
1: 네.
0: 그래서 이제 동네 약국들이 사실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뭐 이미 알려진 것처럼 지금 대형 약국, 창고형 약국에서는 이 의약품뿐만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건강 기능식품 이런 쪽이 굉장히 이제 확대되어 있거든요.
1: 네.
0: 이제 동네 약국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 수익의 많은 부분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기능성 화장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비는 결국 대형 창고형 약국으로 가기 때문에 동네 약국에서는 상당히 치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그러게요. 사실 또 동네 약국이 없어서도 안 되고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한데 그럼 앞으로 좀 동네 약국은 좀 포지셔닝을 역할을 좀 어느 쪽으로 잡아가면 좀 경쟁력이 있을까요?
0: 약국은 그동안 일반 우리 국민들을 머릿속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 약국, 창고형 약국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희석되고 있거든요. 그냥 판매점 같은 장소가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동네 약국은 동네 약국대로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가 고령 사회가 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이 약국이란 말이에요.
1: 네.
0: 특히 만성 질환자들에 대한 복약 관리라든지 경증에 대한 건강 상담, 그다음에 야간 응급 대응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 동네 약국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사회라든지 보건복지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또 아까 잠깐 건강기능식품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또 건기식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에
0: 맞습니다.
1: 대형 약국까지 뛰어든다. 건기식 시장에는 또 어떤 변화가 혹은 기회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0: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가격하고 접근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창고형 약국이 유통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저는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그러면 또 가격은 저렴해질 수도 있겠고 또 시장은 커질 수도 있겠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약국뿐만 아니라 또 의약품 또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대형 창고형 약국 아니겠습니까?
0: 네네.
1: 소비자들에게 또 저렴하게 약을 공급할 수도 있고 의약품 안전도 확보하는 좀 어떤 제도적인 보완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실까요?
0: 제가 이제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지금 그 이 약사법에 따라서 5년 기준하고 의약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가격 저렴하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네. 기존의 약국 기능이 많이 조금 줄어들고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약사의 복약지도 성분 중복 확인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이 어떤 형태의 약국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갖춰야 될 요건들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자라든지 약국 규모에 따라서 약사 수를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해서 지키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약국 갔다 왔거든요.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 감기랑 비염이랑 막 겹쳐서 근데 요 두 가지 약은 같이 드셔도 됩니다라는 그 약사님의 한마디가 또 우리한테 진짜 도움이 되고 또 건강을 지켜주는 거죠.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라디오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주 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과 관련한 대응 방식을 놓고 야당 위원들이 국제사회 차원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유엔 대표부 측은 충분히 대처해 왔다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백악관 새 대변인이 첫 브리핑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언급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개최됩니다. 지명된 지 36일 만입니다. 미국 반도체 업종 대표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인공지능 투자 부담에 대한 우려 속에 지난 7월 말 이후 처음으로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요즘에 이제 국제 유가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인데 이럴 때 그런 생각 들죠. 아, 우리나라에서도 좀 석유가 펑펑 나왔으면 천연가스도 좀 펑펑 나왔으면 그러면 과연 자원이 풍부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역발상 경제 시간에 한번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예, 반갑습니다.
1: 오늘의 주제가 자원의 저주예요.
3: 맞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처럼 이렇게 유가가 비싸거나 예. 약간 그 공급하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우리나라도 기름이 펑펑 나면 얼마나 좋을까.
1: 동해 가스전 성공했어야 되는데.
3: 그렇게.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사를 보면 꼭 천연자원이 풍부하다고 반드시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석유나 광물 같은 자원이 풍부한데도 경제 성장이 더디거나 부진한 경우가 많고요. 영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오티는 이런 현상을 자원의 저주. 말이 무섭죠. 땅 속에 돈이 되는 자원이 많으면 당연히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너무 풍부한 자원이 장기적인 성장과 산업 발전을 방해한다는 말인 거죠.
1: 예를 들면
3: 예를 들어가지고 베네수엘라가 자주 언급되는데요. 네. 이 나라는 확인된 원유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예요.
1: 세계 1위.
3: 그런데 막대한 석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때 물가 상승률이 수십만 프로 이르는 초인플레이션을 겪기도 했고요. 지금도 좀 어렵죠. 그리고 나이지리아도 아프리카 대표적인 산유국이지만 1인당 소득 수준이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하죠. 그러니까 자원의 저주를 이야기할 때 인용된 연구 가운데 하나가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와 앤드루 워너의 연구인데요. 네. 1995년 이들은 90여 개국을 대상으로 1971년 당시 자원 수출 국내 총 생산량이 높은 대를 18회 동안이나 경제 성장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원이 많아가지고 많이 수출한 나라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성장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분석 결과 자원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0: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 성장을 보이는 경향을 봤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별로 없어도 또 그거를 이제 지렛대로 해서 더 근면 성실하게 발전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자원이 많은데도 못 사는 나라가 있고. 근데 일단 석유로 나라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또 다른 산업에 투자를 해서 키울 수 있다라는 강점은 있을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 저주 설명할 때 일부 학자들은 네덜란드병이란 걸 이야기하는데.
1: 네덜란드병. 예.
0: 그 네덜란드는 1959년 대규모 천연가스장이 발견돼서 이후에 천연가스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1: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반세기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예.
0: 그래서 자원 수출 외화를 많이 들어오니까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해외 시장에서 나라의 제조업 제품의 가격 경쟁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도 천연가스 수출 증가 이후에 제조업의 가격 경쟁이 약화됐고, 이후에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네덜란드 병이란 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원산업으로 돈과 인력 투자가 몰리면 제조업이나 다른 고부가치 사업을 키우는데 약간 등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풍요가 당장의 돈은 벌어주지만 미래 산업을 만든 동기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죠.
1: 사실 뭐 네덜란드가 한 17세기부터 뭐 해양 개척 많이 하고,
0: 맞습니다,
1: 중개무역 많이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오히려 59년에 대규모 천연가스전을 발견한 이후가 더 둔화됐다?
0: 그렇죠.
1: 역설적이네요, 이것도. 근데 사실 자원이 많다고 해서 다 그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는 거, 나태해지는 건 또 아닐 거고.
0: 맞습니다.
1: 나라마다 또 상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차이 나는 이유는 좀 어떨까요?
0: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원유 매장의 세계 1위가 베네수엘라 했잖아요.
1: 네.
0: 근데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사우디아라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풍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상당한 국부를 축적해온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1: 계속 투자를 하죠.
0: 그렇죠. 그리고 대규모 국부 펀드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땅 속에 얼마나 많은 석유가 있냐보다는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같은 자원도 어떤 제도로 정책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네옴시티 이런 거는 뭐 실패에 가깝다고는 합니다만,
0: 네,
1: 뭐 엑스포 리아드에 유치를 한다라든지 게임 회사 투자 많이 하고 요즘에 또 AI 투자도 많이 한다라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 번 돈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싸움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근데 역설적인 자원의 저주가 국가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기업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0: 맞습니다. 사실 잘 나가는 기업에는 소위 캐시카우라고 쉽게 말해서 그 회사의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어준 핵심 상품이 보통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캐시카우 너무 잘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의 성공 계속 의존하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에 투자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닥은 1975년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디지털 기술을 굉장히 빨리 확보해서 했죠. 그런데 다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필름하면 코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름 산업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1: 그쵸,
0: 디지털로의 전환을 안 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 2012년에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됐죠.
1: 디카를 제일 먼저 개발해 놓고 디카 때문에 망한 회사.
0: 그렇죠. 참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기존의 강력한 사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예로 보면 특정 원천 기업에서 한 곳에 주문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당장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다른 거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산업군이란 게 항상 등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군에 불황이 오거나 원천기업이 망하거나 쇠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기업도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례들도 일종의 자원의 저주인 셈이죠.
1: 그렇죠. 뭐 예전에도 S사, L사, 그 단일 대기업과 정말로 끈끈한 관계로 돈 많이 벌었던 중소기업들도 거기서 일감 딱 끊겼을 때 그냥 바로 망해버리는 그런 사례들도 또 있었고.
0: 맞습니다.
1: 절대 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한테는 어떨까요?
0: 개인도 마찬가지요. 왜냐하면 사실 개인한테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관리하거나 투자한 능력까지 갑자기 동시에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입사 초기에 좋은 프로젝트를 맞아서 큰 성과를 내면 첫 인상이 좋으면 아, 제 능력이 있네 이렇게 다음에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성공 자체는 좋은 일인데 그렇게도 보면 아, 난 원래 일을 잘하니까 뭐 이러면서 새로운 공부를 멈추거나 협업이나 리더십을 키운 다음 단계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초기 성공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직급이 올라가면은 저차, 저 연차 때 하던 일하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직장에서 뭐 그런 말 많이 소위 라인 탄다고 말을 하는데 직장에서 사실 특정 상사나 선배의 성공과 함께 좋은 기회를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1: 네.
0: 그런데 자신의 역량보다 특정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그 사람이 조직 내 영향을 잃거나 아니 위기에 빠졌을 때 자신의 위치나 경력도 함께 흔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가지 자,

0: 마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결국 너무 쉽게 얻은 초기 성공은 관리하지 못하면 개인에게는 하나의 자원 의존 또는 자원의 저주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1: 이게 사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네 삶에서도 경계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왜 소년급제.
0: 맞습니다.
1: 한 사람들이 나중에 또 뭐 이제 불행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랑 또 비슷하기도 해요.
0: 맞습니다.
1: 장백동 님이 지금 우리나라도 반도체 흥행으로 근데 또 이 부분이 포퓰리즘도 또 걱정이 된다. 미래에 투자를 또 잘 해야 하는데요. 사실 또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호황기를 맞고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가 갑자기 이제 유전을 발굴해서 큰 돈을 벌어들였던 거랑 물론 이제 좀 맥락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리한테 또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역발상 경제 시간에 들여다보는 거고요.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또 미래에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이걸 잘한 나라가 대표적인 사례로 노르웨이인데요.
1: 네.
0: 노르웨이는 1969년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단기간에 써버리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관리를 했죠. 그래서 1990년에 석유정부석유기금법을 만들어서 실제 자금 투입은 1996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정부는 석유 부분 순수입을 국부 펀드로 들어가게 하고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은 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한 거죠. 약간 미래 투자한 거죠. 그리고 그렇죠. 정부가 펀드에서 재정에 사용하는 규모와 장기적인 기대 수익률을 관리하게 한 거죠. 그래서 핵심은 석유에서 나온 돈을 한꺼번에 써버리지 않고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을 축복으로 만드는 건 결국 자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제도나 역량인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른바 막대하게 거치는 세수, 세금 가지고 뭐 미래 대응 기금 이런 걸 준비한다고는 합니다만 또 그 부분도 분명히 또 필요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자 이걸 이제 타산 지석 삼아서 개인이나 기업이 또 준비해야 할 부분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0: 뭐 기업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잘 되는 사업에서 어떤 성과를 현재의 이익으로 소비할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다음 시작을 준비하는 미래 경쟁력으로 전환해야 하는 거죠. 개인도 사실 지금 잘하는 능력 하나에 안주하기보다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역량을 계속 축적해야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일종의 이제 인적 자원 펀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대요. 개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시간의 10% 정도는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새로운 기술과 공부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 경험에 꾸준히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모토이기도 한데 가진 것에 자만하지 않고 부족한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채워나가는 사람이 되자. 이게 제 인생의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것에 자만하지 않고 항상 채워나가는 생각을 가진다면 항상 지속성장하고 계속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진짜 자산인 것 같습니다.
1: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왜 진짜 잘 되시는 분들 자신의 성장을 중시하는 분들은 뭐 책 사서 읽는데 돈 아끼지 않고 또 열심히 또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나 자신의 성장도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 통해서 또 느끼고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4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또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5% 정도 오른 6,125까지 약간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6% 정도 오르고 있고요. 또 최근에 해외에서 모더나를 비롯해서 이른바 제약 바이오 기업들 주가가 엄청 급등한 케이스가 있는데 암을 개개인 맞춤형으로 고치는 시대가 또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첨단 기술인지 잠시 후에 조가연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함께 미래 생활 사전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0: T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센터에서 의사소통 서포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소원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의사소통 서포터 양성 교육은 장애인 당사자의 가족,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같이 장애인 당사자 일상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이해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방법과 지원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의사소통에는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 몸짓, 그림과 상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표현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각자의 의사소통 방법을 존중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0: 했으면 합니다.
1: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9.3도를 보이며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데다가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춥게 느껴진 곳이 많았지만 오늘 아침 기온이 예년 이맘때의 수치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0도, 강릉과 대구, 부산 21도, 제주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지는 곳도 있어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물이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 낮에는 오늘보다 1, 2도 정도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곳곳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은 높은 너울이 몰려오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현재 시간 13일 미국 뉴욕 주 유엔 한국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대표부의 대응을 놓고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차지훈 주 유엔 대사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안보리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차 대사는 지난 8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지뢰 폭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사과를 촉구한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에 대해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고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전자발찌 관리감독 체계 점검 등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인천경찰청을 찾아 인천 대형마트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흉기난동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추가 피해를 막아주신 시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은 오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59년 동안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북악산 마지막 미개방 구간이 오는 토요일 오전 9시 전면 개방됩니다. 새롭게 열리는 북악산 남서쪽 구간은 청운동 방면으로 1.32km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종 주가가 인공지능 AI 투자 부담에 대한 우려 속에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대표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현지 시간 13일 뉴욕 증시에서 전장보다 0.2% 내린 12,208.8에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누적된 낙폭은 7.6%에 이릅니다. 지수가 5거래일 연속 내린 것은 지난 7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하락세는 메모리주에서 두드러져 마이크론 3.7%,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설은 3.2%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대형 은행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아시아 증시발 메모리 반도체 약세 여파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35% 내렸고 S&P 500 지수는 0.02%, 나스닥 종합지수도 0.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행안위 경기 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안산 주점 성폭력 사건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민감한 의료 건강 정보를 언론에 유출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당한 10대 아르바이트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2월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KBS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이 부실 수사를 덮기 위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13일 영국 해사 무역기구 기록과 유럽 안보 당국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지난 11일까지 2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에서 모두 선박 24척이 공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요일인 지난 11일 하루 동안 6척이 공격당했는데 이 역시 하루 기준으로 개전 후 가장 많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 2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1: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2부는 항상 10시 5분에 또 찾아오고요. 오늘 1부 때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 그 정답 북극항로였습니다. 북극항로. 최근에 우리나라 선사의 컨테이너선이 처음으로 부산에서부터 유럽까지 북극항로를 통해서 다녀왔다라는 거죠. 뭐 편도 기준으로도 한 열흘 정도를 단축했다라는. 당연히 연료비도 많이 줄였을 거고 다만 또 이제 얼음을 깨고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서 또 현지 상황에 따라서 또 안정성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더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북극항로 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6344님 북극항로 온난화의 선물인가요 재앙인가요? 그렇죠. 온난화가 있었기에 북극항로가 열렸으나 그래서 연료비를 줄일 수 있겠으나 환경적으로 보면 결코 또 반가운 것만은 아니죠. 그리고 5663님이 북극항로 통해서 뭐 물건 같은 건 또 빠르게 수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의 정답은 언제 도착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5663님의 정답은 네, 잘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하은님. 절대 안 뽑아줘서 답 안 보낼까 하다가 손이 먼저 답을 보내고 있네요. 남하은님 그 채택된 적이 없었나요? 저희가 한번 챙겨볼게요. 아이고 항상 또 많이 보내주시는데 고맙습니다. 0165님은 애기애기한 아들이 군대에 가요. 잘 지내고 오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아유 응원하겠습니다. 또 정답도 0165님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1580님 저는 장애인 콜택시를 서울 차로에서 운행합니다. 정답은 북극항로. 성공예감 잘 듣고 계시다고요. 고맙습니다. 또 어디에서 또 어떤 일을 하시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응원도 저희는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선물을 보내드리는 또 주간이기도 하고요. 아, 증시 상황 한번 또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환율은 1340원 선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1.33% 반등한 6115. 그리고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0: 예, 반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조정을 겪는 흐름들 더 이어지고 있네요. 자, 이제 미래 생활 사전 시간으로 갑니다. 사실 이제 암에 걸렸을 때 기존에 나와 있던 치료제를 거의 공통적으로 처방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환자마다 암 치료제가 달라지는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맞춤형 암 치료제 도대체 어떻게 개발이 된다는 건지, 암 정복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조가연 벤처캐피탈리스트와 함께 배워보시죠.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한 달, 두 달 됐나요? 그 모더나 주가가 몇 배 올랐잖아요. 요 이어지는 이야기입니까?
1: 아마 올해 가장 수익률이 좋은 그 주식 중에 하나가 모더나가 아닐까라고 이야기 되는데, 네. 그 우리에게는 코로나 mRNA 백신으로 유명해졌던 회사이죠. 네. 그러니까 모더나가 미국의 머크 MSD와 공동 개발한 mRNA 기술 기반의 암 백신이 있습니다. 그 암 백신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8월에 임상 3상에서, 그러니까 수술을 한번 마쳤던, 치료를 한번 받았던 위험이 높은 흑색종 환자, 그러니까 피부에 생기는 암이지요. 흑색종 환자에게 약 천여 명 정도 임상 3상을 진행을 했는데, 그 환자들에게서 기존의 다른 그 약을 썼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었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고요. 이게 그 아무 환자나 한 건 아니고 이미 흑색종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로 그 암을 좀 떼어냈거나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에게 다시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환자별 맞춤형 mRNA 백신을 맞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그 단독으로 투여된 건 아니고 원래 쓰이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와 함께 공동 투여가 됐는데요. 네. 우리가 환자들에게 기존의 면역 항암제만 투여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암 백신을 함께 쓰면 재발이나 사망의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사실 이게 뭐 완벽하게 지금 그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재발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환자마다 다른 암 표식을 찾아줄 수 있는 맞춤형 암 백신 치료로는 가장 고무적인 성과여서 그런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뉴스였습니다.
0: 그러게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백신 하면 좀 예방 목적이라는 생각이 좀 강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수술로 암을 떼어내고 나서 맞는 백신이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번에 맞은 것은 이미 암에 걸렸고 진단이 됐고, 네. 동시에 어떤 다른 약물 치료냐 수술을 했던 환자들에게 이번에 한번 치료는 끝났지만 다시 재발할 위험성을 줄여봅시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백신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코로나 백신, 독감 백신 또는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이런 예방 백신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게 이제 암 백신이긴 합니다. 사실 그 뭐 암 치료를 받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 종양을 깔끔하게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그 암 세포의 조각들이 혈류를 타고 흐르면서 몸 어딘가에서 재발하거나 암이 전이가 되는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재발이나 전이 가능성을 줄여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암 백신의 시작이고요. 이게 mRNA라고 하는 게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DNA는 어떤 그 세포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네. 정보의 집합이고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mRNA.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령 그 RNA 또는 메신저 RNA인데 네. 이 mRNA가 전달해주는 그 정보들에는 정상 세포의 정보도 있지만 암 세포의 정보도 있습니다. 아.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포가 암화, 종양화 된다는 것은 DNA 등등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 변화된 DNA는 원래 정상 그 mRNA가 전달하는 정보와 다른 정보를 전달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암세포 표면에 우리가 원래 정상세포에는 없어야 하는 단백질이 발현이 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암 백신을 만들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이 사람에게만 특이하게 나오는 단백질을 잡아낼 수 있는 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그 백신을 넣자라고 하는 게 지금의 암 백신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백신 자체가 암세포에 가서 백신이 어떤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에게 이 조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A라고 하는 특정한 단백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암세포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이 mRNA로 그 정보를 많이 집어넣어 줄 테니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아 이걸 정보를 인식

0: 그래서 가서 공격을 하렴.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아니 무슨 뭐 컴퓨터도 아니고 우리 몸에 특정 정보를 줘가지고 DNA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RNA 너희들은 이런 역할을 해라 라고 뭔가 뭐 지도 편달하는 거잖아요.
0: 사실 코로나 그 백신도 생각해보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그 조각을 mRNA 백신으로 만들어서 몸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일단 우리의 면역 체계가 그 mRNA의 특징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뭐 아프더라도 잠깐 아플 수 있는데 나중에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예전에 내가 봤던 그 특징이 있다면 즉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있다면 기존에 한번 겪었던 면역 체계들이 훨씬 더 가가지고 잘 공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mRNA 백신의 기존의 그 방식이었고요. 이것도 유사하게 다만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니고 암에 한번 걸렸던 사람들에게 이게 혹시 재발할 수도 있으니 또는 전이 될 수도 있으니 다른 부위, 다른 세포에서 이런 조각 정보가 보인다면 면역세포들이 가서 공격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춤형으로 그 사람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백신의 성격, 역할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암 조직별로 환자별로 다 다른 맞춤형 백신을 만든다면 이거 과정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같은 장기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폐암 똑같은 유방암이어도 그 실제로 어떤 변이 때문에 어떤 DNA 변이 때문에 이 암이 발현되었는가 암이 생겼는가는 사람마다 다르고
1: 원인.
0: 네 장기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암 백신이라고 하는 게 약국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먹는 약처럼 그냥 아무나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 mRNA 백신을 만들려면 이 환자에게 똑같은 폐암 똑같은 유방암 똑같은 흑색종이여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많이 발현되는 그 단백질 변이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 특화된 또는 환자에게 맞춤형 약이라고 하는 점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이 mRNA 암 백신만 맞는 게 아니라 실제로 면역 그 세포들이 좀 더 공격력을 그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면역 항암제 키트로다 같은 것들을 같이 맞으면 좋은 거고요. 지금 그럼 실제로 환자의 암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백신을 만드느냐. 일단은 이 환자에게 어떤 그 정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수술 과정에서 떼어낸 그 암 조직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흑색종이면 그 피부의 조직을 떼어낼 텐데 그 조직을 떼어낸 다음에 이 사람 암세포에만 특이하게 있는 즉 정상세포에는 없지만 이 사람의 암세포에만 특이하게 있는 그 유전 정보들을 비교해서 발견을 하고요. 아 그리고 이걸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공격하면 가장 좋겠네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mRNA를 발현시켜서 그 실제로 백신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그 백신을 맞았을 때 가장 많이 있는 암 정보를 빠르게 이제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단지를 뿌리는 겁니다. 몸속에 들어가서 암 백신이 자, 이 정보를 잘 확인해도 라고 전단지를 뿌리고 그 전단지를 보고 면역세포들이 이 전단지에 나오는 비슷한 암세포가 있으면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든다 라고 설명드리는 게 가장 간단한 것 같습니다.
1: 그럼 이제 뭐 만드는 과정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어디를 공격하라라는 정보를 주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핵심 표식, 표적을 알려줘야 하는 건데.
0: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들었던 그 3상 암 백신 같은 경우는 최대 34개 정도의 표식. 그러니까 보통 신생 항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상 조직, 정상 세포에는 원래 없는 건데 암 또는 종양에서만 특이하게 보이는 새로운 정보들. 표식, 항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신생 항원이라고 하는데 변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모더나는 그 신생 항원의 최대 34개 정도를 지금 mRNA로 표적할 수 있게 만들어뒀고 이거 34개를 다 집어넣지는 않겠죠. 이 환자는 A라고 하는 표식이 더 많으니까 A를 넣고 이 환자는 B라는 거 하는 걸 넣고 이런 식으로 환자마다 좀 맞춤형으로 넣어주고 있고요. 근데 이 환자마다 뭐 A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A랑 G가 같이 나올 수도 있고 A랑 B가 같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분별은 인공지능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암세포에서만 나오는 신생 항원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중에 면역세포에게 어떤 걸 보여줬을 때 좀 더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좀 판단을 하는데 도와주고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신생 항원

0: 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잘 공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실 아무리 알려줘도 공격을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네. 이게 그럼 세포가 면역세포가 공격하기 좋은 타겟인가 이런 것도 인공지능의 힘을 좀 빌어가지고 그 골라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런 암 백신이 좀 어려운 점은 일단 암세포에게 있는 표식을 잘 찾아내야 한다는 점, 되도록이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표식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표식이 면역세포가 잡기 좋아야 한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함께 교집합이 이루어져야 그 흔히 말하는 암 백신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그 34가지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특징을 찾아내서 정보를 주면 이 mRNA, 그 역할을 이제 같이 한다라는 건데 사실 그것만으로 암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암 치료제는 같이 붙어서 가야 되는 거고요.
0: 이번에도 이제 그 면역 항암제 키트로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가 같이 투여가 됐는데 그러니까 암 백신은 면역 세포들이 공격할 타겟을 잘 발견하게 해주는 역할이라면 실제로 공격을 하는 역할을 면역세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려면 면역세포가 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생각보다 똑똑한 게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문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속의 백혈구 중에 일종인 T세포가 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암세포를 공격해야 되는데 암세포가 자기 표면에 T세포를 회피할 수 있는 이런저런 열쇠 고리들을 이제 발현시키는 거죠. 그러면
1: 좀 비슷한 유니폼 색깔 입고 있는 거예요.
0: 네. 그리고 이제 뭐 T세포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면역 관문들을 좀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T세포가 가까이 가서 결합한다고 해도 그 T세포의 활동이 이제 억제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역 관문들을 없애준다거나 그러니까 암이 암세포가 종양 그 면역세포의 활동을 피해가는 것들을 없애준다거나 아니면 이미 공격하고 있는 면역세포의 활동력을 높여주는 이런 다른 약물들을 같이 넣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암 백신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면역항암제와 함께 투여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임상의 디자인들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지금 이게 임상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0: 이번에 나온 결과가 임상 3상 결과이고요. 환자가 약 천여 명 정도 되는데 임상 3상이면 이제 실제로
1: 마지막 단계잖아요.
0: 거의 마지막 단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반응했던 것도 있고 이제 다만 이게 그 좀 더 장기간 관찰했을 때 어떤 재발이나 사망률을 현저하게 계속 유지하면서 낮춰줄 수 있는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이번에 임상 3상에 앞서서 이제 임상 2상에서 나왔던 걸 보면 이 모더나의 mRNA 그 암 백신과 키트로다 면역 항암제를 같이 썼을 때 키트로다만 사용했던 환자들과 비교해 봤더니 암 백신을 같이 썼을 때 거의 50% 정도 가까이 그 상대적으로 재발이나 사망 위험이 낮더라라고 하는 그 기록은 나왔어서
1: 50%면은 굉장히 또 큰 수치죠.
0: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번 3상 결과까지 더했을 때 그래도 좀 기대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반응으로 보입니다.
1: 그러면 이게 아까 흑색종 요거는 피부 네. 쪽이죠. 다른 암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0: 이론상으로는 폐암이나 유방암에도 이 암세포들이 어떠한 표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표식을 잘 발현시킬 수 있는 또는 표식을 잘 찾아가게 만드는 mRNA 백신만 만들 수 있다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암 종류 그리고 사람마다 그 암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암이 발현되는 장기에 따라서 이 암 백신이 잘 작용하는 장기도 있고 잘 작용하지 않는 표식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모더나가 아니라 바이오엔텍이나 제네텍 같은 회사들도 또 다른 mRNA 암 백신을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단독으로 시험을 했지만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중단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피부암인 흑색종이 좀 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암 종류 그리고 환자들도 어떤 환자들을 선별을 하는가 그리고 면역항암제도 어떤 것을 같이 쓰냐 안 쓰냐에 따라 좀 데이터가 다를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뭐 흑색종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모든 암종을 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남아있긴 하네요. 그렇죠. 또 하나 이건 완전히 이제 또 다른 방식인데 우리 면역세포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도 암도 치료할 수 있는 건데 그 면역세포를 아예

0: 몸 밖으로 꺼내서 약을 만드는 방식도 있어요.
1: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몸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T세포, 그 면역세포 중에 하나가 T세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T세포가 잘 활동하려면 T세포가 암세포를 잘 찾아가거나 아니면 T세포 자체의 기능, 활성이 높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첫 번째를 도와주는 것, 즉 T세포가 공격할 암세포를 잘 찾아가게 만드는 것을 이제 하는 치료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게 이제 CAR-T 치료제라고 하는데 CAR-T 치료제, CAR-T 치료제입니다. 네. 이 CAR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한국어로 풀면 키메릭 항원 수용제. 그러니까 그냥 항원을
0: 그게 한국어인가요?
1: 네. 항원을 잘 찾아가도록 유전자 제조합으로 달아놓은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안테나 같은.
1: 네, 안테나 같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몸 속에 있는 T 세포를 잘 그 추출을 해서 그 T 세포에게 이런 항원 표식을 가지고 있는 암세포들을 찾아가면 됩니다라고 그 카라고 하는 키메릭 항원 수용체라고 하는 안테나를 그 달아줍니다.
0: 그러니까 킬러 세포한테 와이파이 달아주는 거예요.
1: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가 붙어 있는 수용체 T 세포를 다시 몸 속에 집어 넣어서 자 이제 우리가 정보를 잘 알고 있고 특히 그 정보를 더 잘 찾아가게 만들어줬으니 가서 공격하렴이라고 하는 게 이제 CAR-T 치료제이고요.
0: 그러니까 그냥 면역 세포만 넣어놓고 이 친구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면역 세포한테 이제 통신 장비 달아주고 무선 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그 통신 장비를 손으로 다는 건 아니고 그 유전자 재조합된 그 CAR-T를 발현시키 그러니까 잘 찾아가게 만드는 수용체를 발현시키도록 T 세포에게 그 유전자 그 재조합을 주입을 해서 그런 안테나가 발현되는 T 세포가 많아지도록 배양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자 몸속에 넣었을 때 잘 발현되도록 활동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앞서 모더나의 mRNA 백신은 어떤 표식을 잘 찾아가도록 정보를 주는 거라면 네. 이제 이 CAR-T 같은 경우는 그 표식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암세포 표식에 잘 달라붙기까지 하도록 T세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식도 찾고 가서 잘 달라붙기도 해서 T세포가 더 잘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0: 신기합니다. 그걸 몸 밖으로 꺼내서 조합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1: 지금 이미 2017년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약물이 킴니아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CAR-T 치료제인데 네. 이 킴니아는 치료를 받았는데 재발을 했거나 아니면은 좀 그 치료 효과가 낮은 일부 혈액암 환자들에게 투여가 되는 CAR-T 치료제였고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일단 환자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 환자의 혈액을 뽑아내고 그 혈액에서 백혈구들 특히 T세포만 분리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공장에서 잘 그 관리되고 있는 공장에서 그 T세포들에게 암세포의 특정 항원, 특정 표적에게 잘 달라붙을 수 있는 그 수용체를 발현시킬 수 있도록 T세포에게 유전자를 주입을 해주고요. 그러면 그 T세포가 몸 밖의 세포 배양실에서 많이 증식이 되면서 계속 그 안테나들을 자연스럽게 발현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안테나가 잘 발현된 카 안테나가 잘 발현된 T세포들만 모아서 다시 그 해당 환자에게 혈액으로 주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T세포가 밖에 나가서 안테나까지 달아서 들어온 다음에 몸속에서 암세포를 찾고 잘 달라붙어서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0: 안팎으로 0306 쓰시는 분께서 아내가 혈액암 4기에 CAR-T 치료를 받고 남아있는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 중입니다. 반이 없어졌지만 재발의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백신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또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모더나의 그런 백신을 비롯한 또 이제 뭐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빨리 또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2867님은 그 조가연 이사는 모르는 게 있긴 있습니까? 지식이 대상 같다고. 근데 또 조가연 이사가 엄청 또 공부를 해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금융 투자를 또 하다 보면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이런 순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말씀하신 그 CAR-T 치료제가 백혈병 같은 그 혈액암에 우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또 확장이 될 수 있을까요?
1: 혈액암은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이제 혈액과 관련된 세포들 예를 들어 뭐 항체를 만드는 비세포에게 문제가 생겨서 혈액암이 걸린다거나 이제 그 공격해야 될 대상들이 혈액 속에 있는 거죠, 대부분. 네. 그렇다 보니까 카티도 T세포, 백혈구 관련된 T세포를 집어넣는 거다 보니 같은 통로에 있는 암세포를 좀 더 공격하기 쉽다라고 하는 직관적인 그 이유가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폐암이나 위암 같은 일종의 고형암, 장기에게 생기는 고형암 같은 경우는 물론 공격은 할 수 있지만 고형암 좀 더 복잡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암 같은 경우는 장기가 크다 보니까 네. 장기의 이 부분에서 발현되는 암세포와 반대쪽 부분에서 발현되는 그 암세포의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해서 이제 TM이라고 부르는데 똑같은 종양이어도 똑같은 장기에 있는 똑같은 위암이어도 종양 미세 환경에 따라서 그 암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표식들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그 공격하는 안테나를 다 달았다고 해서 그 암을 완벽하게 이제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고형암 같은 경우는 조직이 치밀하기도 하고 특히 그 종양 미세 환경이 산소가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암세포가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신생혈관을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내서 그 공간도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혈액암과 비교했을 때 고형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카티 같은 이런 치료제로 좀 치료하기에는 좀 복잡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그동안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에 중국의 한 제약사가 위암과 관련된 카티 치료제를 중국 허가를 받았다라고 발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암 그리고 이제 위와 식도가 붙는 위식도 접합 부위에 생기는 이제 암을 그 표적을 하는 카티 치료제이고요. 고형암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허가를 받은 카티 치료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실제로 이제 투여가 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또 이제 세포 치료제를 몸 밖에서 뭔가 배양을 해내더라도 다시 또 몸에 주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또 여러 차례 필요한 걸까요? 어때요?
1: 이게 앞서 아까 그 실제로 카티 치료제를 맞는 청취자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일단 환자에게서 혈액을 추출하고 몸 밖에서 백혈구들 T세포를 분리를 해내고 그 T세포에게 카가 발현되도록 안테나가 발현되도록 또 그 유전자 그를 집어넣고 대량으로 배양하고 활동성이 좋은 T세포만 또 분리해서 다시 환자 몸에 넣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야기하기로는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 몸속에 배양시킨 T세포를 카티를 집어넣으려면 환자 몸속에 있는 면역 체계를 조금 약화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아무리 내 몸에서 나온 카티라고 할지라도 외부에서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약도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뭐 기간도 좀 걸리고 한 번 치료로 모든 게 없어지진 않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나오는 게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라고 해서 CRS라고 해서 면역 세포들이 이제 너무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한 염증 반응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발열이라든지 뭐 염증 반응 이런 것도 좀 생길 수는 있고 또 그 카트 치료제에서 자주 나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신경계 부작용. 뭐 사람이 어지럼증이 있다거나 떨림이 생긴다거나 좀 심하면 뭐 실어증이 걸리는 이런 좀 신경계 부작용도 있고요. 또 한 번에 너무 많은 종양 세포들이 죽으면서 생기는 증후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뭐 FDA가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이런 카티 치료제를 쓴 이후에 되도록이면 장기 추적을 하면서 몸 안에 살아있는 세포 치료제를 넣은 만큼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은 주고 있습니다.
0: 참 그 면역력이 떨어져도 문제고 면역력이 너무 과도해져도 문제고 그걸 또 풀어내는 게 우리 과학의학의 힘이고요. 7718님이 임상시험 수혈 받으면서 듣고 있어요. 옆에서 졸고 있는 와이프에게 미안하고 사랑스럽네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병원에 또 같이 계신가 봐요.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 또 우리 몸에서 이미 또 많은 암과 싸우고 있는 면역세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면역세포의 수를 불려주는 방식도 있다고요?
1: 아까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는 혈액을 뽑아서 환자의 혈액을 뽑아서 그 혈액에서 존재하는 T세포들을 분리한 다음에 T세포에게 안테나를 달아주는 방식이었다면 이미 싸우고 있는 면역세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자는 주로 이제 고형암입니다. 아까 제가 고형암 같은 경우는 종양 미세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고 네. 같은 장기의 종양이어도 그 암마다 특이성, 이질성이 다르고 이질성이 있고 그래서 좀 더 공격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이미 그 암 덩어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T세포들을 몸 밖으로 빼내서 그 T세포들 활동력을 높여준다면 어떨까? 라고 하는 방식의 이제 치료제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TIL 치료제라고 부르고 TIL. 한국어로는 네, 종양 침윤 림프구. 그러니까 종양에 이미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림프구들, 백혈구 세포들을 이용하는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방식은 비슷하긴 한데요.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암 수술 같은 걸 하면은 암 조직을 떼어내죠. 떼어내서 그 안에 이 암 조직 안에 존재하고 있는 면역 세포들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게 뭐 T 세포일 수도 있고 다른 뭐 자연 살해 세포라고 불리는 NK 세포일 수도 있는데
0: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아군 찾는 거예요?
1: 네, 그 암 조직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 세포들을 이제 면역 세포들을 분리를 하고요. 생각해 보면 이미 암 조직 안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네. 그렇다면 이 면역 세포들은 다른 곳에 있는 면역세포보다 이 암 조직을 잘 찾았을 것이고 그리고 암 조직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활동력이나 공격력도 좋을 것이고 라고 하는 이제 가정이 들어가는 거죠.
0: 그 적진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오디세이를 찾아서 복제한다 이런 거.
1: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세포들만 몸 밖에서 배양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배양을 해서 환자에게 다시 이제 넣어서 또 다시 집어넣어서 좀 더 잘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TIL, T세포 치료제의 방식이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의 그 암타급이라고 하는 아이오반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TIL 치료제는 기존의 치료가 잘 안 됐던 일부 흑색종 환자들에게 쓰이고 있고요. 사실 고형암 중에서 그 혈액암이 아닌 암종 중에서는 이제 피부암인 흑색종이 좀 더 잘 반응을 하다 보니까 흑색종에 관련된 치료제가 좀 많이 나와 있고 아직까지는 다만 항암 치료 과정에서 좀 뭐 사망하는 사례도 있긴 있어서 기존의 카티 치료제보다는 T세포 치료제가 효과는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관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러면 이게 그 암세포 안에서 잘 싸우고 있는 면역세포를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찾아내죠?
1: 보통 뭐 생검 그 암세포 암 조직을 검사할 때 떼어내거나 아니면 수술할 때 떼어낸 그 조직을 가지고서 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찾아내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티 같은 경우는 안테나가 달렸을 때 그 네. 안테나가 암세포 표면에 있는 표식들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암세포가 표면에 표식을 안 드러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기고 있는 경우도.
0: 위장.
1: 네. 그러면은 암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 특이적인 정보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세포 치료제도 등장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TCR이라고 하는 이제 치료제인데 네. 이것은 암세포가 표면에 정보를 많이 드러내지 않고 있어도 그냥 암세포가 자기 안에 있는 단백질 조각의 아주 일부만 표면에 드러나 있어도 그 작은 조각을 찾아서 그 표면 진열대에 있는 작은 조각을 찾아서 공격하러 가는 그 면역세포 치료제이고요. 그래서 뭐 카티 치료제는 암세포 표면에 뭐 표식을 이렇게 잘 잡도록 만들어주고 TCR이라고 하는 T세포 수용체 그 세포 치료제는 작은 표적 그 조각까지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뭐 조금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0: 야, 그러니까 위장막을 씌우고 있어도 그걸 찾아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또 이해가 되는데.
1: 네, 아주 작은 정보만 있어도 볼 수 있다. 네, 이론상으로는.
0: 3437님이 오늘도 유익한 이과 시간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과라 그런지 오늘도 잘 못 알아듣겠다요. 근데 사실 좀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한데 또 이걸 또 쉽게 풀이를 해주는 조가인의사의 역할이고. 자, 또 하나. 결국에는 이런 좋은 뭐 치료 방식을 찾아냈어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방식이 또 등장을 하고 있을까요?
1: 사실 아직까지는 맞춤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mRNA 백신 같은 경우도 암 백신 같은 경우도 최대 34개 정도의 표적을 표적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 이 환자에게 그리고 그 환자가 수술을 받은 다음에 어떤 표식이 많이 나오냐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A라고 하는 조간이라고 하는 환자라고 할지라도 제가 일기 때 저의 암에서 발현되는 그 표식들의 종류와 수술을 받고 이 암세포가

0: 진행되면서 나오는 그 표식의 정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변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예. 것들을 예. 그렇기 때문에 암 변이가 생겼을 때 뭐 항암제 같은 경우도 사용하는 게 달라지는 게 그런 이유인데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시기에 맞는 맞춤형 암 백신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카티 치료제나 다른 그 면역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도 앞서 그 환자의 혈액을 추출을 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의 면역 세포를 추출을 해야 그 환자에게 다시 집어넣었을 때 면역 거부 반응 같은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실제 해당 환자로부터 추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환자마다 T세포가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환자분이시라면 T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세포의 수 자체가 적을 수도 있고 밖에서 배양시키기에는 세포가 좀 잘 배양이 안 되고 활성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보니까 실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세포치료제의 효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그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 그러니까 그 암세포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면역세포의 건강도는 어떠하냐.
0: 맞습니다.
1: 다 다르니까.
0: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카티 같은 경우는 즉 그 몸 밖에서 배양하는 카티 같은 경우는 네. 몸 밖에서 배양하는 기간 동안 세포 시간이 지날수록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론상으로는 지금 카티 치료제가 좋은 또 그 치료제이긴 하지만 환자마다 반응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 환자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맞춤형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되게 오래 걸렸다면서요? 뭐 몇 주, 몇 달이 걸릴
0: 맞습니다.
1: 수도 있고.
0: 네.
1: 이걸 혹시 뭐 단축할 수 있는 기술도 있나요?
0: 노바티스가 본인들의 예. 그 외부 배양 카티 치료제를 제조 공정을 거의 한 몇 주 걸리던 걸 2일 정도로 단축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 이틀 만에요?
0: 예,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원래는 몸 밖에서 T세포를 분리시킨 다음에 그 T세포에게 그 카라고 하는 안테나를 달아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최대한 단축시킨 겁니다. 그 T세포에게 칼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집어넣은 다음에 원래는 몸 밖에서 T세포를 공장에서 배양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공장 배양 단계를 하지 않고 그냥 그 T세포를 바로 환자 몸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배양하면 밖에서 배양하는 동안 T세포 활성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카 안테나 발현시키도록 만든 다음에 환자 몸속에서 배양시키자.
1: 몸속에 들어가서 커라.
0: 그러면 오히려 예. 몸 밖에서 배양시키는 것보다 활성도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방식이 이제 노바티스가 개발하는 T차지라고 하는 그 제조 공정을 단축시킨 카티 치료제의 방식이고요.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뭐 이틀 정도 제조 공정이 걸린다라고 했지만은 어쨌든 뭐 몸속에서 피를 빼고 칼을 집어넣고 다시 운송시키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 뭐 이틀보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지만 어쨌든 기존보다는 혁신적으로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걸 몸 밖이 아니라 몸 안에서 키워낸다. 좋은 거 많이 먹어야겠네요. 이런 거 이제 어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잠깐 노바티스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0: 뭐 모더나, 노바티스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몸 밖에서 세포를 배양하는 과정들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세포 배양만 자동으로 해주는 기업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치료제를 개발하지 않고 다른 기업들이 개발하는 세포 치료제들을 우리가 좀 더 잘 배양시켜줄게.
1: 위탁생산 OEM처럼.
0: 네, 네. 그런 방식들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뭐 셀라레스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맞춤형 환자 그 세포 치료제를 우리가 최대 16명분까지는 동시에 처리를 해줄게. 너희의 세포 치료제들을 잘 배양시켜주는 자동화 공정을 만들어놨어. 라는 방식으로 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가격이 그럼 그렇게 자동화되면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느냐. 아직까지는 맞춤형 치료제다 보니까 아무리 자동화 공정이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가격이 비싼 편이긴 합니다.
1: 자동화돼 있지만 예. 맞춤형이다 보니.
0: 예, 그래서 이런 자동화 공정들이 충분히 개발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수요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1918님이 맞춤형 치료는 치료비가 엄청 비싸겠어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게 또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단가가 낮아지는데도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혹시나 이게 뭐 환자 맞춤형이라고는 합니다만 케이스별로 미리 좀 만들어 놓고 대기 시간 비용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0: 환자 자신의

0: 에서 뽑아낸 면역 세포로 다시 투입을 받는 것이 자가 치료이고요. 동종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거 말고 환자가 또 면역 세포가 지금 활성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건강한 기증자의 피로부터 면역 세포를 추출을 받아서 거기에 카 안테나를 달아서 환자에게 투입하자라고 하는 동종 치료 개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 유형별로.
0: 네. 근데 다만 이제 걸리는 점은 물론 건강한 기증자이니까 면역세포가 환자보다는 훨씬 건강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이어도 남에게서 들어온 면역세포이다 보니까 실제로 투여했을 때 환자의 몸속 면역체계가 건강한 기능자의 T세포 치료제를 적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반대로 그 건강한 기증자로부터 받은 그 카티 치료제가 환자의 몸속에 있는 세포를 적으로 보고 공격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다 보니까 동종 세포 치료제라고 해도 조금 그 한계는 있는 것 같다라는 점이고 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 몸속에 들어가도 그 T세포 치료제가 공격을 마구잡이로 하지 않도록 좀 더 조작해 줄 수 있는 기술들도 같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1: 야, 우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아직 절반도 소화를 못했는데 뭐 갈 길도 아직도 멀기도 하고 남아있는 과제가 있고 사실 기업들 사이에서 좀 M&A도 있고 거액 들여서 체내 세포 치료 기업도 막 사들이는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0: 사실 그 뭐 최근에 일라이 릴리가 또 다른 세포치료제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는데 거기도 이제 카티치료제 회사이긴 합니다. 근데 몸속에서 배양하는 카티치료제가 아니라 몸 밖에서 배양하는 카티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몸속에서 맨 처음부터 백혈구를 빼지 않고 그냥 몸 안에 칼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넣은 다음에 몸 안에서 모든 걸 다 하자라고 하는 카티치료제이긴 한데요. 글로벌 빅파마들, 글로벌 제약사들은 사실 그동안의 바이오 산업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과 그 현금들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걸 내가 다 개발하겠다라기보다는 일부 잘하는 기업들의 기술이나 잘하는 기업들의 플랫폼 또는 파이프라인을 인수를 하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기술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청취자분 중에서도 이제 국내에서 카티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카티 치료제가 국내에서 도 그 처음 그 허가를 받은 회사는 있습니다. 그 큐로셀이라고 하는 회사가 본인들의 이제 림카토라고 하는 카티 치료제를 국내 1호 그 카티 치료제로 이제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이 가격을 얼마나 팔 수 있을 것인가? 건강보험을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약가를 어떻게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숙제는 남아 있고 아무리 좋은 치료제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환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약값을 정해지는 것들은 좀 숙제인 것 같고요. 이건 비단 세포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도 한 번 맞으면 모든 그 유전 질환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지만 너무 비싼 가격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술의 어떤 그 기술 개발 상황과 환자에게 그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간극은 조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1: 난제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또 한 발씩 나아가는 거죠. 9969님이 저는 유방암 4기인데요. 임상 6개월 차입니다. 종양 크기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가려움이 좀 있고 비용은 무료고 교통비를 주신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신약 개발 또 임상 과정을 통해서도 또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게 또 인류에게도 언젠가 또 이제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조가연 벤처 캐피탈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최근 금융권의 AI 해킹 공격이 이어진 가운데 새마을금고와 OK저축은행에서도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출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도 리야드 공항이 공격받은 데에 대한 보복으로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간선거 이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호르무즈협과 인근에서 최근 2주 동안 이란의 공격을 받은 선박이 지난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 24척으로 급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3: 네, 먼저 고정희님이요. 보금자리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한번 알아봤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 전체 메뉴에서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 예상대출 조회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본인 인증 후에 부부합산 연소득, 주택가 가격, 주택 유형,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여부 등 정보를 꼼꼼하게 입력을 하셔야 하고요. 자세한 문의는 1688-811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부부 합산 연소득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3: 그렇죠.
1: 그래서 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한다라든지 종합소득세 신고 네. 내역을 또 직접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또 다른 질문은요.
3: 네. 설용민님. 메모리 가격이 견고한 게 그나마 버팀목 아닐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1: 아이고 그럼요. 그 DDR5 뭐 16기가 모듈 기준으로 네. 24년도 말에 한 4만 8천 원 선이었던 게 네. 최근에는 35만 원?
3: 그러니까
1: 7-8배 많이 올랐죠. 특히 이제 25년 하반기부터 많이 뛰었는데요.
3: 네.
1: 올해 1분기 기준으로도 일반 디램 계약가, 그러니까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라고도 하는데 계약을 통해서 공급하는 가격이 거의 90%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인상률은 좀 낮아지기는 네.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한 두 자릿수 때 네.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3: 네.
1: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물량이 늘어난다라기보다는 가격 중심으로 뛰어서 그런 거죠. 또 삼성전자가 23년도, 24년도에 업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감산을 했죠. 그리고 반도체 공장 증설도 속도를 낮췄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AI 수요가 갑자기 높아지는데 공급은 네.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양은 많이 늘리지 못하고 가격 중심으로 뛰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용인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제 호남권이라든지 공장 증설을 통해서 양을 많이 늘리겠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른바 가격 중심 랠리가 아니라 물량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늘어나는
3: 네.
1: 요걸 이제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는 P 사이클에서 Q 사이클로 이익 사이클에서 매출 물량 사이클로 네. 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 증시에서 반도체 장비주 소비장 그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그러면 이제 설비 투자가 많아지겠네라는 게 또 이제 선 반영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3: 네. 최정희 님이요. 국산차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하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1: 사실 이게
3: 그런가요?
1: 상대적인 거죠. 뭐 수입차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성능, 뭐 브랜드 가치 대비 네. 따져봐야 되는 건데요. 아마도 수입되는 그 중국산 차량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인식들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현대기아차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그 배경이기도 한데요. BYD, 뭐 중형, 소형 차량 같은 네. 경우에 이제 2천만 원대 중반까지도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뭐 그 보조금까지 받게 되면 2천만 원대 초반까지도 낮아질 네.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안정성, 또 주행 거리,
3: 네.
1: AS, 또 고장이 났을 때의 부품 가격 등도 또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신차 가격만 놓고 싸다 비싸다는 네.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려야겠네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증시 상황은요 좀 반등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그 반등 폭이 개장 초 한때 한 2% 이상 반등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코스피가 0.99% 반등 폭 좀 좁혀놓은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외려 1.45%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내일도 아침 9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파울루 프레이리의 페다고지입니다.

페다고지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모두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배우는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누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그리고 우리 사이에 놓인 세계를 통해 함께 배웁니다. 프레이리는 이것을 더 과감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고정된 구분을 해체하고 학생인 교사와 교사인 학생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듭니다. 교사는 가르치면서 배우고 학생은 배우면서 가르칩니다. 세네카의 문장 사람은 가르치는 동안 비로소 배운다가 2000년을 건너 브라질의 교실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셈입니다. 줄탁동시라는 말도 있지요.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쪼고 어미 닭이 밖에서 같은 순간에 쪼아줄 때 생명이 태어납니다. 프레이리의 교실에서 그 알껍데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침묵의 문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년 동안 말할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두르고 있던 두꺼운 침묵의 껍질. 농부들은 안에서, 교사는 밖에서 그 껍질을 함께 쪼았습니다. 그리고 벽돌이라는 단어가 태어났을 때 그것은 단어의 탄생이 아니라 목소리의 탄생이었습니다. 프레이리의 교육에는 생성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 전에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 가장 절실한 말, 삶의 무게가 실린 말을 찾아냅니다. 벽돌, 우물, 괭이, 임금, 빈민가, 비. 이 단어들은 사람들의 땀과 한숨에서 길어올린 단어입니다. 벽돌은 집에 대한 대화를, 집은 주거에 대한 대화를, 주거는 정의에 대한 대화를 낳습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가장 그럴듯한 문장, 가장 많은 사람이 쓸 법한 평균의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조금씩 맞는 단어이지만 동시에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언어입니다. 인공지능은 평균으로 수렴하는 지식을 추구하고 진정한 스승은 그 평균화에 저항하는 개성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프레이리의 교육은 바로 그 저항의 방법입니다. 세계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선 자리에서 내 몸이 겪는 일에서 내 이웃의 얼굴에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1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채원이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아빠와 동생과 함께 평범한 일생을 보내던 채원이. 하지만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빠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아빠를 잃은 슬픔을 채 정리할 겨를도 없이 채원이는 동생과 살아갈 방법부터 걱정해야 했습니다. 아빠가 남긴 빚과 생활비, 주거비와 학업까지 두 자매가 감당해야 할 현실은 막막하기만 한데요.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지만 채원이는 동생과 함께할 미래를 그리며 절대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에 성공해서 동생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싶다는 채원이. 채원이와 동생이 아픔을 이겨내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9.3도를 기록하며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았고요. 전국적으로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11도나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0: 아침 춥게 느껴진 곳도 있지만 오늘이 예년 이맘때의 가을 아침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0도, 강릉과 대구, 부산 21도, 제주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고요.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가 더 떨어져 낮 동안에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는 곳도 있어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물이 얼 기도 하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낮에는 오늘보다 1, 2도 정도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곳곳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은 높은 너울이 몰려오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가 투입됩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한 A씨를 상대로 오늘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어제 진행된 구두조사 때 범행 경위를 일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시 단행에 약물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설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중수청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친윤 프레임 공방을 비롯해서 최근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한 입장, 과거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관여 의혹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의 단순 기본 자본 비율 LEV 규제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바젤 위원회가 한국의 단순 기본 자본 비율 규제 체계에 대해 종합 등급과 더불어 세계 세부 부문 모두에서 최고 등급인 준수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기본 자본 비율 규제는 은행의 과도한 차입을 막기 위해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총 위험 노출액 대비 기본 자본을 3%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은행들은 2015년부터 분기마다 공시 요구 했으며 2018년부터는 3% 경영 지도 비율을 도입해 적용 중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의 올해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46.1%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오늘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지난 4월 전망치 54.4%보다 8.3%포인트 낮게 전망했습니다. 2031년 전망치도 51.3%로 4월 전망보다 11.8%포인트 내려갔습니다. IMF는 전망 기간 한국의 부채 비율이 40% 중반에서 50%대 초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봤습니다. 소형 인공지능 모델도 이르면 올해 말 가정용 가전기기에 스스로를 복제하며 퍼지는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엔트로픽이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엔트로픽의 공동창업자는 AI가 스스로를 개선하는 단계가 내년에 가능해질 수 있다며 전망 시점을 1년 앞당겼습니다. 엔트로픽은 연구보고서에서 소형 AI 모델이 스마트 오븐이나 저가 안드로이드 TV박스 같은 사물 인터넷 기기에서 자기 복제를 할 만큼의 능력을 갖추기까지 몇 달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종 주가가 인공지능 AI 투자 부담에 대한 우려 속에 5거래일 연속 하락.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대표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현지 시간 13일 뉴욕 증시에서 전장보다 0.2% 내린 12,208.8에 마감하며 5 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락세는 메모리주에서 두드러져 마이크론 3.7%, SK하이닉스 미국 주식예탁증설은 3.2% 하락했습니다. 1968년 1.21 사태 이후 출입이 제한됐던 서울 백악산의 마지막 탐방로가 개방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 17일부터 백악산 남서자락 탐방로 1.32km를 추가 개방해 그동안 단계적으로 개방했던 주요 탐방로를 하나로 연결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새롭게 개방되는 구간은 돌고래 심투에서 시작해 만세동방 약수터와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 당시 총탄 흔적이 남아있는 1.21 사태 소나무를 잇는 길입니다. 탐방로에는 청와대와 경복궁, 인왕산 등을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쉼터 네 곳도 새로 조성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5.6도, 습도 39%입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요즘 프랑스가 위기다 이런 말이 자주 들려옵니다. 지난 9월에 시작된 고교생 시위에 대학생과 교원노조, 공공부문 노동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서고 있는데요. 정부가 늘어난 빚을 줄이기 위해서 긴축 예산을 추진하자 그동안의 반발이 터져 나온 겁니다. 게다가 프랑스 국채금리는 한때 유럽 재정위기의 대명사였던 그리스, 이탈리아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시장이 그만큼 프랑스 경제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위기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서 적극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총체적 위기에 빠진 프랑스 상황,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핵시설 방어를 강화하고 인접국가에 대한 지상군 투입까지 시사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10월 14일 수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제컬라이어 신임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투자할 거라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언급한 건데요. 우리 정부가 아직 사업 검토를 하는 단계인데도 72조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 LNG 투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영향이 큰 걸로 분석되는데요. 알래스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13%포인트 차로 승리했던 곳이지만 이번 연방 상원의원 선거는 접전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후티 반군 측이 장악한 예멘 수도 사나 등지의 주요 석유시설과 군사지원시설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주요 타격 대상인 예멘 수도 사나의 주유 및 충전시설, 지하 예비 연료 저장소를 비롯해 연료 운송과 하역용 저장 탱크와 부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공습은 최근 후티 반군이 사우디 수도 리야드 국제공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분석되는데요.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핵심 경제

0: 또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등 공격을 받은 선박이 지난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영국 해사 무역기구 기록 등에 따르면 11일까지 지난 2주간 호르무즈 해협과 해협 인근에서 선박 24척이 공격을 받았는데요.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이란이 선박 타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함 미사일 역량을 개발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3일 오전 그리스에서 독일로 향하던 튀르키예 코렌돈 항공 소속 여객기에서 공중납치 비상코드가 발신됐습니다. 이후 크로아티아와 독일 공군 전투기가 차례로 출격했고 도착지인 뉘른베르크 공항은 작전을 위해 폐쇄됐는데요. 여객기가 착륙한 뒤 경찰이 조사한 결과 항공사가 교신 시스템 오류로 납치 코드를 잘못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웨싱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잊지 않겠다.
0: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티 반군에 대해서 중간선거 이후 군사적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13일에 자신의 SNS에 후티 반군이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잠잠했지만 이제 다시 나타나 매우 악랄한 방식으로 사우디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의 지시에 따라서 미국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 같다. 누군가 그들에게 나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해줘야 할 것 같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후티 공격이 국제 유가 상승을 자극해서 공화당의 불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인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선거 이후에 보복할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몇 개월 이란이나 후티를 겨냥한 대규모 군사작전 계획을 다섯 차례나 거부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미국의 직접 개입과는 별개로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의 후티 공격 동참을 요청할 뜻이 있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나의 아주 좋은 친구다. 이렇게 답했기 때문입니다.
1: 네, 이란도 좀 대비를 하는 모습이죠. 핵시설, 군사시설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0: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란이 핵시설과 국경 지역의 방어시설을 보강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쟁 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위성사진에 따르면 이란이 나탄즈에 있는 핵시설 또 지하 핵시설이 건설되고 있는 걸로 알려진 픽X산 일대에서 방어시설을 강화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의 정밀 유도 무기와 대형 폭격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시설의 방호 능력을 높이려는 조치로 분석이 되는데요. 군사적 대응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미국이 다시 공격하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을 타격하고 해저에 있는 인터넷 통신 케이블까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도 전쟁 대비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지금 이란의 준 군사 조직이 유치원생들에게 전쟁과 관련된 얘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또 시민들에게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 사용법을 교육을 시킨대요. 그래서 군사훈련, 선전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란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추가 군사작전 가능성과 맞물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미국 국방부가 중부사령부에게 이란을 상대로 한 대규모 군사작전 준비를 마무리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핵시설, 에너지 기반 시설들이 공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슬슬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8일에 11월 3일 중간선거 이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거 이후에 군사작전을 재개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 벼랑 끝에서 던진 공약.
0: 이 공약을 던진 사람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입니다. 대선 1차 투표가 끝났는데요. 1차 투표에 이어서 결선 투표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도 지금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후보에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네.

0: 그래서 룰라 대통령이 13일에 대규모 소상공인 부채 탕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연방정부에 지고 있는 채무를 탕감해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법안이 발효가 되면 36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부채 약 126억 헤알 우리 돈으로 약 3조 4천억 원이 정리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법안이 25일에 치러지는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를 12일 앞두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선심성 법안이 판세를 뒤집을 것이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 네.
0: 지금 룰라 대통령은 일자 투표한 뒤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 우파 성향의 보우소나르 자유당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죠. 네.
0: 그래서 넥서스가 이날 발표한 결선 투표 지지 후보 여론조사 결과에도 룰라 대통령의 지지율이 45%였고요. 보우소나르 후보는 48%였거든요. 물론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1차 투표 후에 이어진 여론조사에서 룰라 대통령이 선두에 나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건데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1차 투표 전까지만 해도 룰라 대통령이 계속 우세를 보여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은 민생경제가 악화된 점인데요. 늘어나는 가계부채, 악화하는 거시경제 지표가 지금 통산 4선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가장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7월 기준으로 브라질 전체 가구의 82%가 각종 부채를 떠안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1: 네.
0: 미상환 신용카드 대금 연체, 카드 돌려막기, 마이너스 통장의 비율도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지금 소비자 물가도 중앙은행의 목표 상한선을 이미 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룰라 대통령이 지지율을 좀 높여보려고 9월에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금을 15% 인상했습니다. 이미 총력전을 한 차례 펼쳤는데요.
1: 네.
0: 그래도 1차 대선 후보 투표에서 보우소나르 후보에게 약간의 차로 지금 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989년에 브라질이 민주화된 이후에 1차 투표에서 패했는데 결선에서 역전승을 거둔 사례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1: 네,
0: 룰라
1: 네.
0: 대통령의 사선에 지금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1: 네,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0: 네, 25일에 예. 선거가 치러집니다.
1: 다음 키워드 정치적 아군 사격.
0: 또 중요한 선거가 펼쳐지는 곳은 미국입니다.
1: 그렇죠.
0: 11월 3일에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데요. 이제 한 20여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 네.
0: 그런데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들이요. 소속 당의 기존 권력과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 양당에서 똑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니까 공화당이 고전 중이긴 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여기에서 이탈하는 공화당 지지 유권자를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흡수하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화당 후보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조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0: 일단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공화당 주지사 후보인 바이런 도널즈인데요.
1: 네.
0: 9일 인터뷰를 하면서는 대통령의 지지엔 감사하지만 나 역시 나만의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거리를 둔 거죠.
1: 그러네요.
0: 근데 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플로리다주 최초의 흑인 주지사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 후보가 최근에는 선거 홈페이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강조하던 문구와 사진을 대거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4선거구에서는 1998년부터 의정활동을 해온 75세의 민주당 마이크 톰슨 의원 그리고 35세의 정치신인 에릭 존스 후보가 맞붙고 있는데요.
1: 네.
0: 다 민주당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정당과 관계없이 예비선거 상위 2명만 본선에 진출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후보 2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0: 신인인 존스 후보가 쓰고 있는 전략이 눈에 띕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기득권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선거 전략을 쓰기 때문인데요. 광고를 하는데 너무 많은 민주당 의원이 워싱턴에 지나치게 오래 머물러서 이제 싸울 능력조차 없다라면서 중진들을 겨냥을 했고요.
1: 네.
0: 인터뷰에서도 내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당론에 따라서 투표를 하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자기 당 혹은 양당의 워싱턴 정치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광고가 이번에 47건이나 되고 있는데 건데요. 앞서 중간 선거가 있었던 2018년에는 이게 14건, 2022, 2024년에는 19건이니까
1: 확 늘어난 거예요.
0: 확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악시오스가 이런 거를 정치적 아군 사격의 급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사를 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이제는 민주당과 정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유리

0: 없는 분노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당 후보는 똑같이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와 싸워야 되는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라는 건데요.
1: 네.
0: 일단 워싱턴 양당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를 했지만 이제는 공화당이 부정적인 유권자에게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는 누구를 뽑겠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또 공화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라고 밝힌 응답자는 이제는 49%밖에 안 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1: 네.
0: 그런데 민주당 후보를 찍겠어요 하는 응답자율은 12%밖에 안 됐거든요.
1: 아.
0: 그래서 아예 다른 후보를 찍겠습니다라는 응답자 비율 14%보다도 적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공화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민주당이 좋아할 거는 아니다라는
1: 그러네요.
0: 분석입니다.
1: 양당이 여러모로 네. 고민이 많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다음 키워드 구워주는 냉동고.
0: 냉동고는 얼려야 되는데요. 네. 지금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프랑스 대형마트 수백 곳에서
1: 네.
0: 냉장과 냉동 설비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신선식품과 냉동식품을 대량 폐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1: 네.
0: 이게 현지 시간으로 11일 밤부터 12일 새벽까지 벌어진 공격이었습니다. 까르푸, 앵테르 마르쉐 같은 프랑스 주요 유통업체의 500여 개 매장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 공격의 주체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아서 정부가 국가 사이버 보안국에 조사를 지시한 상황입니다. 일단 앵테르 마르쉐를 운영하는 무스케테르 그룹이 약 150개 매장의 냉장 냉동 설비 온도가 밤새 6시간 동안 50도까지 올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한 매장에 에서는 온도가 80도까지 올랐답니다. 그래서 일부 설비가 녹아내렸습니다. 이외에도 까르푸 한 80개 매장, 모노프리 약 25개 매장도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 앵테르 마르쉐를 운영하고 있는 한 지역의 점주가 매입가 기준으로만 2만 10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3,100만 원어치의 손실이 났다. 냉장 창고 온도가 치솟으니까 자동 살수 장치까지 작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알고.
0: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앵테르 마르쉐 측은 손실이 수천만 유로, 약 수백억 원 에 달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장을 정상화하는데도 며칠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1: 네.
0: 이번 공격을 가한 해커가 어떤 방식을 썼냐면 얼음을 녹이는 성에 제거 기능을 악용했던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냉장실 온도가 올라가면 경보가 울리도록 돼 있는데 이걸 장시간 동안 울리지 않도록 조치를 했대요. 그리고 매장이 문을 닫은 밤 시간에 공격을 집중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게 유통업체들이 다 다른데 이게 왜 다 한꺼번에 마비가 됐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공통으로 이들 회사들이 덴마크 기업 단포스의 냉장 제어 시스템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제어 장치로 관리를 하는데 인터넷에 연결을 해놓으면 유지 보수 업체가 꼭 매장에 가지 않더라도 멀리서도 온도와 작동 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인데
1: 네.
0: 여기 해커가 침투를 한 거죠. 그래서 단포스 측에 이제 비난의 목소리가 가니까 단포스는 이미 피해를 입은 장치 대부분은 사용 수명이 끝났다. 보안 업데이트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구형 제품이라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라고 우리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식품 공급망에 대한 우려로도 확산이 되는데 식량 안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유럽연합 측에서 나왔고요.
1: 네.
0: 한편 프랑스뿐 아니라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등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냉장고 해킹 피해 사례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해킹이 이런 방식으로 또 운영이 될 수 있네요.
0: 새롭습니다.
1: 네. 자, 한편으로 인공지능 AI가 가정 내에 있는 스마트 가전들도 요즘에 많잖아요.
0: 네.
1: 이걸 해킹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0: 이것도 역시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1: 그렇죠. 네.
0: 미국의 AI 기업인 앤스로픽의 레드팀 연구진이 AI 모델이 대형 데이터 센터에 고가 그래픽 처리 장치가 없어도 TV와 냉장고, 오븐, 로봇 청소기 같은 저사양 가정용 사물 인터넷 기기에 자기 자신을 복제해서 무단 점유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 내용을 12일에 공개했습니다.
1: 네.
0: 소형 IoT 기기는 보안에 취약합니다. 인터넷에 잘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해커들이 활용하기 쉽다라는 지적인데요. 이 AI 모델은 여러 가지 가전기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동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한 개당 약 $55, 한 7만 원 정도에 판매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셋톱박스 15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했습니다. 그 뒤에 AI 모델을 분산 탑재해서 안정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연구진은 빠르면 올해 말에 소형 AI 모델이 이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0: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IoT 기기를 활용한 AI의 사이버 공격은 제어할 수 있는 중앙 지점이 따로 없습니다. 차단하기가 어렵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의 이상 트래픽 감지 및 격리 조치, 스마트 가전 제조사의 보안 강화 등이 시급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 돈으로 안 내는 벌금.
0: 네, 벌금인데.
1: 벌금인데
0: 네.
1: 돈이 아니고.
0: 그렇습니다.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시가 주차 위반 과태료를 현금 대신에 장난감 기부로 대신할 수 있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상은 10월 1일부터 11월 13일 사이에 주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들입니다.
1: 네.
0: 이들은 과태료 액수와 같거나 더 높은 가격의 장난감을 준비해서 시가 운영하는 주차 서비스 사무소에 제출을 하면 벌금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데요. 단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새 제품이란 걸 증명할 수 있는 구매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된다고 합니다.
2: 집에서 쓰던 건 안
0: 되는
2: 됩니다. 거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이면 비영리단체에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1: 네.
0: 접수가 가능한 품목은 연령별로 나이에 맞는 장난감들을 준비하거나 가족이 다 즐길 수 있는 게임, 기프트 카드 등이고요.
1: 네.
0: 크리스마스 양말 속에 넣어줄 수 있는 선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네.
0: 네, 지금 라스베이거스 시가 부과하는 주차 위반 과태료가 유형에 따라서 최소 $20에서 최대 $250 수준입니다. 약 27,000원에서 334,000원 수준이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50, 약 67,000원짜리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네, 이미 라스베이거스 시가 5월에도 주차 위반 딱지를 학용품 기부로 대신할 수 있게 했었는데요.
1: 아.
0: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1: 괜찮은 방법인
0: 네.
1: 것 같아요.
0: 그래서 네. 어린아이들은 환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기사가 이어지더라고요.
1: 네.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필그램워치.
0: 해외여행 기념품으로 현지 마트에서만 파는 에코백 아니면 호텔 굿즈처럼 여행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통해서 여행 경험을 드러내는 소비 방식인 필그램워치가 유행하고 있다라고 유로뉴스가 보도했는데요.
1: 네.
0: 이 필그램워치가 성지 순례를 뜻하는 필그리미지 그리고 상품을 뜻하는 머천다이지의 줄임말인 머치를 합친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지난 1년간 온라인에서 살 수 없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여행객의 23%가 여행한 적이 있다라고 스카이스캐너 조사에 지금 나타났는데요. 특히 Z세대는 한정판 마트 에코백을, 밀레니얼 세대는 고급 호텔의 로고가 새겨진 목욕 가운 아니면 모자 등을 여행 기념품으로 사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업계도 지금 이런 걸 속속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트레이더조의 토트백이 대표 사례가 됐는데
1: 네.
0: 미국 박 지역에는 매장이 없습니다.
1: 맞아요.
0: 그리고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야만 살 수 있다라는 희소성에 SNS에서 인증하는 문화가 펼쳐지면서 지금 이곳의 가방이 미국을 찾는 여행객 사이에서 쇼핑 필수템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요. 이런 상품이 남들과 차별화된 여행 경험을 드러내는 동시에 소속감을 얻고 싶어하는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네. 매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핑크의 Just Give Me a Reason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1: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주 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과 관련한 대응 방식을 놓고 야당 위원들이 국제사회 차원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유엔 대표부 측은 충분히 대처해왔다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주에서 진행한 중간선거 지원 유세 연설에서 한국이 알래스카에 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지난 4월 전망치보다 8.3%포인트 낮춘 국내 총생산 대비 46.1%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7개국 평균인 123%의 37% 수준입니다. 어제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 사건으로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9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금융권의 AI 해킹 공격이 이어진 가운데 새마을금고와 OK저축은행에서도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출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지금 프랑스에서는 교육 예산 감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3주째 이어지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가 재정 운용에도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내년에 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기도 공공지출을 줄이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에 빠진 프랑스 상황인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신 조현승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네, 안녕하세요.
0: 프랑스 위기다 뭐 이런 얘기 예, 자주 듣게 됩니다. 네. 지금 프랑스 어떤 상황인가요?
1: 사실 이제 이번에 나온 거는 재정 문제, 뭐 국채 금리라든가 네. 그리고 또 시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죠.
0: 그렇죠. 네.
1: 근데 프랑스의 시위는 그동안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생들까지 나오면서 시위가 굉장히 과격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다치고 체포도 당하고 뭐 네. 이렇게 되면서 이게 불거졌는데 프랑스의 재정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지금 현재 부각이 된 거는 재정 문제, 특히 교육 환경이 뭐 너무 안 좋고 프랑스 사람 얘기로는 뭐 학교 안에 의자가 부족해서 일부는 서서 수업을 들을 정도고 네, 이번에 그렇게 더웠는데 학교에 에어컨도
0: 에어컨이
1: 없고
0: 없었다고.
1: 뭐 예. 비가 새기도 하고 쥐가 나오기도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근데 그런 것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프랑스의 성장 잠재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 상황에서 고령화가 되고 하면서 사회보장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겠죠.
0: 예. 네.

0: 그러니까 핵심은 경제 문제에서 예, 비롯됐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네. 없는데 지금 프랑스 재정 적자 뭐 위기설까지 네. 나와서 어느 정도
1: 위기 사실 이제 이것도 뭐 위기설이 오래됐는데 네. 일단은 국가 부채를 보면요 2000년에 네. 그 GDP 대비 그 부채 비율이 한 60% 정도였습니다. 이게 네. EU에서 권고하는 기준치죠. 그런데 네. 이게 2009년부터 아주 급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에는 독일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60%면은. 네. 네. 2009년부터 9년부터 급증을 하기 시작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한 번 또 팍 뛰었죠. 그러면서 115%. 그러니까 2009년부터는 이유가 뭐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네. 이제 그 여파가 2009년도에 재정적자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한 번 굉장히 뛰었고 이게 그때 뭐 거의 뭐 90% 100% 이렇게까지 그 수준까지 올라오다가 네. 코로나 때 115%를 넘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119%인데 내년에 이게 121%에서 2% 이렇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EU 권고가 1년에 부채가 GDP 대비 3% 이내로 돼 있는데 네. 지금 프랑스는 5.4%입니다. 내년에는 이게 더 늘어날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 EU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전부 다 뭐 두 배씩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정 준칙이 워낙 강해서 네. 60%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프랑스는 상당히 지금 그 부채가 많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 국채하고 이 차이를 이제 그 금리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프랑스가 역대 최고치를 이제 역대 최고치까지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현재 제일 높습니다. 이때 예, 이탈리아보다도 금리가 높아요. 아. 신용 등급이 프랑스가 이탈리아보다 분명히 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탈리아는 얼마 전에 큰 위기를 겪었고 현재 재정 긴축을 하고 있으면서 네. 내년이나 후년쯤 가면은 이 흑자 재정으로 가면서 이제 부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흑자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건 부채 비율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서서히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프랑스는 그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이탈리아보다 프랑스 재정이 더 악화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남유럽 국가들이 뭐 재정 위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과거에.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에 또 경제대국 미국의 부채도 국가 부채 심각하다 네.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네. 일본도 만만치는 않은데 왜 프랑스만 유독 위기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1: 일단은 부채 비율 자체를 보면은 일본이나 미국이 프랑스보다 높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일단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죠.
0: 그렇죠.
1: 그리고 경제가 이게 이제 계획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굉장히 저성장이에요. 한 1% 내외 정도고 뭐 성장을 잘 못하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0: 네, 네.
1: 더군다나 그 현재 전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또 미국에 많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대표되는 그런 IT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에 분포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잠깐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채를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오픈된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결정적인 건 기축통화국이죠.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일본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건 맞는데 그 국채의 90% 가까이를 일본 내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1: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 프랑스는 현재 그 프랑스 국채에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57.5%인데요. 이게 2001년도 말에는 47.5% 그러니까 10%가 늘어난 거예요.
0: 네.
1: 이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외부에서 계속 보기에. 돈을 빌려야 된다는 네. 거예요. 자체적으로 소화를 못해주고.
0: 그렇죠.
1: 이게 G7을 보면요. 평균적으로 국채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에서 36%로 보고 있거든요.
0: 그럼 많이 높은.
1: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도 물론 거의 막 50% 가까이 됐는데 네. 독일은 부채 자체가 적어요. 그렇죠. 한 60% 정도니까 이 프랑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프랑스는 부채도 높은데 굉장한 악성 부채라는 거예요.
0: 네.
1: 이탈리아도 한 30%대니까 프랑스보단 덜하죠. 이거는 뭐냐면은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자를 갚는데 그 돈이 이제 외부로 계속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거. 일본은 대부분은 국내에 머물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1: 네, 물론 일본

0: 일본도 과거에 비해서는 외국인 비중이 조금 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90% 가까이는 국내에서 소화가 되고 있고요. 아. 이런 점 때문에 프랑스 재정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더욱 그 안 좋은 면이 보이는 거죠.
1: 그러네요. 말씀을 들으니까 프랑스 큰일 났다 정말 그런 생각 들기는 네. 하는데 재정 적자가 문제라면 뭐 네. 세금을 더 걷는다든지 네. 아니면 뭐 정부 지출을 좀 줄이자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0: 그 단순한 게 가장 사실은 정통법이고 예, 예.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거랑 같은 건데 네, 네. 네, 물론 이제 효율적으로도 해야겠지만 제가 시간 그렇죠. 자체를 늘려야 되는 건데 네. 세금을 더 걷기가 쉽지 않은 게 이미 프랑스의 조세 부담률은 네.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한 GDP 대비로 조세 네. 부담률이 34.1%인데 프랑스는 이게 43.5%예요.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게 덴마크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OECD에서 네. 덴마크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프랑스인데 덴마크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그 재정이 건전한 상황이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좀 특수한 상황이죠. 나라 자체도 크지 않고 네네. 그 나라 특유의 문화가 있어서 그게 좀 다른데 어쨌든 프랑스는 이미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요. 야,
1: 더 걷기가.
0: 예, 쉽지가 않고요. 네. 그다음 여기서 더 높이면은 기업들이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가계에서도 그럼 뭐 소득세나 뭐 이런 걸 늘리면 되지 않냐. 그러면 가계 부담이 더 올라가게 되고.
1: 일을 열심히 해봤자 네. 네. 가지고 있는 소득이 별로 네.
0: 그러니까
1: 없어지는
0: 가처분
1: 거죠.
0: 소득이 줄게 네. 되는 네. 거니까요. 그럼 소비가 더 위축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럼 지출을 줄이면 되지 않냐. 네. 네. 근데 지출이라는 게 프랑스는 이미 사회보장비 지출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회보장비가 저희 뭐야 GDP 대비 한 23%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32% 정도인데 EU 평균이 2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높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연금이 많아요. 연금이 이게 프랑스가 GDP 대비 비율로 보면은 14.1%인데 일본이 고령자도 많고 연금도 좀 넉넉하게 준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이 9.1%입니다. 9.1%고 프랑스가 14.1%. 그러니까 프랑스는 일본보다도 훨씬 GDP 대비로 높은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지출이 많은데 거기다 보건의료비도 많이 지출되고 그렇죠. 있고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프랑스는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의무 지출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자, 국채 이자도 GDP 대비 6.2%. 이게 지금 국방비를 한 1.9% 쓰는데 이건 뭐 이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의무 지출하고 재량 지출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네. 재량 지출은 그때그때 정부가 조절 가능한 거예요. 예컨대 뭐 SOC 건설을 한다든지 네네. 뭐 아니면은 뭐 시설을 뭐 보수한다든지 뭐 아니면 산업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일시적인 그렇죠. 빈곤층 보조금 뭐 이런 네네. 것들도 가능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의무 지출은 정부가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연금, 국채 이자 뭐 그다음에 건강보험 이런 것들은 정부가 손을 쓸 수가 없는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이 모자라서 재량 지출을 줄이는데 재량 지출 중에서 이제 좀 들어가 있는 게 교육인데요. 교육이라고 해서 교사의 월급은 의무 지출이죠.
1: 그렇죠.
0: 예, 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학교 시설 투자라든가.
1: 뭐 부자재라든지.
0: 예, 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학교가 뭐 좀 시설이 무너지고 뭐 천장이 해서 비가 네. 새도 고칠 비용이 없는 거예요. 재량 지출이, 그러니까 이게 여지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교육에서 이런 문제가 터진 거고요.
1: 그렇군요. 오래된 문제들이 지금 터졌다. 이렇게 그렇죠. 예, 볼 네. 수가 불만들이 쌓여 네. 있다가.
0: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프랑스가 그러면 지금 당장 뭐 후진국이 된 거냐? 이건 아니 그런 예. 거는 아니고 프랑스는 여전히 선진국이고 예, 예. 여전히 뭐 아까 제가 성장 동력이 많이 이제 약화됐다고 예, 네. 약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또 뭐 국제적으로 이제 그 인정받는 기업들도 있죠. 있는 네. 근데 다만 과거에 비해서 위상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출할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여기다가 방위비를 또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1: 그렇죠. 유럽이.
0: 그러면 늘어날 거는 확실해 보여요. 고령화가 되니까 연금도 확실하게 더 늘어나요. 그럼 줄일 수 있는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에이. 지금 이제 학교에서 쥐가 나오고 에어컨도 없고 막 이런 상황. 의자가 부족한 상황인데 근데도 돈을 안 주고 있다. 근데 어디서 더 줄일 수 있냐 하는 거죠.
1: 네. 답이 안 보이는데요. 네, 여기에 잘 안 보이죠. 예, 프랑스 뭐 정치적으로도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라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총리가 정말 많이 바뀌었고 네.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네. 있어서 이런 어떤

0: 정치적 혼란이 프랑스의 위기를 더 악화시킨 게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1: 네, 바로 이제 이 점인데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지지율이 제일 높은 대선 주자가 마린 르펜.
0: 네,
1: 네. 잘 알려진 분이죠. 네, 그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이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멜라숑,
0: 네.
1: 저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를 네. 이끌고 있는 멜라숑, 그 멜라숑 대표인데 이게 지지율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르펜이 한 30% 초반대입니다.
0: 네.
1: 30에서 35% 사이고 멜라숑 대표는 아마 한 17에서 18%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집권당에서는 그 저 뭐야 후보로 나오는 게 에드워드 필리프인데 이분도 한 15%, 13% 뭐 요 정도가 나와요. 그렇게
0: 네.
1: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르펜이 가장 유력하죠.
0: 그렇죠.
1: 네, 유력한데 이게 이 셋으로 갈라져가지고 어디든지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 흔히 극우라고 얘기를 하는 그 르펜이 있고 또 극좌라고 얘기를 하는 멜라숑 그리고
0: 네.
1: 약간 중도 성향을 띠고 있는 그 현재 그 집권 여당이 있고요.
0: 네.
1: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어느 당이든 만약에 재정 긴축을 선언하는 순간에 그 당은 선거를 포기하는 겁니다.
0: 아.
1: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는요. 파퓰리즘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0: 그렇죠.
1: 물론 그러지 않은 나라들도 있었어요. 과거에 스웨덴도 그랬었고 뭐 네덜란드도 그랬어. 80년대에 이런 것들이 그때는 초당적인 합의를 하면서 대타협을 이끌어냈는데
0: 네.
1: 근데 그거는 그게 좀 특수한 사례라고 봐야 되고요. 오히려.
0: 아, 예. 그렇군요.
1: 이렇게 갈려 있을 때는 서로 파퓰리즘으로 가면서
0: 네.
1: 상대방 표를 조금만 가져올 수 있다면 내가 집권 가능하다.
0: 그렇죠.
1: 예, 이렇게
0: 네,
1: 되는
0: 네,
1: 거예요.
0: 네. 아.
1: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 개혁 얘기를 그러니까 요거를 오히려 멜라숑 대표 같은 사람은 직접 시위에 참여를 하면서 오히려 이런 그 갈등을 어떻게 보면 집회를 더 확산을 시키고 있고요. 르펜도 지금 보면은 요걸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내가 재정 개선을 하겠다
0: 네.
1: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연금 개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연금을 그 받는 나이를 수령액을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뭘로 감축하냐 그랬더니 이민자 관련 예산과 그다음에 EU의 분담금을 줄이겠다. 근데 그거 줄인다고 해서 현재 프랑스의 재정을 크게 바꿀 수 있냐 그렇진 또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현실성이 없는 공약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 더 불안하게 보는 이유는
0: 네.
1: 어느 정당이든지 현재 긴축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다들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자꾸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이번에 멜라숑 대표도 뭐 나와서 무슨 뭐 자기 학교 교육 문제 해결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0: 그렇죠.
1: 재정은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은 또 없는 상황이고요.
0: 네, 뭔가 개혁을 하고
1: 네.
0: 정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네. 예산이 필요한 건데 지금 네. 예산 문제인 거는
1: 그래서 정치인만 또 욕할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 유권자들은 어떠냐
0: 네.
1: 긴축안에는 결사반대죠.
0: 그렇죠.
1: 네. 이렇게 되니까 이 좀 해결책이 잘 안 보이는 거죠.
0: 그러네요. 사실 영국, 독일, 프랑스 다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EU 체제가 출범한 네. 이후에 이제 독자적으로 우리나라만의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가 자율성이
1: 네.
0: 조금 어려워졌다.
1: 그런 부분이
0: 예,
1: 있기는 합니다. 특히
0: 네.
1: 이제 뭐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0: 예.
1: 환율로 다 조정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좀 줄어든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큰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약간의 그 영향을 준 거고요.
0: 네.
1: 가장 근본적인 건 역시 일단은 그 성장 동력이 확실히 지금 약해지고 또
0: 예.
1: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재정 운영이 완전히 파퓰리즘으로 흐르면서 이 재정 운영 실패와 성장 동력 저하 이 두 가지가 겹쳐진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0: 네. 근데 프랑스 뭐 전통적으로 저희가 독일과
1: 네.
0: 함께 유럽의 뭐 양대 축이다 이렇게
1: 그렇죠. 네.
0: 배워왔고
1: 네.
0: 알고 있었는데 프랑스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면 유럽 전체라든지 뭐 세계적으로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1: 네,
0: 하는데요.
1: 네. 저도 그렇습니다.
0: 네.
1: 지금 프랑스가 EU에서 그 전체에서 EU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이제
0: 네.
1: 독일 다음이죠. 독일 다음인데 지금 뭐 다른 나라들도 EU의 다른 나라들도 재정이 많이 악화되고는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0: 네. 뭐
1: 이탈리아는 조금 회복이 됐다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고
0: 네.
1: 지금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고요.
0: 아,
1: 예, 그쪽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을 EU를 이끌고 나갈 만큼의 경제력이 되느냐. 역시 유럽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살아나야 돼요.
0: 그렇죠.
1: 예,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요. EU에서 차지한 GDP에서 차지하는 게 독일이 23.8% 거의 4분의 1이고요.
0: 네.
1: 프랑스가 한 15.8% 이탈리아가 12%니까 이 세 나라를 합치면은 사실은 절반 정도가
0: 그러네요.
1: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0: 네, 네.
1: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프랑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너지거나 뭐 국가가 뭐 부도를 당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2008년도에 왜 피그스 국가들
0: 네, 네.
1: 위기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외부 충격이 갑자기 세게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충격이 갑자기 팍 온 그 블랙스완이 나타난 건데
0: 네.
1: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다 눈에 보이는 건데. 이거를 지금 현재 개혁을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좀 그런 성향들이 있고 해서 장기화되면서
0: 네.
1: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무너지는 건 아닌데
0: 네.
1: 구조적으로 서서히 더 악화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0: 아.
1: 이게 점점 곪아가는 거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0: 네.
1: 금융위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가다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게 터질지를 모르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러니까 그래서 참 그 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그 피그스 위기 같은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0: 네, 네.
1: 물론 뭐 그게 더 좋다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0: 아니, 개혁을 네. 하는 계기가 될 수도
1: 그렇죠.
0: 있으니까.
1: 그런데 네. 프랑스는 지금 상태라면 서서히 정말 완만하게 계속해서 하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도 지금 프랑스에도 물론 뭐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그런 뭐 아주 첨단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0: 네.
1: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기업을 보면요. 뭐 로레알, LVMH 이건 뭐냐면 루이비통이죠.
0: 네.
1: 그다음에 토탈 에너지, 뭐 그다음에 뭐 에르메스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요.
0: 그렇군요.
1: 예. 그러니까 프랑스를 이끌고 나가는 기업이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IT나 이런 쪽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그
0: 전체적으로 예, 세계적으로 봤을 때
1: 그 이런 디지털 네. 전환이라는 커다란 트렌드에서 지금 밀린 거고요. 그다음에
0: 네.
1: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노동
0: 네네.
1: 규제도 그렇고 어떤
0: 그렇죠.
1: 경영과 관련된 거, 뭐 진입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고 뭐 상인들도 그 좀 자유롭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까다로운 규제 속에서
0: 어떤 틀 안에서 네.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국제 경쟁력이 서서히 약화돼 가는 건데 또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통을 계속 지키기를 원하고
0: 그러니까 네.
1: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프랑스는
0: 예.
1: 잠재력은 상당히 큰 나라고 여전히 선진국이고,
0: 네,
1: 그
0: 네.
1: 상당히 기술도 있는 나라인데,
0: 그렇죠.
1: 문제는 이게 이제 흐름이
0: 예.
1: 예, 자꾸 이제 내려가는 흐름이라는 게 좀 그리고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잘 안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0: 문제점은 보이지만
1: 네.
0: 이게 어떻게 해결 방안이 그러면 뭐 프랑스가 좀 참고하면 설 예가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1: 제가 아까 그 네덜란드하고 스웨덴 얘기를 했었는데
0: 네.
1: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네덜란드 병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앞바다에서 그 천연가스가 발견이 되면서
0: 네.
1: 그게 수출이 잔뜩 되면서 그때 네덜란드가 이제 말하자면 그 수출이 다른 제조업들이 상대적으로 죽었어요. 환율 문제도 있고 이러면서 그 외화가 많이 들어오면서 평가 절상이 됐고 그러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다른 제조업들이 많이 약화됐는데
0: 네.
1: 근데 그 천연가스가 뭐 사우디나 이런 데처럼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예, 고갈이 돼버렸거든요. 금방.
0: 아.
1: 완전 고갈된 건 아닌데 경제성이 많이 낮아진
0: 예.
1: 상태가 되니까 불황이 심하게 왔죠. 이게 70년대인데.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는 82년도에 바세라는 협약이라는 걸 해요. 이건
0: 네.
1: 뭐냐면 노동계하고 기업계하고 정계하고 다 같이 모여서 타협을 한 건데 뭐냐면 노동계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0: 네.
1: 또 업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하되 그걸 통해서 고용을 계속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용자 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좀 쪼개고 이러면서
0: 네.
1: 가급적이면 고용을 유지해주고
0: 네, 네.
1: 이런 타협이 가능을 했어요. 그러면서 80년대 다시 네덜란드가 성장을 하게 되죠.
0: 그렇군요.
1: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도 연금 개혁을 이제 보게 되는데 70년대하고 80년대에는 스웨덴이 아주 대표적인 복지 국가고 뭐 지금도 복지 국가지만 네. 굉장히 그 당시에는 연금이나 이런 게 더 셌어요. 지금보다 더 좋았죠.

0: 그랬는데 이때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그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니까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같이 그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 개혁을 해요. 가장 인기 없는 게 연금 개혁이거든요. 연금 덜 주겠다. 그러니까 네. 핵심 내용은 연금을 덜 주겠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리고 재정 준칙을 강화하겠다. 이거를 여야가 당연히 여당이 그걸 한다 그러면 야당이 막 그걸 물고 뜯어 그렇죠. 하면서 표를 얻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사례 지금 네네네. 프랑스에 나오는데 스웨덴은 여야가 합의를 해요. 초당적으로. 그런 게 이게 근데 그러면은 왜 프랑스는 이렇게 못하냐? 그거는 질문이 잘못된 게 왜 스웨덴은 가능했을까를 봐요. 이게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한테도 좀 시사점을 준다는 게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이렇게 프랑스 같은 상황은 아닌데 현재의 고령화 속도를 보고 있으면은요. 한 2060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프랑스하고 거의 비슷해질 거로 지금 예상이 돼요.
1: 네.
0: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럼 연금도 뭐 이제 금방 고갈이 될 거고 이렇게 네. 되는데 여기서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가 이런 사회적 합의를 이제 잘 이루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나라에 했던 걸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1: 어려운 거고요.
0: 문화적 사회. 근데 어쨌든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우리한테 적용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걸 좀 본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저는 그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먼저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파퓰리즘을 남발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1: 네. 그리고 성장 잠재력 아까 프랑스 얘기하면서 네. 계속 말씀해 주셔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야 그렇죠. 된다. 네. 이런 생각도
0: 지금은 참 IT나 이런 게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성공을 봤지만 이게 과연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이 갈지. 그리고 또 반도체 외에 그러면 여기서 딱 이 정도에서 멈추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게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찾아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활력이 중요합니다. 규제 같은 경우도 어떤 기업들이 다양하게 갈 수 있는 새로운 성장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전체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야겠죠.
1: 네. 네. 프랑스 상황 보면서 우리나라 이야기까지 네. 해주셨어요. 산업연구원 조현승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기온의 변화가 무척 큽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4도에서 11도나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인 곳도 있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 20도, 강릉과 대구, 부산 21도, 제주 22도 등으로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10도, 대관령 2도, 안동 5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더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물이 얼기도 하겠는데요. 내일 낮에는 오늘보다 1, 2도 정도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가을볕은 따뜻하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0: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동해안은 높은 너울이 몰려오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1도, 습도는 25%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지명 38일 만에 열리는 청문회에서 여야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내일 공식 개통합니다. 왕복 4차로 규모의 교량 운영을 통해 북중 교류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나옵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밀가루값 담합으로 과징금 수천억 원을 부과받았던 제분 업체들이 이번엔 가축사료 원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따른 매출이 1조 4천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들까지 김 후보자에게 중수청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당은 김 후보자의 검찰 시절 행적을, 야당은 여권 내 이견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명 한 달여 만에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 섰습니다. 표적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답습하지 않겠다면서 중수청은 과거 검찰과는 달라질 거란 말부터 꺼냈습니다. 중수청이 철저한 보안 수사로 사회적 약자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혔던 여권 일부에서는 과거 검찰 때 행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부당한 기소에 관여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후보자는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며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데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은 여권 내 반대를 거론하며 중수청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직을 맡는 데 있어서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친윤검사 의혹에 해명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검찰 1호로 꼽았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2: 앞서 박효빈 기자를 이원희 기자로 호칭했습니다. 이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주 유엔 한국 대표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과 관련한 대응 방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국제사회 차원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질타한 반면 주 유엔 대표부 측에선 충분히 대처해봤다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우정화 특파원입니다.
4: 주 유엔 한국 대표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은 북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이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유엔 안보리 회부 등 초기부터 대북 압박이 필요했지만 미흡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차지훈 주 유엔 한국대사는 지난 8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백히 알렸다며 방법의 차이일 뿐이라고 나름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안보리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전날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당시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번 사건이 불의의 사고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한 것에 대해 야당 위원들이 차 대사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차 대사는 용어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당에선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이미 충분히 밝힌 만큼 표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교관 출신이 아닌 차 대사의 전문성과 임명 배경을 둘러싼 공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는데 차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대사들도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우정합니다.
2: 지난 2014년 완공됐지만 10년 넘게 개통되지 않고 있는 신압록강 대교가 내일 개통됩니다. 중국과 북한이 내일 공동으로 개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중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내일 정식 개통됩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신압록강 대교를 내일 개통하기로 중국과 북한이 합의했다면서 양측은 내일 공동으로 개통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주도로 건설된 신압록강 대교는 지난 2014년 완공됐지만 북한 측 접속도로와 세관시설 등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개통이 미뤄져왔습니다. 올해 초부터 북한 측 세관구역에서 건물과 도로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이 포착됐고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북한 방문 이후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곧 개통될 거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앞서 이달 초부터 야간에 신압록강 대교의 조명이 켜지면서 북중수교 77주년 기념일인 10월 6일 개통될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일 개통식을 앞두고 신압록강 대교 북한 측 관문 양쪽 기둥에 중국과 북한의 국기가 걸려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의주와 단둥 사이의 북중 교류는 단선차로 단선철로뿐인 북중 우위교에 의존하고 있어 물류 처리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왕복 4차로인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되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북중 교류가 더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2: 어제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9명이 다쳤는데요.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은 범행 하루가 지나 곧바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여기저기 경찰이 순찰에 나서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이곳에서 50대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성은 시설 1층에서 3층으로 가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주로 2층 식당가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2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는 등 모두 9명이 다쳤습니다. 남성은 현장 시민들에게 제압된 뒤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올해 59살인 피의자는 흉기 두 자루를 양손에 묶고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남성은 과거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소지품에서는 다량의 약물과 또 다른 흉기 두 점이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당시에도 약물을 복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남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에 대해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고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전자발찌 관리 감독체계 점검 등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인천경찰청을 찾아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흉기 난동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추가 피해를 막아주신 시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나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현금 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된 53살 박영수의 신상을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박영수의 신상은 다음 달 13일까지 게시될 예정입니다. 박영수는 지난 5일 나주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의 집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 현금 카드를 훔쳐 6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억 원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호 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강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6: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집니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이었는데 김 전 시의원은 이 선거에서 지역구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직 후보자 추천을 금전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신뢰

0: 1억 3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1: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주요 제분업체들이 이번엔 사료, 원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다시 공정위에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밀가루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가축사료의 원료로 쓰이는데 이 가격을 8년 넘게 담합한 혐의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업체는 대한제분과 사조동화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등 모두 6곳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8년 6개월 동안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가루 부산물은 식용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밀기울과 등해분 등을 말하며 주로 동물 사료로 사용됩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유선 전화 등으로 연락하며 거의 매달 판매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매출액이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현행법상 담합 행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의 담합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직원을 고발해달라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업체 가운데 다섯 곳은 수년 동안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서면 의견 제출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위원회를 개최해 제재 여부와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로 날아갔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연방 상원의원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만도 투자한다며 한국이 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는 주장도 거듭 반복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5,400km를 비행기로 날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만도 4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0년간 나오는 가스의 30%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알래스카에 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앞서 KT 제컬라이어 신임 백악관 대변인도 첫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를 언급했습니다. 8기의 대규모 원전 건설을 위한 최대 1,200억 달러 투자가 포함되는데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투자하기로 했다는 트럼프의 주장도 꺼내들었습니다. 텍사스의 6기가와트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에 223억 달러가 투입된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텍사스 가스 발전소 사업만 확정됐고 나머지는 상업적인 합리성 검증을 위해 협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더 큰 비용을 청구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1: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공포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 오늘 시행됨에 따라 민간 구급차 운영자는 위성항법 시스템에 기반한 운행 정보를 구급차 기록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막기 위해 민간 구급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 시간 등 정보를 실시간 수집 관리하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운행 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대부분이 사용자에게 구독 상품의 자동 결제를 미리 알리지 않거나 중도 해지와 환불을 제한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업체 5곳을 조사한 결과 5곳 모두 자동결제 전 별도의 알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4곳은 구독상품을 한 번이라도 쓰면 중도해지와 잔여요금 환불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의 관련 약관 개선을 권고했으며 5곳 모두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3조 1000억 원 규모의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3명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등 태스크포스는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부총책, 개발자 등 3명을 아랍에미리트에서 검거해 부총책과 개발자를 국내로 송환했고 총책도 조만간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해외로 도주한 뒤 제3국 여권으로 신분을 숨기고 도피 생활을 해봤으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대규모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0: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대규모 반격에 나섰습니다. 며칠 전 수도 리야드 공항이 공격받아 10여 명이 숨진 데 대한 보복성 공격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간선거 이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현지 시각 13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예멘 후티 반군의 연료 군사 지원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은 후티가 장악한 예멘 수도 사나와 인근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최근 후티 반군이 사우디 리야드 공항을 공습해 10여 명이 숨진 것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선 겁니다. 같은 날 밤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의 본사가 있는 단지 내 건물이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이 공격 주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티 반군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후티 반군이 매우 악랄한 방식으로 사우디를 공격하고 있다. 미국의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중간선거가 끝나도 그 자리, 즉 대통령직에 있을 것이며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후티 반군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선거 전이라도 튀르키예 등 중동 국가들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는 방어적 파병이 가능한 메카 방위 협정의 의회 비준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리아도 후티 격퇴 작전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어 후티 반군을 둘러싼 확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섭입니다.
0: 프로야구가 오늘 LG와 두산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시작으로 3주가량의 포스트시즌에 돌입합니다. 정규리그 4위 LG와 5위 두산은 오늘 오후 6시 반 잠실에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벌입니다. LG는 오늘 경기에서 비기거나 이기면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두산은 와일드카드 결정전 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 기아바의 오전 3선승제 준 플레이오프에 오릅니다. 1982년 개장한 잠실야구장은 올해를 끝으로 철거되며 2032년 돔구장으로 다시 문을 열 계획입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서울 백악산의 마지막 탐방로가 개방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주 토요일 17일부터 백악산 남서자락 탐방로 1.3km를 추가 개방해 그동안 단계적으로 개방했던 주요 탐방로를 하나로 연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개방되는 구간은 돌고래 쉼터에서 시작해 만세동방 약수터와 북한 무장공비 침투 당시 총탄 흔적이 남아있는 1.21 사태 소나무를 잇는 길입니다. 탐방로에는 청와대와 경복궁, 인왕산 등을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 쉼터 4곳도 새로 조성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하이브 소속 걸그룹 아일리시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아일리시 뉴진스를 표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이브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민희진 대표는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아일리시 뉴진스의 콘셉트와 안무 등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은 레오 14세 교황이 이탈리아 로마의 한 대학병원에서 오른쪽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조직검사 결과 폐선암으로 확인됐지만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며 교황은 합병증 없이 회복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청은 이번 수술로 오는 20일까지 예정된 교황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프랑스 슈퍼마켓의 냉장고 온도를 높이는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점포가 약 700개에 이르는 것으로 프랑스 정부가 집계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식량 공급에는 위험이 없다면서도 이번 사이버 공격이 프랑스 식량 안보의 핵심을 건드렸다며 모두에게 울리는 경종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는 지난 11일과 12일 밤 사이 슈퍼마켓 여러 곳의 냉장고 온도가 50도로 올라가는 사이버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KBS와 영국 BBC, 일본 NHK 등 세계 주요 공영방송사들이 공영미디어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 공영방송총회 PBI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열립니다. KBS가 주최하는 PBI 서울총회는 내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호텔에서 공식 개막식을 갖습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이 콘텐츠 제작의 틀을 바꾸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제일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희수였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돌려받을 건강보험료 혹시 모르고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실제로 환급금 놓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내 환급금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슈 인사이트 빅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만 포인트 시대가 온다, 이런 기대가 컸던 게 얼마 전인데요. 지금은 6천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위기죠. 주가가 다시 힘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염승환 이사와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볼게요.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세상의 모든 정보 윤희구입니다. 잘 듣고 계시다고 한마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올 가을 계획 들어볼까 합니다. 올 가을에, 이번 가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인지, 뭐 단풍 구경도 좋고요. 어디론가 가을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또 좋고, 책 한 권 읽기, 뭐 걷기, 운동 시작하기, 오랜만에 친구 만나기 다 좋습니다. 올 가을은 꼭 이걸 해보고 싶다, 여러분의 이야기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또 마음까지 데워드릴 따끈한 아메리카노 30분께 쏘겠습니다. 문자는 샵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10월 14일 수요일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함께 하시죠.
4: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 이슈 인사이트 픽.
3: 뉴스는 많지만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이슈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3: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습니까?
5: 어제 5% 넘게 급락했던 코스피, 오늘은 저가 매수세에 유입되면서 엿새 만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은 오늘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간밤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 다소 완화적인 발언 내놓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점이나 또 장기 국채 금리 안정세가 반발 매수세에 자극하는 배경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최근의 큰 흐름을 보면 이 시장 맏형들의 자사주 매입 효과가 사라지면서 수급 공백이 상당히 커졌어요. 이런 건데 이제 외국인이 연거푸 털고 나가면서 시장을 방어해줄 이 매수 주체가 마땅히 없는 터라, 네, 주가가 바닥권인 건 맞지만 당장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지적들 나오고 있고요. 이런 수급 공백의 이면에 자리한 구조적 원인으로 반도체 쏠림이라든지 또 글로벌 자금이 안전판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미국으로 빠르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기업 펀더멘털의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차원의 신흥국 비중 축소 성격이 짙어서 실적 개선 여부와 무관하게 한동안 추가 매도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들 좀 보입니다.
3: 네.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 6134.10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가 최근에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 국민들 노후 자금과도 관련돼 있다고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5: 이제 시장 큰 손 중 하나가 연기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국민연금 기금 평가액이 7월 기준으로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180조 원 넘게 줄어들었거든요. 이 중에 약 125조 원이 국내 증시 선한 손실이니까 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한 사람당 130만 원씩 날려먹은 셈입니다. 손실도 손실이지만 더 큰 질타를 여파를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정부가 원칙까지 바꿔가면서 연금기금의 국내 증시 비중을 늘렸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3: 그때 한창 우리 증시가 좋을 때.
5: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만큼 오를 때 욕심내지 말고 떨어질 때 겁먹지 말게 해야 하니까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리밸런싱을 지켜야 하는 건데 이걸 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비중을 늘리기

0: 로 결정했던 시점이 지난 6월 지방선거 직전이었는데 이 리밸런싱을 위해 주식을 팔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결정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좀 보입니다. 전례 없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기회를 스스로 버린 셈인 만큼 전문가들은 상승할 때 과열을 시키지 못해 거품을 키우고 하락할 때 더 큰 부담을 남긴다는 점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 때와 비슷한 정책 실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 자금이 몰리는 곳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0: 예, 파킹형 ETF로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일주일 새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뭉칫돈이 안전지대로 유입이 됐습니다. 예, 파킹형 ETF는 초단기 채권이나 단기금리 등을 활용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인데요. 요즘같이 증시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요동칠 때 당장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단기금리 수익을 확보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수요가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1: 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염승원 이사와 또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모친인 홍라입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으로부터 삼성전자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0: 네, 삼성전자 주식 1,115만 8천 주를 증여한다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
1: 야, 이게 얼마어치입니까?
0: 예, 이게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요. 2조 6천억 원 규모고요.
1: 어마어마한 예, 규모군요.
0: 증여 예정일은 다음 달 12일로 이번 절차가 완료되면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기존 1.58%에서 1.75%로 높아집니다. 이재용 회장 중심의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더욱 공고해지는 과정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앞서도 모친인 홍라희 관장은 삼성물산 지분 전량을 증여를 했고 또 삼성전자 주식 1조 9천억 원어치를 매도했던 만큼 경영권 승계 이후 지분 정리 작업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가족 간 지분 이전인 만큼 주식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걸로 보입니다.
1: 네. 앞서 뭐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잠들어 있는 건강보험료가 또 액수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먼저 좀 살펴보죠.
0: 예, 공단이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가입자가 잘못 납부한 보험료가 해마다 수천억 원씩 나와서요. 이렇게 쌓인 금액만 4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1: 이렇게 많습니까?
0: 예, 그리고 여기서 환급이 가능한데도 여전히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돈이 450억 원이라고 하네요.
1: 그러면은 이걸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0: 네, 우선 이제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이제 모바일 앱에서 건보료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한 뒤에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이게 꼭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알아서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0: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또 온라인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콜센터로 문의를 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 계좌 동의 신청이라는 걸 해두시면 만약에 앞으로 이런 과오납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미리 등록해둔 계좌로 환급금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예.
0: 다만 하나 조심하셔야 할 게 이런 건보료 환급금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또 돈다고 해요.
1: 아유, 또 이런 걸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0: 예, 이 건보공단이 보내는 환급금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1: 어르신들은 꼭 주의하셔야겠네요.
0: 예.
1: 자, 내년 7월부터 양육지원금 제도가 크게 바뀐다고 합니다. 지원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요?
0: 네, 이제 정부가 새 양육지원금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을 하되 지원 대상은 같은 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까지 확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네.
0: 기존 계획대로라면 6월 30일에 태어난 아기랑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가 고작 하루 차이로 받는 지원금에 큰 차이가 생기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대 3천만 원 넘게도 벌어질 수 있다 보니까 대응책을 꺼내든 겁니다. 다만 실제 적용을 하려면 2,5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관련법도 또 개정이 돼야 해서요.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자, 이번 달부터 운전할 때 깜빡이 제대로 켜지 않으면 단속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리던데 이게 뭐 새로 만들어진 규정인가요?
0: 아, 그건 아닙니다. 단속되는 것도 맞는데요. 이게 새로운 제도는 아니고요.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으면 이 범칙금이 부과되는 규정 이미 50년도 더 전부터 시행이 돼 왔는데 다만 이제 이달부터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하고 또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도 추가로 추진이 되면서 내년 중순쯤 시행될 예정이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보니까 차량 4대 중 한 대는 깜빡이를 안 킨다고 하고요.
1: 그래요?
0: 예, 공익 신고는 이제 신호 위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을 정도라고 하는데 안전수칙의 기본 중 기본인데도 대부분 귀찮아서 안 켠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깜빡이 점 등은 도로 위 약속인 만큼 단속 여부 떠나서 꼭 켜는 습관 들이셔야 한다는 거, 안전운전의 기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1: 정말 운전하다 보면 가끔 급하게 끼어들어오는 차 때문에 화들짝 놀랄 때가
0: 맞습니다.
1: 있는데 4대 중 한 대는 깜빡이를 안 켠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네요. 네, 앞으로는 요거 안전운전의 기본이라는 거 뭐 단속을 떠나서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 속에 이제 유해화학 물질이 넘쳐나죠. 근데 정작 규제할 수 있는 인원은 부족하다고요?
0: 예,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규제가 되려면 유해성 평가가 우선시가 돼야 해야 하는데 지금 담당 인력 정원이 7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숫자마저도 못 채워서 고작 4명이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한 사람당 평가를 진행한 물질이 평균 3개가 안 되는데 위해성 평가에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걸 고려하면 지금 인력으로는 당장에 중점관리 물질만 평가한다고 해도 수십 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유해성 물질로 판정된 게 1,300종이 넘어가지만 지난 8년간 고작 116종이 위해성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공개까지 마친 건 51종이 답니다. 피부에 확 와닿는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 세탁소에서 흔히 하는 드라이 클리닝에 쓰이는 퍼클로로에틸렌이란 물질도 유해하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선 진즉에 규제를 내놨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이제 평가 대상에 오른 채 여전히 대기 중이라 현장에서는 여전히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1: 자, 끝으로 해외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프랑스에서 대형 슈퍼마켓 수백 곳이 이 냉장고 온도를 조작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난리가 났다고요?
0: 예, 하룻밤새 프랑스 전역의 슈퍼마켓 700곳에서 냉장 설비 온도가 돌연 50도까지 치솟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녹고 변질된 식품들은 무더기 폐기 처리되면서 손실 규모만 수천만 유로에 달할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냉장 시스템이 해킹을 당한 건데 보통 해킹 단체들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거나 훔쳐낸 정보를 보면 이제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공격을 했다 주장하는 곳도 나타나질 않고 있어서 수사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소 황당한 사건처럼만 보이지만 냉장고 온도를 조작하는 것만으로 막대한 피해를 부른 만큼 해킹 사고가 빈번한 요즘 같은 때 사이버 공격에 식량 공급망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우는 쉬이 넘길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1: 네. 자, 오늘 이슈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임선우 캐스터는 올 가을 계획은 뭡니까?
0: 올 가을 계획이요?
1: 네.
0: 마땅히 생각해본 건 없는데 매일매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단풍놀이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기랑 같이 한번 이제 막 잘 걷기 시작했거든요.
1: 그렇죠.
0: 아기 손잡고 단풍놀이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1: 우리 하율이랑.
0: 네. 아, 또 단풍놀이. 이름 언급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1: 올가을 단풍 예쁠 것 같던데.
0: 네.
1: 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여러분께 이번 가을에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이번 가을의 계획 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1512님께서 영화 오디세이 본 뒤에 책을 샀는데 아직도 유유하시면서 11월이 다가기 전에 만족하겠습니다. 아자 하셨고요. 8540님 가을 계획은 가족 사진 찍기랍니다. 아들 부부, 딸 부부, 손주들 4명, 열 식구가 오붓하게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답니다. 아주 다복하신 가정이시네요. 네. 2604님 산책할 때 낙엽발 피는 소리가 좋으니 가을이 온 게 느껴지네요. 저는 더 추워지기 전에 단풍릉 공원에 가서 기타를 치고 싶습니다. 또 기타를 연주하시는군요. 6343님 올가을 가을의 전설 춘천 마라톤 10월 25일에 10km 나갑니다. 완주 응원해 주세요. 윤인구 아나운서님 파이팅 응원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잘 뛰고 오시길 바랍니다. 또 1458님 세상의 모든 정보 전 이 가을에 40년 전 신혼여행 갔다 온 경주 모 호텔로 가을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예, 이맘때 경주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1253님은 이번 가을에 미뤄왔던 집안 도시가스 배관 도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손이 똥손이라 잘 칠할지 모르겠네요. 인구님 색칠 잘하시죠 하는데 저도 똥손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쨌건 잘 마무리하시길 배관 도색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4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의 정체 대부분은 사고와 작업 때문입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인데요. 내서 2터널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 났습니다. 일대로 정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쪽으로는 작업 구간에서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와촌터널 부근입니다.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1km가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고령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이어지는 길들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인데요. 화촌 4터널에서 화촌 8터널 쪽으로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면원 부근의 정체도 작업 때문입니다. 서울은 강변문호 일산 쪽으로 서강대교 부근에서 차선 작업 중이라 짧지만 마포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1: 증시의 큰 흐름부터 유망산업까지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리해드립니다. 돈 버는 재미,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 어저께 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구마구 저 비가 내리듯 쏟아져가지고요.
2: 네, 어제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뭐 거의 그냥 패닉 상태였고 뭐 네. 개인이 그걸 만든 게 아니라 뭐 사실 외국인 투자들이 어제 5조 원 가까이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5조 원을 팔아야 될 만큼의 악재가 나온 건 딱히 없었는데 뭐 중국의 CXMT가 네. 새로운 메모리를 뭐 개발했다.
1: 네.
2: 뭐 연말에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거 뭐 공개한다고 대량 양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1: 네.
2: 만들어서 그걸 또 테스트도 해야 되고 실제 적용 여부는 알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걸 좀 빌미로 해가지고 중국이 어쨌든 이렇게 쫓아오면 당연히 좀 불편한 이슈죠.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걸 좀 빌미로 해서 어제 어쨌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대량 매도를 쏟아내버렸고요. 네. 그거 말고는 이렇게 뭐 뚜렷하게 뭐 악재가 나올 만한 거는 좀 없었던 것 같은데.
1: 그래요.
2: 근데 이제 좀 컸던 게 그냥 우리 한국 증시의 체력이 정말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상반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도 하셨고
1: 네.
2: 이렇게 외국인들이 상반기에도 160조 팔았거든요. 근데 지수가 두 배 이상 올라버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인데 하반기에는 3분기에는 개인들도 주식 팔고 채권 샀어요. 채권으로 이동해 버렸고 외국인은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도 지금 추가로 팔아서 지금 현재 올해 연초 대비 한 200조 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1: 엄청 판 거군요.
2: 네, 하반기와 상반기 차이점 개인이 안 들어온다는 거.
1: 네. 그러니까
2: 못 받아주는 거죠. 국민연금도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사기가 어렵고 한마디로 매수세가 없는.
1: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많으나 사는 사람이
2: 사는 사람이 네. 네. 특히 자사주 매입 끝나가면서 아예 외국인 매도는 못 받아주다 보니까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좀 회복세입니까?
2: 네, 오늘은 일단 이제 주가 지수가 그 뚜렷하게 뭐 오늘 이렇게 호재가 나왔다 이런 건 아닌데 코스피 지수가 어제 충격에서는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6,112포인트까지는 좀 올라와서 오늘 1.29% 정도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 근데 물론 오른 건 조금 이제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좀 아쉬운 건 외국인들이 오늘도 팔아요.
1: 그러니까
2: 여전히 매도를 끝내지 않고 있고 어제보다는 덜 팔아요. 어제는 이제 거의 파는 물량이 5조 원인데 지금은 현재 3천억 정도
1: 네.
2: 파니까 확실히 매도는 줄어서 좀 진정은 됐는데 외국인이 들어와야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갈 텐데 그거는 아직 보이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정상화되지는 못한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지만 아직은 좀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좀 그러니까 그런
1: 외국인들이 상황인 왜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2: 근데 파는 이유가 되게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요. 뭐 금리 높아서다. 뭐 환율이 또 내려가서 수출 기업도 실적 안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유가 여전히 높고요.
1: 네.
2: 그리고 좀 막연한 이슈긴 한데 반도체 너무 돈 잘 버니까 반도체는 사이클이니까 돈 잘 벌 때 미리 팔아야 된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외국인들은 뭐 주가도 작년보다 많이 올랐겠다. 메모리 반도체 혹시 사이클이면 이 좋은 실적이 현혹되면 안 되고 팔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내년에 삼성전자가 예상으로는 올해보다 더 많이 벌 걸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1: 네.
2: 일단 안 믿는 거죠 시장은. 네, 외국인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면서 좀 파는 것 같고 또 좀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은 분명히 늘긴 하는데 증가율은 둔화되거든요. 모멘텀이 떨어진 거죠.
1: 그러니까 네.
2: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인데 뭘 하나 그냥 딱 뭉뚱그려서 아 이것 때문에 팔았다 이런 게 명확한 건 사실 없어요. 3월에는 우리 알잖아요. 전쟁 나서 빠진 거고
1: 네.
2: 그런 게 좀 그림이 딱 그려지면 아 이래서 빠졌구나 그럼 해석하기도 쉽고 아 이러면 올라가겠구나도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만 지금 폭락한 상태다. 그래서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좀 메모리에 대한 저는 아까 뭐 여러 이유들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시각이 메모리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0: 돈 많이 버는 거 일단 오래 안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1: 네.
0: 그래서 한국만 판다는 건 메모리를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좀 업황에 대한 우려를 좀 미리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염사님 얘기대로라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좀 수급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이게 판 이유가 명확하면 그걸 딱 그대로 반대로 하면 되는데 네. 이게 아니다 보니까 뭐 이 제 의견도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는 명확하지 않은데 근데 결국 그거거든요. 만약에 제 의견이 맞다면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방법은 그 이익이 결국엔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걸 반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익이 장기간 이어진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1: 네.
0: 그걸 사실 좀 보여주고는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가 옛날에는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좋다가도 뭐 갑자기 수요 꺾여가지고 공급은 되는데 적자 보기도 하지만 지금은 뭐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하고 5년짜리 계약을 맺어요.
1: 네.
0: 5년 동안 이 높은 가격에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클이 그러면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1년짜리가 아니니까.
1: 그렇죠.
0: 근데 지금 계속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번 이제 10월 말이 좀 중요한 게 그때 29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은 미리 발표했고 설명회를 해요.
1: 네.
0: 그때 이제 설명회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해 줘야 돼요. 28년도 또 장기 공급 계약. 그리고 하이닉스 27일 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이제 입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이익 사이클이 좀 오래 갈 거라는 그런 좀 이제 그 기대감을 좀 심어줘야 되거든요.
1: 네. 근데
0: 아마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면 저는 뭐 약간 외국인들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제일 중요하니까 데이터 센터 지출이 계속 늘어야 되겠죠. 갑자기 뭐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인다거나 이러면 사실은 이제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또 10월 말에 또 같이 확인이 가능한 게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날 뭐 구글부터
1: 네.
0: 아마존 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다 같은 날 실적 발표 똑같이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때 확인이 또 가능하죠.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익이 꾸준히 이어질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1: 그래서
0: 그런 게 확인될 때 외국인은 좀 다시 좀 들어오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은 하고
1: 아니,
0: 있습니다.
1: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아니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뭐 최대를 냈다는데 이게 왜 주가가 왜 이러는가.
0: 그러니까 약간 말씀드린 네. 그대로예요. 반도체가 되게 독특한 게 오히려 적자가 너무 클 때 사면 수익이 났어요. 왜냐하면 거의 망한다 그럴 때 왜냐하면 이제 그때 감산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반도체가 실제 23년이 그랬어요. 그때 감산하고 반도체 기업들 적자 계속 받는데 주가는 미리 올랐고 그 후로 이제 업황 좋아졌고. 근데 지금 이제 반대 방향을 보는 거죠. 이 좋은 실적은 결국엔 영원할 수는 없고 언젠가 꺾인다. 근데 그 시점이 삼성전자 107조 원을 벌었는데 정말 뭐 그 어떤 기업도 100조를 넘은 게 제가 기억으로 아람코, 사우디 아람코에는 없어요.
1: 네.
0: 정유회사. 그 회사가 유일해요. 전 세계에서 딱 한 번 네.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거든요.
1: 그러니까
0: 어마어마한 실적인데 누가 봐도 이게 이 100조 원을 영원히 지속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뭐 내년까지는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28년도에는 감소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들이 옛날에 많이 맞았어요. 너무 좋을 때 이 미리 팔아놓으면
1: 네.
0: 실제로 6개월 후에 진짜 업황이 꺾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1: 아.
0: 몇 번 있었어요. 한 두세 번 반복이 됐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사이클은 아직은 남아있지만 주가가 항상 선행하니까 일단 팔아놓고
1: 네.
0: 근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팔았으면 그 만약에 이익 사이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 생각과 다르게 이번 AI 사이클은 오래가네 이걸로 이제 시장의 생각이 바뀌면 다시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걸 검증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 좀 팔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좋다고 해서 그 당장의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요. 지금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아니면 우리가 100을 예상했는데 뭐 200이 나온 거나 실적이
1: 네.
0: 깜짝 놀랐을 때 보통 이럴 때 가는 거지. 아니면 실적이 나빠도요. 작년보다 줄었어도 뭐 마이너스 100억 적자 볼 줄 알았는데 뭐 마이너스 10억 봤다 적자를 그러면 주가가 그것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대가과의 좀 싸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 이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뭐 코스피 만 포인트를 예측하는 그런 뉴스도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뭐 그냥 과거의 먼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0: 아 뭐 저는 갈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이제 시기가 문제잖아요 항상.

0: 지금 분위기로 오래 가긴 쉽지 않죠. 올해는 지금 어제 또 무너지면서 네. 지금 이제 올해도 한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만을 가긴 어렵고 만약에 도전한다면 내년 정도로 보고 있고 근데 만을 가기 위해선 결론적으로 여러 조건들이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이익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그래야 외국인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네. 그게 갖춰지면 당연히 증시는 레벨업 할 겁니다. 그래서 8천, 9천까지는 갈 수 있는 거고 이게 아니면 못 가는 거죠. 사실은 어떤 게 와도 뭐 9천만을 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니까 제일 우선순위는 메모리 반도체 이익 사이클 지속된다. 장기간.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결국 한국 증시가 항상 고질병이 좀 주주 가치에 대한 좀 의문 부호가 늘 있었어요. 주주를 위하는 증시가 맞는 건가? 네. 옛날에 뭐 물적 분할부터 해서 상법도 바꿨잖아요. 최근에 또 SK하이닉스가 솔리다임이라는 자회사를 미국에 상장한다는
1: 그러게요.
0: 이것도 중복 상장이니까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최근에 외국인 파는 거 중에 일부도 SK하이닉스 그 중복 상장에 대한 좀 우려를 좀 하는 거는 같아요. 왜냐 하이닉스가 명확하게 안 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주주 가치를 최대한 그 훼손하지 않는 결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중복 상장하게 되면 주주 가치가 일단 훼손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진 않고 계속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한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시장 의심하는 거죠. 이거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중복 상장 건들이 자꾸 발생하고 이러면 어쨌든 한국 증시의 신뢰가 좀 떨어지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검증을 해야죠. 그러니까 돈 버는 건 기본이고
1: 예.
0: 그리고 잘해요. 뭐 삼성자이닉스도 이번에 주주환원도 역대급으로 하고 있고 자사주 매입 끝나가지만 정말 이런 건 너무 좋죠. 너무 잘하고 있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한국 증시에 늘 좀 있었던 이 고질병 중에 하나 중복 상장. 이게 여전히 좀 이게 잔재가 남아 있으니까
1: 네.
0: 이게 말끔히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많은 가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결국 계속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1: 네.
0: 거기다가 메모리의 계속적인 이익 증가. 요거 근데 이건 이익은 증가하는 건 지금 맞는데 지속할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풀어주는 거 그게 좀 확인될 때 뭐 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우리 그 메모리 반도체가 잘 팔리려면 이제 AI 인프라 수요가 계속 또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맞아요.
1: 근데 뭐 밝은 전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오픈 AI 매출 갖고 논란이 많네요.
0: 아 맞습니다. 그게 원래 700억 달러를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월 매출이 딱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럼 그거를 이제 12개월로 환산하면 연간 매출 환산하는 거죠. 실제 연간 매출은 아니고
1: 네.
0: 지금 이만큼 보니까 이거 12 곱하면 이 정도
1: 1년 나오겠네. 매출이 정도 나올 것이다.
0: 근데 매월 어쨌든 매출이 증가해요. 그럼 이제 연환산 매출은 계속 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원래 700억 달러를 예상을 했었어요. 시장에서 네. 월 매출을 그러니까 연환산 매출을 근데 실제로 이제 내부에 공개된 이제 자료들을 보니까 500억 달러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한번 난리가 났거든요.
1: 네.
0: 왜 이렇게 적게 나왔지? 근데 그거는 또 약간의 차이인 게 그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통해서 가는 그 매출까지 다 합산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만약에 내가 옷을 백화점에다 판다고 치면 백화점에는 내가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옷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백화점에 팔리면 전체 매출은 백화점에서 판매한 매출이 만약 10만 원이면 10이 찍히겠죠. 그거는 엔트로픽은 그렇게 찍힌대요.
1: 네.
0: 근데 오픈AI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실제로 내가 가져가는 목만 딱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수수료 한 3만 원 뺀다고 쳐보세요. 7만 원이 실제 매출이잖아요.
1: 네.
0: 이 옷을 만들어서 납품한 회사는 백화점 수수료 빼야 되니까. 그럼 회계 차이가 있는데 그 오픈AI의 이번 매출은 그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 수수료를 뺀 거예요.
1: 네.
0: 근데 시장이 예상했던 거는 다 포함한 거. 그래서 이게 약간 회계 그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오해를 했던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매출이 준 건 아니고
1: 네.
0: 어떤 방식으로 회계를 하느냐. 백화점 매출 다 포함할 거냐. 수수료 뗄 거냐. 오픈AI는 수수료 뗀 거고 엔트로픽은 다 포함한 거고. 약간 이런 방식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오해는 그래서 좀 풀리긴 했어요. 네, 풀렸는데 어쨌든 최근에 또 주요 뭐 미국의 CEO들도 나와가지고 브로드컴에 이제 구글 그 반도체 만들어주는 CEO 있거든요. 브로드컴
1: 네.
0: 엔비디아 경쟁사인데
1: 네.
0: 갑자기 또 AI 지금 병목이 메모리나 이런 것들은 언젠가 병목이 해소되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돈이 부족한 게 또 문제다. 자본 조달 이런 네. 거에 대한. 근데 그러면 지금 AI 이거 하려는 기업들이 돈 없어서 투자를 또 안 하는 건가? 이게 또 확대 해석이 또 된 거예요.
1: 네.
0: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메모리 병목은 언젠가 해소된다고? 그럼 이거 이제 끝나가는 거. 병목이 해소되면 이제 공급이 느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안 좋은 얘기잖아요. 메모리한테. 이것도 그냥 이런 발언 때문에 확대 해석이 돼서 또 어제도 한번 이렇게 충격받고.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이제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말에 의해서 그냥 너무 막 휘둘리는 좋은 뉴스는 묻혀요 그냥. 근데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그러니까 약간 발언에 따라서는 안 좋게 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한 것도 메모리 공급이 완화됐다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완화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지금 더 심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시장은 이제 그런 발언들을 너무 좀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또 우리 증시의 문제가 이제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0: 네.
1: 근데 환율은 또 지금 최저입니다. 이게 보통 환율이 오르면 주식이 내리고 환율이 내려가면 주식이 오른다는 이런 이제 공식은
0: 아, 그 공식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AI 산업이 나오면서요. 공식이 되게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방금 말씀하신 것도 원래 그게 공식인데 전혀 안 맞아요.
1: 네.
0: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지수 두 배 갈 때 환율은 1350원, 1550원, 200원 올라 버렸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오르는데 주가는 두 배 갔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아예 안 맞아 버리죠.
1: 예.
0: 근데 그 이유는 이제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잘 되니까 그렇게 또 바뀐 거고, 그다음 금리 오르면 주가 빠진다. 이것도 좀 잘 안 맞았죠. 금리 오르는데 미국은 사상 최고가고.
1: 그러게요.
0: 그러니까 AI가 이게 모든 걸 좀 뒤집어 버린 것 같아요. 최근에.
1: 바꿔놨다.
0: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근데 어쨌든 원 달러 환율 떨어지면 보통 외국인이 사는데 외국인은 그걸 본 거죠. 환율 떨어지니까 현대차, 삼성전자. 매출 주는 거 아닌가? 우리 예상보다.
1: 네.
0: 그럴 수 있잖아요.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다 보니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공식들이 맞았지만 AI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덩치도 훨씬 커지고
1: 네.
0: 그다음에 자금 조달도 예전과 다르다 보니까 금리부터 환율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존의 공식대로 좀 투자하는 건 되게 어려워진 것 같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은 옛날 공식처럼 팔 수도 있어요. 아, 지금 팔아야지 좋으니까. 근데 AI 사이클이 장기간 이어지면요. 그 외국인이 틀려버리는 거죠.
1: 네.
0: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AI라는 새로운 사이클이 나와서. 그러니까 저도 조심스러운 게 함부로 막 예측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봐야죠. 분기 실적 보고.
1: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여미사님이 말씀 안 해주시면.
0: 그래서 저는 계속 주가는 빠져도 괜찮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계속 이제 실적도 나오고
1: 예.
0: 반도체 가격도 보고 또 이번 달에 나오잖아요. 이거 보고 그냥 판단을 하는
1: 실적
0: 거예요.
1: 실적 보고.
0: 예, 그래서 그걸 해석해드리는 거고.
1: 네.
0: 근데 주가가 빠지는 거는 여러 이유 때문에 빠질 수는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결국 이 업황이잖아요. 업황은 명백한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파킹형 ETF 얘기를 앞서 순서에도 해드렸기 때문에 2118님이 마침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요즘 주식시장이 불안해서 주식 좀 줄이고 파킹형 ETF에 돈을 넣어둘까 하는데 괜찮은 방법일까요?
0: 아, 그것도 뭐 내가 현금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잠깐 돈을 빼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왜냐하면 여기는 이자를 주니까 뭐 높은 이자 아니더라도 그리고 보통 이제 은행에 내가 파킹 통장 하면 아마 그 이제 이자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금액별로 좀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ETF는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1: 네.
0: 뭐 얼마를 넣든 간에 그래서 또 자유롭게 사고 파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잠깐의 내가 돈을 맡겨놓고 우리가 보통 수시입 출금 시 예금에 넣어놓으면 이자 거의 없잖아요.
1: 네.
0: 근데 여기는 어쨌든 이자를 지급해주니까
1: 원금 손실 위험은 없어요?
0: 아니 없는 건 아니에요.
1: 예,
0: 여기 이제 뭐 회사채나 아니면 국채 같은 거, 뭐 은행 CD 같은 거 투자하니까 그게 무조건 원금 손실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원금이 거의 보존됩니다.
1: 예, 네.
0: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안전하다고 좀 이제 안전 상품이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원금 손실 거의 없이 이자를 좀 따박따박 주기 때문에 잠깐 내가 어쨌든 자금 좀 약간 맡겨야 되겠다
1: 네.
0: 할 때 파킹형 뭐 ETF 같은 거 투자하시는 건 저는 괜찮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반도체주 보유하신 분들과 또 이번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는 분들 어떻게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일단 싸냐 비싸냐만 놓고 봤을 때 단순하게는 싼 건 맞거든요. 지금 어쨌든 삼성자이닉스가 PER 기준으로 1년 후에 실적을 예상한 걸 지금 대입했을 때 3.5배밖에 안 돼요. 네. 너무 극도로 지금 저평가됐는데 이거는 앞으로 실적이 반토막 난다는 거 반영한 거거든요. 그 실적이 지금 반토막 나면 이게 이 정도 지금 주가가 합리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거든요.
1: 실적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
0: 네, 그렇게 네. 본다면 너무 극단적으로 안 좋게 보는 것만 아니라면 지금은 일단 싸냐 비싸냐

0: 관점에서 좀 명백하게 싼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돈 버는 재미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1시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죠. 자전은 천체가 스스로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함 또는 그런 운동을 뜻하고, 공전은 한 천체가 다른 천체의 둘레를 주기적으로 도는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두고 지구가 태양을 싸고 돈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싸고 돌다란 말은 일정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로 자꾸 움직이다 라는 뜻의 동사로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싸고 돌다란 동사는 일정한 것을 중심으로 일이나 행동이 벌어지다란 뜻과 누구를 두둔하여 행동하다 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 회사를 싸고 도는 나쁜 소문이 많다. 할머니께서는 늘 장손만 싸고 도셔서 다른 손자들의 불만을 샀다. 같이 말할 수 있죠.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감싸고 돌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지나치게 편들거나 두둔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다섯 음절을 모두 붙여서 씁니다. 귀엽다고 아이를 감싸고 돌기만 하니 아이의 버릇이 나빠진다. 아무리 변호사라지만 중대죄인을 감싸고 도는 그의 행동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상대편을 무조건 감싸고 변호하다란 뜻의 동사 끼고 돌다도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하면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아침에는 무척 쌀쌀했는데요. 맑은 하늘에서 비치는 따뜻한 가을볕에 지금은 공기가 비교적 온화해졌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0도, 강릉과 대구, 부산 21도, 제주 22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높은 하늘에 찬 공기가 머물러 있는 가운데 밤사이 복사냉각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내일 아침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전주 8도, 대구 7도, 대관령 2도 등으로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아서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물이 얼기도 하겠는데요. 내일 낮에는 오늘보다 1, 2도 정도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지금 전라도 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또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8: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의 한 화학제품 제조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고 인근 근로자 7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으로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9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제재받은 주요 제본업체들이 이번엔 사료 원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다시 공정위의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1조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해외에서 모두 3조 1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과 개발자 등 피의자 3명이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붙잡혔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내일 정식 개통한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수요일 2부 함께 하시죠. 2부에서는 정치권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청문회의 핵심 쟁점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폐막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가 남긴 인상적인 작품, 또 순간들, 그리고 대상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살롱드 문화코스모스 코너에서 살펴봅니다. 친구나 가족보다 AI에게 먼저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분들 요즘 많이 계시죠. 위로는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기대도 괜찮은 걸까요?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의 코너에서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AI와의 마음 대화, 또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지금 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중이죠?
3: 예,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행안위에서 진행 중인데요. 가장 큰 쟁점 역시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그리고 검찰개혁의 의지입니다. 사실 청문회 흔히 뭐 야당의 시간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이번만큼은 이례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던지는 질문에 좀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김 후보자가 과거 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고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도 반발했던 이력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 이른바 뭐 친윤 검사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진 탓인데요.
2: 네. 그 어떤 질문들이 있었고 또 어떤 답변을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3: 예, 실제로 오전 상황을 보면 여권 의원들의 나이선 질문이 굉장히 세게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발언 몇 개 소개해드리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이 정진웅 검사 독직 폭행 사건과 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거론을 했습니다. 네. 이 김 후보자가 당시에 이 기소에 반대했다면서 그렇게 말은 했는데 실제 보니까 기소 문서에는 이 결재를 했더라. 공식적인 이의 제기는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 점을 좀 문제 삼은 건데요. 윤 의원은 마음속으로만 반대하면 모든 게 정말 반대한 거냐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던졌는데요. 윤석열

0: 열의 내란을 맞고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많은 국민이 김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다. 왜 김지용이어야 하는가 그 답을 나는 못 찾았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초대 중수청장이라면 단순히 뭐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 수준을 넘어서 검찰개혁을 좀 열망했던 국민의 뜻을 좀 실현한 인물이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건데요. 김 후보자 앞선 질문들에 일부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고개를 숙였고요. 다만 자신을 둘러싼 이 친윤검사 논란에는 그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눈길이 끄는 질문이 몇 개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박덕흠 의원이 정치검사 1호를 한번 꼽아보라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김 후보자가 검찰 조직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정치검사에 포함되느냐 이런 질문에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1: 김수민 평론가는 오전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네, 일단 정치검사 1호 꼽아달라는 질문을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의 박덕흠 의원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친윤검사 논란 이것은 한번 따져볼 만한 짚어볼 만한 일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를 떠나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게 쟁점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을 좀 쉽게 얘기해서 좀 즐기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추미애 지사 증인 출석 국감에서도 드러났던 부분이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답을 하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이거든요. 나중에 12.3 사태까지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의원까지 거명이 됐다는 점이 좀 특기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을 적극적으로 김지용 후보자 처음부터 지목한 건 아닌데 친윤 검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인맥들이 있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다가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글쎄 김지용 후보자의 본인의 원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의 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때 본인이 인사적으로는 불이익을 받았다. 근데 그때 또 그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이 또 한동훈 장관이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때 이미 좀 여러 가지로 사이가 벌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친윤 검사라는 비판이 조금 설득력이 없어 보이니까 한편으로는 친한 검사다 이렇게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공격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일단 이번에 한번 잘라내보겠다 약간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민주당에는 또 어떤 파장을 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추미애 경기지사 어제 국감이 있었죠. 경기도에 대한 국감이 있었는데 김 후보자를 친윤검사다 다시 비판을 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추미애 지사 뭐 그간 여러 차례 걸쳐서 김 후보자는 친윤검사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인선에 좀 반대를 해왔었는데요. 어제 경기도 국감에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김 후보자를 친윤검사로 보느냐 이런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질문에 친윤검사일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침묵하면 이건 역사적 과오가 된다면서 좀 인선반대의 정당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1: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0: 예, 또 나아가서 청문회를 잘하고 싶으면 김 후보자 청문회를 잘하고 싶으면 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그럼 내가 직접 증언하겠다. 이런 때까지 좀 같이 밝혔는데요.
1: 오늘 성사는 안 됐네요.
0: 네. 성사는 안 됐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여권 분위기를 한번 취재해봤는데 당연히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 굉장히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1: 그렇겠죠.
0: 뭐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짜고짜 저한테 말을 하기로 이거 윤석열 모델 아니냐. 예, 윤석열 모델 아니냐. 예. 이렇게 지적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대통령과 부딪히면서 자신만의 영웅 서사를 좀 만들려 하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 비단 뭐 친명계뿐 아니라 이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추지사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점인데요. 이유를 들어보면 이 추지사가 뭐 이번 인선뿐만 아니라 이 재정 문제를 두고도 이 정부와 좀 각을 세우면서 덩달아서 마치 김지용 반대파가 뭐 친명 대 반명의 대결 구도까지 좀 이어지는 상황처럼 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이 구도를 만들었다 뭐 이런 지적입니다. 네. 실제 이재명 정부가 뭐 확장 재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 추지사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인데요. 다만 추지사 어제 자신이 뭐 반명이라는 시각에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 했다면 오히려 경기도 재정 상황을 감추고 빚을 내서 인심을 쓰면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긴축 재정 선언을 한 거랑 도의 이 재정 건전성을 위한 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네. 또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이 SNS에서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을 뭐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 이렇게 비판한 게 있는데 이걸 두고 이거 추지사 저격한 거 아니냐

0: 이런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이 저를 겨냥해서 그런 글을 썼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언론이 오해한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1: 네. 어제 이 주지사

0: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며칠 만에 이제 와서 물을 만한 어떤 계기도 없었고 그거는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대통령하고 정면 충돌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이 대통령의 SNS 글을 거론을 하니까 그거는 자신을 자기 본인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다라고 일단 부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특히 이제 좀 거리를 띄우고 나가는 모습이었고 김종 후보자 질문이 나오니까 좀 그제서야 대답을 하고 그것도 일부 장면을 보면 준비해온 그 원고를 읽어요. 그 말인즉슨 이미 수위 조절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얘기하겠다. 네. 대통령하고 좀 충돌하는 전략까지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그러면 나를 증인으로 불러주면 김종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게 증인으로 불러달라기보다는 그 질의를 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거기 세워보지 그랬냐 이런 의미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추미애 지사가 일단 어제 국감의 태도는 대통령과의 간극을 더 벌리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 이 점인데 근데 이미 벌어져 있는 간극이고 특히 이제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친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지금 경기도의 논란이 이것저것 많은데 계속해서 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어제 따져 물을 건 따져 묻겠다. 그것도 특히 도정 문제 국한해가지고 따져 묻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당 나름대로 좀 이거를 충격을 완화하려고 하는 전략을 펴긴 폈는데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추미애 지사 간에 이미 벌어진 간극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박성희 기자께서 그 소개를 하신 대로 또 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또 그런 앙금은 계속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1: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네. 그 지적한 인물은 그럼 김수민 평론가 생각하시기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네. 본인이 아니라고
0: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셈이 돼버린 게 거기 보면은 어릴 때부터 뭐 편한 환경에서 자라고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추미애 지사가 어제 강조를 하면서 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누구라고 콕 찍어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근데 다른 쪽으로 의문을 좀 가져본다면 그럼 추미애 지사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여야 되는데 그게 누군 것이냐. 최근에 네. 복지 예산 삭감이나 이걸로 논란이 된 사람들이 있는가. 네, 이 점에서는 딱히 다른 인물들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그 게시물을 한 번 더 봤는데 네. 이제 X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밑에 그 유저들의 댓글들이 쫙 달려 있거든요. 근데 악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악플들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민주당이나 이쪽 지지자인 것으로 보이는 그런 악플들이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1: 대통령에 대한 악플인 거예요?
0: 대통령에 대한 악플이었어요.
1: 대통령에 대한 악플이 네. 많이 달렸다.
0: 예, 물론 그게 여론이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근데 그런 범민주당 지지층 내부에 악플까지 달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러면은 괜히 그런 글을 올렸을까? 그러면 이제 이런 맥락들을 살펴보면 추미애 지사에 대한 글의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죠. 민주당 자체 조사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조직적 입당 정황이 확인됐다.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2: 일단 이번 의혹을 좀 시간순으로 먼저 좀 천천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2: 신천지 신도들이 뭐 민주당에 조직적으로 입당했다. 이 의혹의 발단은 지난 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불거진 건데요. 예, 당시 좀 기억을 돌이켜보면 이 당권 경쟁에 나섰던 이 김민석 당시 후보가 반명, 분열주의 그리고 이 신천지 이 3자 비밀연합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1: 예.
2: 이후 김 대표가 이 당선되자마자 실제 이 TF를 꾸려서 이 관련 의혹을 조사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 이 조사를 했더니 신천지 신도들의 상당한 규모의 민주당 집단 입당 이 정황이 확인이 됐고 실제로 관련한 의미 있는 증언도 확보가 됐다. 이게 이제 일부 언론 보도로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이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를 가입 규모가 3만에서 5만 명에 달한다. 예,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일단 오전에 이 김 대표도 이게 사실이다. 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줬습니다. 다만 이 정확한 이 가입 이 규모의 수치는 확인이 안 됐고 실제 이 조직적인 경선 개입이 있었는지는 추가적인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1: 네.
2: 보도 이후에 이 전당대회 당시 경쟁자였던 이 정청래 전 대표 측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반발하는 이유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조사 내용의 진위 그리고 이 비공개 정보의 유출 경위 이거를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정 전 대표는 이 전당대회 당시부터 이 김민석 대표의 뭐 신천지 연루 의혹 제기를 두고 이거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한 바 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가 알려지니까 SNS 통해서 누가 반명

0: 분열주의자 신천지였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국물도 없이 한번 국물도 남김없이 밝혀보자. 이렇게 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상태이고요. 또 당시에 뭐 소위 말하는 팀 정청래로 분류가 됐던 최민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근거를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여기에 또 이 TF 조사 결과가 언론에 먼저 유출된 경위도 좀 논란인데요.
1: 네.
0: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한 최고위원이 이 비공개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김 대표가 취임 이후에 비공개 사안을 만약에 유출하면 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 이거 경고했던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 이번에 누가 언론에 흘렸는지 한번 끝까지 밝혀보자. 그래서 한번 퇴출하자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김민석 대표는 조사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 또 뭐 최고위 수준에서 공개할지 아니면 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의총을 열고 한번 공개를 할지 아니면 언론 기자단을 다 불러서 공표를 할지 이걸 두고 조금 더 숙고해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조사 내용과 공개 정도에 따라서 이 파장의 세기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럴게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 네, 이게 특히 더 민감해진 계기는 언론에 먼저 알려졌다 이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조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주류에서 반발한다든지 혹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반발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비주류 쪽이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반발했을 경우는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오히려 더 들 수 있고
1: 네.
2: 왜 조사나 진상규명 자체에 대해서 반발하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반발을 하는 이유는 조사 자체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 유출. 문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고 안 그래도 김민석 대표가 대표되자마자 뭐 최고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비공개로 논의한 것이 언론으로 유출되면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네. 그러니까 김 대표가 여기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 일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지금도 유출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게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두 가지 경우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발표를 했는데 막상 큰일이 아니더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당대회 때 김민석 대표가 제기했던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발표 결과로서는 좀 유의미하게 조직적인 신천지의 의도를 갖고 있는 입당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발표가 난다고 해도 그거를 만약에 뒷받침하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역시 또 비주류 쪽에서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전당대회 때 불씨가 생겼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있을지도 모르는 보궐선거 와 함께 이 신천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양대의 고비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자, 정부가 이제 중앙행정기관 44곳을 또 세종으로 이전을 하네요.
0: 네. 정부가 어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수도권에 남아있는 법무부 그리고 성평등 가족부 뭐 금융위원회 등 포함한 이 44개의 기관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좀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기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대상 공무원만 약 1만 명에 달하는데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렇게 해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세종 중심의 좀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전은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내년에는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이 임차 청사를 활용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 상반기에는 방통위 등 6개 기관이 그리고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대상인데요. 또 경찰청과 감사원 등 17개 기관은 새 청사를 지어서 2031년까지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일단 이 현행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뭐 법무부와 외교부 등 이 5개 부처를 옮기려면 먼저 이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1: 네.
0: 그리고 여기에 좀 투입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신규 청사 건립에만 약 3조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 공무원들의 반발이 좀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거와 자녀 교육 문제, 뭐 업무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상당한데요. 일단 관련해서 정부는 이 공무원들의 이전 비용이나 뭐 초기 정착은 충분히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이게 좀 급작스러운 발표였나요?
2: 일단 뭐 부처 이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일정 이런 것들은 이미 얘기가 나온 바 있었고 지금 이제 여러 차수에 걸쳐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발표 자체는 급작스러운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하지만 이 이전 기관들 중에서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여기서 논란이라는 건 뭐 꼭 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찬반 네. 논쟁이 격화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더 있어 보이는데요.

0: 일단 외교안보 부서에 대해서는 반발 여론 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외교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한국의 외교 공관들이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세종시로 갈 경우 어떻게 되느냐. 당장에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국방부도 합동참모본부라든지 이런 군의 주요 기관하고 멀어지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이 외교의 중심 안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관들도 서울에 남는다면 그러면 이게 국가 안보 외교 관련된 기관까지 옮겨가는 것이 좀 많이 무리다. 네. 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근데 또 역설적으로 이런 기관들 또 옮겨가기 때문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도 옮겨가자. 이런 논의에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역사회적인 논란이 또 예상되는 기관이 있는데 재외동포청이거든요. 네. 재외동포청이 인천 송도에 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열어놓은 상태였는데 인천시라든지 지역사회에서는 독립청사를 확보해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김경엽 재외동포청장하고 박찬대 시장 이 모두 논의를 해서 최근에 독립청사 확보 논의가 있었어요. 네. 그 박찬대 시장은 또 민주당 소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재외동포들이 방문해가지고 편하게 이용하기에 인천이 좋다. 이런 논리를 또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같은 민주당 소속의 어떤 정부에서 이 재외동포청을 세종시로 옮긴다라고 해서 인천에서는 조금 동요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1: 자,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일상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Let's go, it's showtime.
1: 문화의 모든 것을 코스모스처럼 넓고 깊게 들여다보는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시간입니다. 어느덧 부산국제영화제가 폐막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관객들이 많이 찾았다고 하죠. 또 올해 대상을 어느 작품이 차지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영화제의 인상적인 또 작품과 순간들 그리고 대상 전망 폐막식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네,
1: 지난주에 나오셔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잘 다녀오셨어요?
3: 네. 짧게 1박 2일로 그 영화 관람 횟수에 연연하지 않고 사실은 표를 못 구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짧은 도시 여행자로서 네. 부산의 그 축제 분위기를 한껏 즐기고 왔습니다.
1: 영화는 많이 못 보셨다는 얘기네요.
3: 근데 영화 편수는 10편이 넘어요.
1: 아, 그래요?
3: 왜냐하면은
1: 1박 2일 동안 어떻게 10편?
3: 단편 경쟁을 하거든요.
1: 짧고 굵게 보셨구나.
3: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1: 요즘 또 부산은 또 북한이 때문에
3: 아, 되게 핫하죠. 네. 네.
1: 북한이도 보셨어요?
3: 북한이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못 봤고요.
1: 발 디딜 틈이 없습니까?
3: 네. 좀 네. 인파 있는 쪽을 일부러 좀 피해 다녔습니다. 네.
1: 아니, 벌써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제 폐막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이 폐막이라면서요?
3: 네. 네. 그 이번에 부산이 이제 그 경쟁부문 도입한 지 2년 차잖아요. 네. 그리고 워낙 좀 뜨겁게 부산이 요즘 계속 떠들썩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절치부심한 노력들이 잘 느껴지고요. 실제로 이번에 되게 많은 것들을 변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객을 위한 영화제라는 슬로건을 되게 강조를 하면서 네. 이번에 또 예매 시스템도 또 개편도 하고 또 상영 횟수도 늘리고 뭐 상영 아예 축제 일수를 하루 또 늘렸잖아요.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것 같고 SNS 같은 데서도 또 바이럴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기는 충분히 기대던 만큼 뜨거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날씨가 참 좋을 때 열려서
3: 아, 네네. 다들 날씨 얘기를 빠지지 않게 하고요. 이 영화제가 열리기 전까지 좀 이렇게 태풍 때문에 약간 날씨가 흐렸대요. 네네. 이번에는 특히 날씨가 좋아서 야외 상영을 많이 하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1: 만석이었습니까?
3: 네, 그 대기 줄도 정말 길었고요.
1: 그래요.
3: 네. 뭐 관객들 가족 단위로 찾는 관객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1: 네. 이게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또 배우, 감독들과 직접 만나는 그 토크 행사에도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다고
3: 그렇죠.
1: 그랬는데.
3: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일요일에 약간 이제 행사 수가 좀 적어질 때 폐막 분위기가 있을 때 그때 갔지만은 한창 금요일 토요일에 엄청 뜨거웠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0: 넷플릭스의 기대작 시리즈의 네. 그 주연 배우들이 다 이제 무대 인사와 야외 무대 인사와 뭐 오픈 토크를 진행을 해서 정말 해외 팬들도 정말 많았고요. 네. 아주 부산이 떠들썩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1: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좀 유명 인사들 어떤 분들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지난주 개막 초에는 저희가 이제 뭐 양자경 배우와 뭐 알폰소 쿠아론 감독들을 언급을 했고 이번에 그 영화제 중반부 이후에는 이제 바로 이제 이자벨 위페르 배우가 세 번째로 네. 부산에 방문을 해서 이제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뭐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라든지 네. 판빙빙도 이제 개막식에 참석을 해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 방문한 라인업 배우와 감독 라인업은 뭐 예년 못지않게 화려한 것 같습니다.
1: 김선 선생님 코앞에서 본 유명 인사는 없었어요?
0: 저는 시력이 사실은 되게 안 좋아서 코앞에서 누가 지나가도 잘 못 알아보는데 그냥 저기
1: 안경이라도 쓰고 찾아보셨어야죠.
0: 네, 그래서 인파가 네. 좀 몰려있다 하면 네. 그 어느 스타가 지나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이리 무심할 수가.
0: 근데 제가 좋아하는 네. 그 싱어송라이터 그 가수가 있는데요. 네. 정미라 씨라고 그 분은 이제 좀 아는 분만 아는 뮤지션이 네. 그분의 공연을 봐서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본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1: 영화랑 좀 다른 얘기.
0: 아니 이번에 영화 네. 때문에 방문을 했고
1: 그런 거예요?
0: 또 원스를 네. 이번에 관객들이 신청하는 영화제에서 원스가 되게 인기 작품이었거든요. 거기에 또 게스트로도 와서 관객과의 대화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1: 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네. 이 김 선생님의 가장 머릿속에 남은 작품이라 그러면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0: 사실 많이 못 봐서 관람작을 그렇긴 한데 일단 제가 봤던 이제 한국 단편 경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장르가 다채로웠고 네. 이 경쟁 부분도 이제 12편의 작품이 출품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애니메이션이 3편이나 될 정도로
1: 그래요.
0: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 장르가 좀 뜨겁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젊은 여성 감독들이 지금 뭐 단편 영화, 독립 영화 네. 뭐 엄청나게 또 상업 영화까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성 작가 작품들이 정말 많았고요. 제가 좀 인상적으로 본 그 작품은 지구에 떨어진 남자라고 네. 학교 폭력이라는 소재를 그 어떤 그 SF와 심리 스릴러와 결합해서 되게 흑백 이미지로 되게 그 강렬한 그 비주얼로 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도 앞으로 좀 여기에서 눈여겨본 감독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경쟁 부분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본 작품은 이제 평범하기 위하여라고 대만 감독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또 그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국 관객들이라면 좀 공감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평범한 중산층 가족이 알고 봤더니 굉장히 큰 비극이 다가오고 그 비극을 가족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어떤 장애라는 그 정상성에서 벗어났다고 평가받는 그런 가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굵직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어서 이 작품도 뭐 경쟁 부분에서 뭐 한 분야를 좀 수상을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그 참여하는 감독들의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0: 되게 다양해요. 이번에 베테랑 감독들이 참여하는 경쟁 부분만 그 한정을 짓더라도 베테랑 감독들 뭐 50, 60대 감독들도 있고요. 이제 막 데뷔를 한 신예 감독들은 20대 감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만 보더라도 우리가 좀 관객들이 그 영화라는 것이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 장르인지를 좀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1: 이번 그 부국제 개막작이 이제 김종관 감독 낮과 밤은 서로에게라고 네네.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관객들 호응이 좋았습니까? 이게 무슨 네 개 에피소드
0: 네 맞아요. 네.
1: 어우러진 영화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0: 네. 그 김종관 감독의 이전 작품 중에 더 테이블이라는 이 작품은 이제 네 개 옴니버스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작품의 이제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종의. 그래서 하나의 카페를 그 배경으로 그 카페를 서로 다른 시간대에 스쳐 지나가는 넷상의 남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김종관 감독 특유의 어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네. 그리고 인물들의 어떤 섬세한 심리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 세계가 잘 드러난 그 작품이라고 평가가 많이 오가고 있고요. 개봉을 하면 일반 관객들은 또 어떻게 이 작품을 받아

0: 드리실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1: 네. 뭐 이 개막작 외에도 이게 몇 편이 올해 영화 나왔다 그랬죠? 1000편 가까워.
0: 총 아니요. 300편이 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월드와이드 작품만 이제 95편이 넘는다고 월드 프리미어 작품만 이제 95편이 넘는다고 이제 소개를 해 드렸었죠.
1: 좀 경쟁 부문 외에도 좀 눈여겨 볼 만한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0: 일단 한국 영화를 그 지난번에 이제 도라 같은 작품도 소개를 해 드렸는데 제가 이제 올해 한국 영화의 특징으로 또 이제 젊은 여성 감독들의 작품이 되게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단비 감독이 라고 그 남매 네. 여름밤이라는 독립 영화로 데뷔를 해서 좀 각광을 받았던 그 여성 감독이 계신데요. 그 감독의 이제 첫 세계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10대 소녀의 첫 경험, 첫사랑을 다룬 작품인데 이 작품이 지금 뭐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일단 한번 선을 보였는데 그때도 되게 호평이었고
1: 네.
0: 아마 개봉은 내년 정도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도 굉장히 좀 관객들의 호응이 좋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1: 네. 이제 관심은 뭐 어떤 영화가 상을 받을 것인가일
0: 네.
1: 겁니다.
0: 네.
1: 뭐 예측이 좀 가능한가요?
0: 뭐 제가 그 예측을 한다고 해서 뭐 상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경쟁작들 평점은 다 나왔어요.
1: 네.
0: 그래서 일단은 뭐 지난번에 깐에서 호프가 굉장히 막 평가가 갈렸던 것처럼 이렇게 평가가 이렇게 막 극명하게 갈리는 작품은 별로였고요.
1: 네.
0: 대체로 한 평론가들이 이제 좋은 점수를 준 작품들은 꾸준히 좀 상위권의 점수를 얻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평가가 좀 일치하는 편이고 그 중에서 평점이 지금 가장 높은 두 작품을 꼽자면 이란 감독 마지드 마지디 감독의 빵과 책이라는 작품이고요.
1: 네.
0: 또 중국 구유 감독의 그 처음 만난 외로움이라는 두 작품이 지금 평점상으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아마 두 작품 중에 만약에 대상이 나온다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심사위원장이 장이모 감독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장이모 감독은 약간 논쟁 같은 거로 좀 그러니까 영화 안에 어떤 쟁점이 있는 그래서 동시대성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 선호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두 작품 중에 만약에 그런 쟁점 같은 거를 다룬다면은
1: 네.
0: 그 이란 요즘에 또 이란이 글로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또 뜨거운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빵과 책이라는 작품이 좀 높은 상을 수상하지 않을까 일단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말씀해 주시니까 궁금한데요.
0: 네.
1: 이 두 작품이 어떤 매력이 있는 작품인지 짧게 좀 소개해
0: 네.
1: 주실 수 있어요?
0: 처음 만난 외로움이라는 작품은 이제 구유 감독의 굉장히 이게 그 재밌어요. 그 구유 감독의 작품 세계를 산수 영화라고 하거든요.
1: 산수화.
0: 산수화를 영화처럼 표현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정적인 롱테이크 안에 사람이 사는 어떤 휴먼 드라마를 굉장히 잘 유려하게 표현하는 그런 감독인데요. 이번 작품이 이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가족의 3대 여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 네.
0: 3대 여성이 어떤 상실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치유하는가에 관한 어떻게 보면 되게 규모가 작은 휴먼 드라마인데 그 안에 어떤 우리 삶의 그 풍경을 그대로 이제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아름답게 은유하는 듯한 그런 영상미가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첫 만남 외로움이 여러 가지로 좀 높은 평가를 받는 작품이고 빵과 책은 우리에게 이제 천국의 아이들이라고 예전에 그 오전반 오후반으로 이렇게 그 나뉘는 꼬마 아이들이 실내화를 너무 가난해서 이제 실내화를
1: 네.
0: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신발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신발 하나를 잃어버려서 막 그 일어나는 그런 소동을 그린 굉장히 귀여운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을 연출한 감독인데 이 감독이 이제 빵과 책이라고 역시 이번에도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는 작품이고 주인공은 그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입니다.
1: 네.
0: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그 학교에서 아이들의 급식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한 비정규직 교사의 자신의 생계도 고민을 해야 되고 아이들의 어떤 식사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 되게 어떻게 보면 작은 이야기 안에 이란의 지금 현실이 녹아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요. 제목부터가 빵과 책이잖아요.
1: 그러니까 제목에 좀 함축적
0: 네,
1: 의미가
0: 맞습니다.
1: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지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어떤 복지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시대성도 담겨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1: 지금 경쟁 부분에 우리나라 영화들은 어떤 영화들이 올라가 있어요?
0: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유일한 그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그 긴긴 밤이라는 이 작품은 정말 이번에 관객을 위한 영화제라는 슬로건에 가장 걸맞는 작품이라고 어린이 관객들이 많이 가서 다 같이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고 온다라는
1: 그래요?
0: 네, 평가가 있는 애니메이션이어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1: 네.
0: 또 신예 감독 중에는 그날의 태주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여성 신예 감독이
1: 임하연 감독이네요.
0: 네. 데뷔작인데요. 이것이 약간 홍상수 감독의 스타일을 떠올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행 로맨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진실과 거짓의 그래서 현실과 픽션의 경계를 좀 탐험하는 그런 독특한 그 이야기 화법이 또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요. 이 작품도 좀 주목할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김선영 선생님은 이제 중국 작품 처음 만난 외로움, 이란 작품 빵과 책
0: 네.
1: 이게 이제 수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0: 네네.
1: 언제나 예상은 또 빗나갈 수 있는
0: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번에 경쟁작에 또 일본 영화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작품들도 이번에 또 배우들 쪽에서 아마 배우상도 좀 수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1: 이게 심사위원장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심사위원 분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그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요.
1: 네.
0: 이번에 우리나라 배우 최희서 씨가 또 심사위원단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최희서 씨가 심사 기준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그 객석을 나오는 순간 할 말이 많아지는 영화가 좋다. 그런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가능한 사랑을 예를 들면서
1: 네.
0: 가능한 사랑 같은 경우에도 영화를 볼 때는 정말 침묵하게 만들고 극장에 나서면은 그 영화가 담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끌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이번에 좀 많이 심사위원들이 눈여겨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가능한 사랑은 경쟁 부문에는 안 올라 있나요?
0: 네네. 경쟁 부문에는 없죠.
1: 네.
0: 저희 이미 베니스 경쟁에서 이제 또
1: 그렇구나.
0: 상을 탔고요. 네. 그래서 그 상영은 했습니다.
1: 네, 네.
0: 일반 다른 그 섹션에서 상영을 했었고 또 오픈 토크를 이창동 감독과 배우들이 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요. 평일이어서 사실 저도 평일만 아니면 가고 싶었는데 네, 엄청 치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1: 네.
0: 팬들이 또.
1: 자, 올해 이제 부산 어워드 이 대상작은 또 수상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0: 네.
1: 네.
0: 그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 부산영화제에서 그 대상을 수상한 작품은 그 오스카 국제장편영화상에 출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1: 네.
0: 그 또 그 A리스트 뭐 등급 인증을 받은 영화제의 대상 수상작으로서 더 이제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아지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요. 뭐 실제로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경쟁 부분을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다채로운 장르 그리고 우리의 어떤 타인과의 관계성이라든지 우리가 현실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런 그 동시대적인 연결 감각을 중요시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1: 네.
0: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제 내일 폐막식 때 이게 대상작이 공개가 됩니다.
0: 네네 그렇죠. 가장 두근거리는 순간인 거죠.
1: 폐막식은 어떻게 꾸며지나요?
0: 폐막식은 이제 예전에는 이미 이제 따로 그 받았잖아요 예매를 이번에는 그 대상 수상작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 어쨌든 예매는 받았고요
1: 네.
0: 사회는 이번에 임시한 배우가 사회를 해요
1: 그래서 혼자 봐요?
0: 네 임시한 배우가 사회를 하고 그 심사위원장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상영작 그 상영하기 이전에 이제 여러 수상작들을 발표하면서 네, 수상 시간이 주어지고요. 작품의 운전이 그러니까 개막식은 이제 화려한 레드카펫이 있어서 그 방문하는 어떤 축제의 분위기를 막 일깨워 준다면
1: 네.
0: 폐막은 오로지 작품의 시간이죠.
1: 아.
0: 그래서 작품과 작가의 시간. 그래서 좀 그 많은 공을 들여서 어떤 빛나는 작품들이 선정될 것인가 거기에만 좀 주목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대상 외에 또 시상은 어떤 것들 합니까?
0: 배우상이 있고 또 감독상이 있고 예술 공헌상이 있고요. 5개 부문에서 뭐 수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우리나라 세 편이나 경쟁이 있으니까
1: 네.
0: 좀 그 이번에 좀 수상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 뭐 장편 경쟁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 단편 경쟁, 아시아 단편 경쟁 또 다른 분야에서도 또 많은 수상 분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좀 많이들 좀 불면의 잠을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기대가 됩니다. 올해가 이제 31번째 부산 네. 영화제고 우리 김선영 평론가께서 직접 부산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점은 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더 좀 네.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점들이 있었어요.
0: 그러니까 이번에 영화 전에 하나 이슈가 된 게 예매 시스템이 이번에 개편이 됐는데 네. 우리가 뭐 K-POP 공연을 예매하듯이 대기열이라는 그래서 접속을 일단 하게 되면은 몇 번째에 내가 접속돼 있는지를 알게끔 네. 뜨게끔 공연 예매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어떤 그 불편한 점이 또 있는 거예요. 관객을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한 작품을 그렇게 성공을 했고 다른 작품을 또 예매를 할 때에는 처음부터 다시 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는 그 부산에 일단 멀리 찾아가는 관객분들이 여러 작품을 예매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작품을 예매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져서
1: 그렇구나.
0: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관객을 위한 영화제도 좋지만 1회부터 부산을 꾸준히 찾아주는 영화 매니아들의 목소리에도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내년에는 이런 점들도 같이 좀 균형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마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개선이 되겠죠.
0: 네. 네.
1: 자, 30일에 부산국제영화제 또 어떤 영화가 최고의 영화로 선정이 될지 함께 또 예측을 해보시죠. 오늘 살롱드 문화코스모스 김선영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3: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1: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아픈 신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떤 모양인가요?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마음 건강, 그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네.
1: 요즘 뭐 AI 쓰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던데
4: 네.
1: 우리 선생님은 AI 뭐 어떻게 쓰고 계세요?
4: 저는 상담을 하지는 않고 그냥 제 정보나 특히 네. 이제 학술적으로 최신 업데이트된 거가 뭐 있는지를 매일 확인을 하는데 근데 최근에는 진료실에 그 풍경이 바뀐 게 특히 20대는 거의 뭐 99.99%인데 네. AI와 상담을 이미 끝내고 상담실을 찾더라고요. 사실 어느 정도는 제가 할 얘기를 다 이미 상담을 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1: 듣고 싶은 얘기를 다 듣고 온 거네요. 그러니까
4: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더 어떻게 보면은 역할이 좀 어려워지기도 했어요.
1: 아니, 네. 그러면은 좀 더 긴장되십니까?
4: 근데 긴장이 되진 않고요. 제가 근데 글쎄요. 조금 연배가 만약에 좀 어렸으면 긴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AI가 한 말이 나랑 똑같으면 아, 내가 좋은 상담을 해주고 있구나. 혹은 또 뭔가 다르면 이 부분은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보완을 해주니까요. 근데 아무튼 요즘은 저한테 바로 오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1: 아니 그만큼 이제 AI와 대화를 나누는 상담을 하는 분들이 늘었다는 얘긴데 왜 이게 사람한테 털어놓는 것보다 AI한테 이렇게 상담을 청하는 게 더 쉽고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4: 그게 우선은 너무 당연한 거가 옛날에 우리도 그 우화에 대나무 숲 이야기 있잖아요. 그 누구나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네.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정신과에서는 이거를 억제된 것들을 이제 벤틸레이션 한다. 밖으로 표출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나 반응을 오히려 신경 써야 돼요. 그 사람은 누구나 둘이 만나서 어떤 시간이나 에너지를 50대 50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어떤 모임이나 뭐 꼭 둘이 아니더라도 어떤 모임에 가보면 특히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1: 네.
4: 근데 때로는 그게 이제 분위기 메이커가 되기도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괴로울 수도 있어서 이게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일종의 대화인데 내 얘기를 하려면 내 얘기만 할 수가 없고 사실 결국은 그 사람의 반응을 고려해야 되는 말 그대로 대화는 이 상호작용이잖아요. 근데 네. AI는 상호작용이 아니죠. 사실 일방적으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수용체이기 때문에 훨씬 그런 부담이 적게 시작할 수도 있고 뭐 또 뭐 좋은 점은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우선 해주니까요. 네. 네. 뭐 반응을 그 고민할 필요가 없죠. 네.
1: 그러니까 관계를 너무 고민하지 않고 풀어놔도 되기 때문에 AI가 더 편하게 느껴진다. 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걸 뭐 생각지 않아도 그쵸? 되기 그쵸? 때문에.
4: 네.
1: 그런데 이 AI하고 대화할 때랑 또 이렇게 선생님 같은 전문가하고 상담할 때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4: 가장 중요한 게 AI는 뭐 요즘에 뭐 프로나 뭔가 고급형이 있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질문에 원하는 대답 위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AI는 사실은 내 위주로 잘 길들여진 일종의 잘 가스라이팅 된 기계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맥락이 뭔지를 너무 잘 찾아서요. 네.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정신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1단계적인 위로는 잘해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전문가로서 보면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말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정보를 담는 것들이 많은데
1: 그렇죠.
4: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알아서 캐치를 좀 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나 이게 성숙한 사람도 물론 그렇지만 소아청소년이나 젊은 청인 그러니까 성인기에 있어서는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자기만의 어떤 본질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지는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질문만 AI한테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에 이거를 이제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마음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조언을 듣는데도 약간 좀 편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험성도 꽤 있는 거죠.
1: 그래서 이제 마침 10월 11일이 정신 건강의 날이었다면서요. 이때 정부하고 학회가 AI 이용 지침이란 걸 내놨습니까?
4: 네, 맞습니다. 10월 10일은 아니고 10월 8일, 이제 10월 10일이 8일이에요? 정신 건강의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10월 8일에 관련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튼 요즘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과도하게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 활용하는 단계에서 자기의 그 개인 정보가 노출되기도 하고 또 이 진단이 확실한 게 아닌데 일부 증상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1: 네.
4: 자가 진단이 굉장히 위험해지기도 했고요. 또 과도하게 의존을 해서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AI의 답변을 진단이나 최종 결론으로 확신하지는 말아라라고 하는 요지에 이 발표를 했습니다.
1: 4320님이 이런 질문 하셨어요. 저 회사 때문에 힘들어서 AI에게 자주 이야기하는데 제 사정 듣더니 퇴사를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아서 그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하셨는데 정말 퇴사하시면 어떡하지?
4: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AI는 나한테 잘 길들여진 예. 그 기계다. 항상 이 컨셉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의 위로가 판단을 대신해 주진 못한다라고 아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같은 AI에게 내가 이런 이런 이유가 있어서 속상해라고 하면 1차적으로 위로를 해주겠죠.
1: 네.
4: 근데 내 재정 상황은 이렇고 경제적으로 이런 이런 지금 문제가 있고 혹은 부담이 있고 가족 상태는 이렇고 그러면 답변이 바뀔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4: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는 게 AI인데 게다가 내가 듣기 좋은 말 위주로 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판단을 AI에게 맡기는 거는 지금 꼭 뭐 의학뿐 아니더라도 전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조심하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AI가 너무 따뜻하고 자상하고 확신에 찬 말투로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그 확신에 찬 듯한 말투가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죠.
1: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면대면을 얘기할 때는 그냥 말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뭐 표정이라든지 맥락, 내가 정말 퇴사하지
4: 그렇죠.
1: 않고 싶은데 그 마음을 좀 잡아주기 위한
4: 맞아요.
1: 의미가 담기는 네. 수도 있잖아요.
4: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AI는 그걸 고지고 이런 거를 맥락을 다 이해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4: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커뮤니케이션에서 의사소통에서 컨텐츠가 말로 하는 컨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거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4: 굉장히 낮거든요. 뉘앙스나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큰데 AI 상태는 사실은 이 말로 하는 컨텐츠만 전달이 되는 거고 아무리 본인이 이전에 누적된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AI가 모든 정보를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 숨겨진 마음을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단 자체를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다만 1차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1차적인 위로. 사실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 얘기를 듣고 이 상황을 보면서 현대인들이 혹은 인간들이 얼마나 이 인정 욕구에 갈망하고 있는가. 사실은 어른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다 그래. 너가 잘했어. 너가 옳았어. 틀리지 않았어. 이런 것들을 정말 원하고 있는데 그거 해주는 사람이 한마디가 없어서 AI 기계에 얼마나 의존을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참 이거 슬픈 일이다.
1: 그러니까요. 네. 그건 또 슬픈 현실이네요.
4: 네.
1: 그래서 요즘은 또 이미 병명을 다 진단받아서 와서 선생님 저 뭐 예를 들면 뭐 우울증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0: 분명 계실 것 같아요.
1: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네. 뭐 최신 지경까지도 뭐 최근 치료법까지도 뭐 다 이렇게 검증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게 자기가 판단하는 것과 또 저희가 뭐 전문적인 임상가들이 보는 측면 자체가 좀 다른 게 있고요.
0: 본인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잖아요. AI가 진단을 그렇죠. 내려줬다고 생각하겠죠.
1: 근데 A한테 말했던 본인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전문가가 따로 캐치업해야 될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요즘에 정보가 아무리 업데이트 됐다고 해도 막상 그 정보에 접근을 하면 가짜 정보들이 아직까지 많아요.
0: 오류가 많다.
1: 네, 오류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100% 믿고 그리고 참 그렇잖아요. 이게 이 전문가라는 게 어떤 분야든지 좀 더 이 일반적인 것보다는 많이 알아서 전문가가 된 건데 일상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증상을 가지고는 진단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도의 상의를 하고 오셔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 자기가 진단을 확신하는 거는 좀 무척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7769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잠깐 고민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자기 전마다 한두 시간씩 대화를 하신대요. 너무 AI에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시나 봐요.
1: 네. 한두 시간이라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꼭 뭐 중독이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전에 한두 시간 놀 수도 있고 30분 놀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그 2014년에 이 나왔던 개봉했던 네. 이 그녀라는 영화, 이 헐이라고 나왔던 그 호아킨 피닉스의 네. 주연의 영화를 보면 그 배경이 저도 당시에는 몰랐는데 2014년 개봉인데 2025년 LA에 그러니까 11년 후에 LA더라고요. 근데 지금 2026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사실 그 영화를 볼 때는 그 영화가 정말 AI 자기 맞춤형 AI 애인에게 중독되는 일종의 이제 그런 영화였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때는 정말 10년 후에 이런 게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의문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정말 그렇게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시간보다는 정말로 내가 이 사람, 이 AI가 내가 현실을 다 대체하고 이게 없으면 정말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 되면 사실 조금 내가 실제 인간관계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그냥 좀 활용하는 정도고 내가 정말 의지하는 사람 뭐 내 자신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뭐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이 삶의 비중을 어디에 두는지 정말 의존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AI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졌다가 네. 조금 후면은 다시 힘들어진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그 AI가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데요. 그게 삶의 결론은 아닙니다. 네. 내가 지금 듣기 좋은 말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말은 적절한 판단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좋아 이랬다가 가만히 얘기를 근데 말이지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처음에 들었던 달콤한 말과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더 괴로워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위로를 받는 측면에서 더 단순히 시간을 조금 더 보내는 측면에서는 AI가 정말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AI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줘선 안 된다. 이건 그냥 약간 감정을 다스리는 도와주는 도구지 판단을 해주는 도구는 아니다라는 거를 진짜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아요. 그럼 뭐 AI와의 어떤 적절한 뭐 대화 상담은 괜찮다. 근데 마음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입력하지 말아야 된다. 좀 주의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뭐 워낙에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개인정보를 얘기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나만 쓰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이름을 안 말하면 특수한 걸 안 말하면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AI 알고리즘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지금 그 데이터가 많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합을 해서 자기가 알아서 추론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혹여나 나중에 어떻게 뭐 쓰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떤 구체적인 상호나 이름이나 정보를 대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감정을 느꼈어 정도로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오늘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또 AI의 올바른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58분 날씨. 바깥으로 나서고 싶어지는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가을볕은 따사롭고 공기는 선선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 9.3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게 시작했는데요. 평년과는 비슷했습니다. 한낮에는 춘천 19도, 서울과 대전, 광주 20도, 대구 21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조금 더 낮겠고요. 해가 지면 기온이 다시 금세 내려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1도 등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선선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 등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다시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다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전남 해안에는 오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인천에서 흉기로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한 50대 남성의 범행 동기 등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간이 약물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시절 행적을,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내일 개통된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북중 교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분업체들이 가축사료 원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제분업체들은 앞서도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수천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9명이 다쳤는데요.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은 범행 하루가 지나 곧바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여기저기 경찰이 순찰에 나서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이곳에서 50대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성은 시설 1층에서 3층으로 가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주로 2층 식당가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2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는 등 모두 9명이 다쳤습니다. 남성은 현장 시민들에게 제압된 뒤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올해 59살인 피의자는 흉기 두 자루를 양손에 묶고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남성은 과거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소지품에서는 다량의 약물과 또 다른 흉기 두 점이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당시에도 약물을 복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남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0: 전남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53살 박용수의 신상정보를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박용수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13일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효빈 기자.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됐죠. 이 중수청의 초대 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2: 네, 지명 한 달여 만에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 섰습니다. 표적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답습하지 않겠다면서 중수청은 과거 검찰과는 달라질 거란 말부터 꺼냈습니다. 중수청이 철저한 보완 수사로 사회적 약자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혔던 여권 일부에서는 과거 검찰 때 행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부당한 기소에 관여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후보자는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며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 데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은 여권 내 반대를 거론하며 중수청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직을 맡는 데 있어서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친윤검사 의혹에 해명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검찰 1호로 꼽았습니다.
0: 네. 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여권 내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2: 네, 이번 청문회도 통상의 인사청문회처럼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방어를 기본 구도로 삼고 있지만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 등을 놓고 범여권 강경파의 반대도 있는 만큼 대치 전선이 복잡합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연일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비판

0: 끝나고 나선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각자의 처지와 역할에 맞게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다시 한번 경고에 나섰습니다. 한병동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 청문회 직전 초대 수장의 역량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8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출범한 지금 수사의 공백을 막고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과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여권 내부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지도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내부 갈등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진정 국가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오늘만큼은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고 청문회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1: 네. 여권 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0: 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을 두고 본질은 김 후보자가 친윤이냐 비윤이냐가 아닌 친명이냐 반명이냐였던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 인사 문제로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것은 네임덕이나 국정 난맥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점을 들어 검찰 해체로 탄생한 조직의 수장을 맡겠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미국 뉴욕에서 열린 주 유엔 한국 대표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대응 방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국제사회 차원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질타한 반면에 주 유엔 대표부 측은 충분히 대처해왔다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우정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주 유엔 한국 대표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은 북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이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유엔 안보리 회부 등 초기부터 대북 압박이 필요했지만 미흡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는 지난 8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백히 알렸다며 방법의 차이일 뿐이라고 나름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안보리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전날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당시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번 사건이 불의의 사고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한 것에 대해 야당 위원들이 차 대사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차 대사는 용어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당에선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이미 충분히 밝힌 만큼 표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교관 출신이 아닌 차 대사의 전문성과 임명 배경을 둘러싼 공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됐는데 차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대사들도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우정합니다.
1: 지난 2014년 완공됐지만 10년 넘게 개통되지 않고 있는 신압록강 대교가 내일 개통됩니다. 중국과 북한이 내일 공동으로 개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중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내일 정식 개통됩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신압록강 대교를 내일 개통하기로 중국과 북한이 합의했다면서 양측은 내일 공동으로 개통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주도로 건설된 신압록강 대교는 지난 2014년 완공됐지만 북한 측 접속도로와 세관시설 등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개통이 미뤄져왔습니다. 올해 초부터 북한 측 세관구역에서 건물과 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이 포착됐고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북한 방문 이후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곧 개통될 거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앞서 이달 초부터 야간에 신압록강 대교의 조명이 켜지면서 북중수교 77주년 기념일인 10월 6일 개통될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일 개통식을 앞두고 신압록강 대교 북한 측 관문 양쪽 기둥에 중국과 북한의 국기가 걸려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의주와 단둥 사이의 북중 교류는 단선차로 단선철로뿐인 북중 우위교에 의존하고 있어 물류 처리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왕복 4차로인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되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북중 교류가 더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1: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검찰

0: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이었는데 김 전 시의원은 이 선거에서 지역구 단수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두 사람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직 후보자 추천을 금전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신뢰를 훼손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본 겁니다. 반면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2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인데 재판 결과에 따라선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두 사람은 쪼개기 후원금 1억 3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1: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주요 제분업체들이 이번엔 사료 원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다시 공정위의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밀가루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가축 사료의 원료로 쓰이는데 이 가격을 8년 넘게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업체는 대한제분과 사조동화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등 모두 6곳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8년 6개월 동안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가루 부산물은 식용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밀기울과 등해분 등을 말하며 주로 동물 사료로 사용됩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유선 전화 등으로 연락하며 거의 매달 판매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매출액이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현행법상 담합행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의 담합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직원을 고발해달라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업체 가운데 다섯 곳은 수년 동안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서면 의견 제출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위원회를 개최해 제재 여부와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로 날아갔습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만도 투자한다며 한국이 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5,400km를 비행기로 날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만도 4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0년간 나오는 가스의 30%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알래스카에 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앞서 케이티 제컬라이어 신임 백악관 대변인도 첫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를 언급했습니다. 8기의 대규모 원전 건설을 위한 최대 1,200억 달러 투자가 포함되는데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투자하기로 했다는 트럼프의 주장도 꺼내들었습니다. 텍사스의 6기가와트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에 223억 달러가 투입된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텍사스 가스 발전소 사업만 확정됐고 나머지는 상업적인 합리성 검증을 위해 협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더 큰 비용을 청구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최윤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4: 어제 열린 국회 행안위 경기 남북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안산 주점 성폭력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민감한 의료 건강 정보를 언론에 유출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당한 10대 아르바이트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2월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KBS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이 부실 수사를 덮기 위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0: 자신의 가족과 연계된 컨설팅 업체에 자문료를 지급해 회사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LG 에너지 솔루션 전 사장 이모 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모 전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의 자택과 사무실,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중국 현지 자문을 명목으로 특정 컨설팅 업체에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100억 원 가까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컨설팅 업체는 이 전 사장의 가족이 한국 대표로 있는 단체가 세운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정성숙 유도 대표팀 총감독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한 개최 실격 논란을 비롯한 최근 선수관리 부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감독은 어제 세계 유도선수권 대회를 마치고 귀국한 뒤 취재진을 만나 사임 의사를 전했습니다. 정 감독은 정수진 선수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관리자로서 다시 한번 미안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부터 민간 구급차 운영자는 위성 항법 시스템에 기반한 운행 정보를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공포된 응급의료법 시행 규칙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구급차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 시간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집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운행 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9호선 급행 운행 횟수를 늘리고 출근 시간대에 급행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9호선의 경우 수송력을 높이기 위해 새벽 5시 40분부터 오전 7시까지 중앙보훈병원에서 개화 방향의 급행 일반 열차 운행 비율을 기존 1:1에서 2:1로 바꿉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임 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앞으로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3조 1000억 원 규모의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3명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는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과 부총책, 개발자 등 3명을 아랍에미리트에서 검거해 부총책과 개발자를 국내로 송환했고 총책도 조만간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차차 구름이 많아져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요즘 참 걷기 좋은 날씨죠. 네. 근데 언젠가부터 하루 10,000보 이상은 걸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체력이 그 정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10,000보를 채우려는 분들이 주변에 보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호주 시드니 대학교 연구팀이 영국 성인 남녀 60,000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요.

0: 그 결과 하루 5,000보 미만을 걷더라도 빠르게 걷는 경우에는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고요. 특히 하루 7,500보 내지 한 10,000보를 걸으면서 분당 약 100보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걷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걸음수보다는 이것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어떻게 뭐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같은 생각이신지요? 자, 이것은 두 글자고요. 사전을 찾아보면 일이 진행되는 빠른 정도라고 풀이되어 있는 낱말입니다. 초성이 되드리면 시오티긋이에요. 시오티긋. 자, 지나치게 뭐 이걸 내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과속이라고도 하고 도로를 달릴 때 이거 위반하면 과태료도 물죠. 자, 정답과 함께 여러분은 하루에 적어도 몇 보는 걸으려고 실제로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또 요즘 뭐 걷기 좋은 길, 여러분 고장에 또 명품길 같은 거 있다면 자랑하고 싶으시잖아요. 예, 마음껏 자랑하실 수 있도록 문자창 공개시판 열어두겠습니다. 문자 이용하실 분들은 샵 9730번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공개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오늘 저희 라디오 전국 일주가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선물은 출출한 당신을 위해 준비한 샌드위치와 커피 세트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요 재미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당첨되신 분들에게 저희가 모바일로 쓰실 수 있게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전해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김민희 리포터 전해 주십시오.
1: 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주춤해졌던 정체는 다시 서서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화성휴게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있는데요. 발안 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이후로는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남동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면원 일대의 정체는 작업 여파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 칠곡휴게소 부근에서는 2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남사 진위 부근에서는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안성분기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더 가서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또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화학제품 제조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고 인근 근로자 7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4시간 만에 초진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지난 4월 전망치보다 8.3%포인트 낮춘 국내 총생산 대비 46.1%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7개국 평균인 123%에 37% 수준입니다.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제재받은 주요 제분 업체들이 이번엔 사료 원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다시 공정위의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1조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강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오늘은 샌드위치와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는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서 호주 시드니 대학교 연구 결과 하루 5,000보 미만을 걷더라도 빠르게 걷는 경우 사망 위험이 낮은 걸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빠른 걸음이 어려우면요. 5,000보 내지 뭐 7,500보 편한 이것으로 걸어도, 오늘 정답인 편한 이걸로 걸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걸로 나타났다고 해요. 한마디로 단순히 어떤 걸음수보다는 걷는 이것과 지속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체력에 맞는 적절한 이것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연구팀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이 진행되는 빠른 정도라고 풀이할 수 있는 이 두 글자 단어 무엇일까요? 관을 문제였는데요.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들 몇 개 살펴보고 또 가겠습니다. 끝번호 9475번 쓰시는 분. 맞습니다. 그냥 걷는 것보다는 속보로 걷는 게 숨은 차지만 건강에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근데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어떤 체력을 잘 감안하셔서 적정한 이걸로 뭐 오래 걸으셔도 됩니다. 굳이 그냥 빠르게 걸으려고만 안 하셔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노초희님, 저는 출퇴근할 때 10분 정도 걷고요. 점심 식사 이후 10분, 하루 6,000보가량 걷는 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3106님, 저는 하루 5,000보 이상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본인 체력이 되는 한 뭐 어쨌든 뭐 버스나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것보다 걸을 수 있으면 걷고 이런 거 중요한 거죠. 계단 오르내리시고. 2374님, 저는 요즘 슬로우 조깅을 합니다. 아, 무리 없이 운동되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이것도 요즘 유행하고 있죠. 예, 천천히 뛰는 거죠. 예. 1597님, 저는 하루 10,000보를 걸으면 100포인트가 모이는 앱을 사용하는데요. 한 달 모으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와, 그 정도인가요? 오, 그렇군요. 저도 이거 이용합니다. 쏠쏠합니다. 이거 꼭 채우려고 저녁에 일부러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게 목표가 생기면 꼭 이루고 싶은 그게 이제 욕구가 생기잖아요. 좋습니다. 3110 쓰시는 분. 저는 매일 저녁마다 9,000보 내지 10,000보 정도 꾸준히 걷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 쓰고 운치게 걸어요 하셨는데, 더불어서 라디오 전국 일주 청취율 동시간대 1위 합시다 라고 하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면 좋겠어요. 우산 쓰고까지 걸으시네요. 저는 비 오면 잘 안 걷는데 대단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걷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지역으로 갑니다. 먼저 대구 소식 전해 듣죠. 김민정 리포터.
5: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0: 네, 대구 오늘 날씨 어떤가요?
5: 네, 진정한 가을이 온 듯합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한데요. 바람도 꽤 불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1도고요. 현재 기온은 19도, 습도는 16%입니다.
0: 예, 선선하네요. 자, 대구 오늘 어떤 소식 전해 주실 건가요?
5: 네, 오늘은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행사인데요. 지난 2일에 시작해서 이달 말까지 대구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이 이어집니다.
0: 대구 곳곳에서 공연이 펼쳐진다면 어찌 보면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무대가 되는 꼴이겠어요.
5: 네, 맞습니다. 올해로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가 23회를 맞았는데요.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리모델링 중이라서 이걸 새로운 확장의 기회로 삼아서 지역의 주요 공연장의 하나로 연결하고 도시 전체를 거대한 오페라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0: 네.
5: 먼저 가을밤 두류공원에서 열린 오페라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6: 이벤트 부스 운영하고 있는데 인스타 팔로우 또는 오페라 하우스 공신을 추가하시면은 돗자리 키링 드린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오십니다.
7: Yeah, yeah, yeah, yeah.
8: I'm from America.
7: America. Yeah. Oh,
8: 오페라구나.
9: 얘는 카르멘이고요. 얘는 오페라 하우스 키링.
10: 둘 다 예쁘네.
11: 저는 미카엘라 역을 맡은 소프라노 이윤경입니다. 치명적인 아름다움과 위험한 여자 카르멘에 반하는 호세를 정말로 사랑하고 순진하고 풋풋한 여인 역할이에요. 여기가 진짜 오스트리아인가 로마인가 뭐 이태리인가 싶을 정도로 자유롭게 잔디밭에 앉아서 박수치고 환호해 주시는 모습이 진짜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이걸 한국에서 느껴보니까 조금 걱정하기는 너무 치맥에 집중하셔서 오페라를 관람을 잘 못하시면 어떡할까 했는데 다들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저희 진짜 한 200명 정도의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하고 싶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이 기회이자면 기회겠죠. 대구 시내 곳곳에서 오페라가 아주 가까이 여러분을 찾아 뵙게 되고요. 오페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진짜 재미있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보통 오페라 하면 고요한 이제 실내에서 관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5: 네.
0: 근데 탁 트인 공원에서 선선한 가을바람 맞으면서 뭐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아주 뭐 분위기가 낭만적일 것 같아요.
5: 네, 맞습니다. 꽤나 색달랐는데요. 이렇게 야외에서 관객들을 만난 건 축제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0: 네.
5: 또 공연장 주변에는 페이스 페인팅과 체험 부스, SNS 이벤트도 마련돼서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0: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까지. 하여간 이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아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겠네요.
5: 네, 그렇습니다. 무대와 먼 거리에 있는 관객들은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공연을 볼 수 있었고요. 스마트폰 자막 서비스도 제공돼서 작품의 내용을 따라가기 한결 수월했습니다.
0: 네.
5: 그리고 올해는 대구 곳곳을 찾아가서 공연하는 만큼 티켓 가격도 대폭 낮췄는데요. 유명 작품들도 가까이에서 만나면서 오페라로 접근하는 문턱 자체를 낮췄습니다.
0: 네.
5: 관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8: 저 서재리에서 왔고요. 보통 뮤지컬에 조금 더 관심이 많긴 한데 사실 이렇게 오페라를 야외에서 또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왔어요. 날씨도 좋고 아무래도 내 투우사 노래가 제일 유명하니까 또 이렇게 실제 오페라에서 그 노래를 듣는 게 처음이라가지고 그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좋죠. 문화 공연을 한 번 더 즐길 수도 있고 밖에서 이렇게 음식도 먹으면서 또 그리고 막 오페라 같은 데 가면 조금 부담스러운 분위기도 있는데 편하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0: 예, 삼덕동 사는 시민입니다. 10월 달에 이제 지역 축제가 많은데 찾아보다 보니까 오페라 행사가 있어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이렇게 야외에서 보는 거는 처음이라 날도 선선하고 새로운 느낌이에요. 서곡 시작할 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평소에 듣던 익숙한 곡들이 많이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예.
12: 대명동에서 오페라 처음 구경 온 김재영이라고 합니다. 와이프랑 왔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군인인데 사랑을 위해서 복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원래 오페라에 관심이 없었던 입장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돼서 생각보다 오페라가 되게 무겁지 않고 시청할 수 있다는 걸 좀 깨닫게 됐고 다음에 실제로 오페라 극장에서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좀 더 음향적으로 갖춰져 있으면 웅장하고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접근성 높여주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어쨌든 오페라 축제 뭐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고 했으니 아직도 네. 이제 공연이 좀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작품들 만나볼 수 있을까요?
5: 네, 국립 오페라단 초청작 마술피리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겠고요. 사랑의 묘약을 한국 농촌 배경으로 번안한 양촌리 러브 스캔들은 우리말로 노래해서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관객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0: 네.
5: 폐막작 미인은 신용복의 미인도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인데요. 우리 창작 오페라의 가능성을 보여줄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 외 자세한 이야기를 축제 담당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13: 예술감독 이경재입니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23년간 대구의 음악적 자부심을 높여온 오페라 문화축제입니다. 친숙한 오페라 작품들이 매 주말 한 달간 펼쳐지고요. 더불어 오페라 콘서트, 다양한 장소에서 펼쳐지는 오페라 버스킹 같은 프린지 콘서트, 대한민국 오페라를 국내외 관계자들과 나누고 교류하는 오페라 마켓과 포럼 등 행사들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올해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내부 리노베이션으로 극장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돼서요. 그동안 저희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이 계신 대구 전 지역의 극장들로 무대를 넓혀서 관객들을 저희가 찾아가는 것이 작년과 많이 다른 점입니다. 모든 작품들의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개막작인 까르멘은 축제 역사상 처음 마련하는 야외 오페라인 만큼 안전과 진행, 작품성의 만전을 기했습니다. 거의 3만 명이 넘는 관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네, 올해 대구 전역에서 펼쳐지는 오페라 작품들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즐거운 예술 감수성을 돋울 수 있는 이 기회를 꼭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라보 대구, 비바 오페라!
5: 공연 일정과 예매 정보는 대구 오페라하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가을에는 눈과 귀가 즐거운 오페라나들이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0: 네, 아 오페라나들이 근사하겠네요. 대구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민정 리포터였고요. 이번엔 강릉으로 또 떠나봅니다. 이하인 아나운서 나와 계시죠?
14: 네, 안녕하세요. 강릉입니다.
0: 강릉도 선선한가요?
14: 맞습니다. 이제 곧 가을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가 그치고 하루아침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까지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큰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강릉의 현재 기온은 19.0도, 습도는 24%입니다.
0: 네. 자, 이번에 이하인 아나운서는 어딜 다녀오셨나요?
14: 가을이 깊어지면서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한창이잖아요.
0: 네.
14: 저는 이번에 보랏빛 가을 풍경을 만나러 동해 무릉별류천지에 다녀왔습니다.
0: 보랏빛?
14: 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무릉별류천지는요, 지난 50여 년 동안 석회석을 캐던 광산이었습니다.
0: 네.
14: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이 광산이 채광을 종료한 뒤로는 에메랄드빛 호수와 정원이 어우러진 관광지로 변신했는데요.
0: 어허.
14: 봄과 여름에는

0: 보랏빛 라벤더로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었다면 가을에는 또 다른 보랏빛 꽃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바로 아스타 국화인데요.
1: 네.
0: 올 가을 이 무릉별 유천지에는 4만 5천 본의 아스타 국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 꽃을 배경으로 아스타 이벤트도 열렸는데요.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2: 어린 놀이터 있대 여기. 가자.
3: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한 번 더.
4: 고마워요, 영상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체험 도와드릴게요. 몇 번 하실까요? 어디에 붙여드릴까요? 네. 얼굴에 붙이고 싶어요? 이따 옆에다 이름표 작성해주세요.
5: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1: 이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활기차게 느껴지는데 요즘 이 아스타 국화가 대단히 인기인가 봐요.
0: 맞습니다.
1: 근데 저는 솔직히 아직 좀 생소하거든요. 실제로 보니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0: 네, 저도 이 아스타 국화라는 꽃은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스타 이벤트가 펼쳐지는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바로 넓게 펼쳐진 보랏빛 꽃밭이었습니다.
1: 네.
0: 쨍한 보라색 꽃을 보며 감탄을 자아내고 또 꽃밭을 거닐며 사진을 찍는 방문객들도 참 많았는데요. 이렇게 가을 풍경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꽃을 가꾸는 손길이 있었겠죠.
1: 그랬겠죠.
0: 네, 현장에서 아스타를 관리하고 있는 조경관리사를 만나봤습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동해시 무릉전략과 전자연 주무관입니다. 저희 아스타 국화는 가을철 보라색 꽃을 피는 단연생 초화류고요. 무릉별 유천지에는 약 3,7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잡초 제거하고 물주기, 생육 상태 점검을 하고 있어서 아스타 국화가 좀 건강하게 자라서 가을철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철 장마 때문에 일부 아스타 국화에 곰팡이성 병해가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인 방제랑 그다음에 생육 관리를 통해서 현재는 대부분 회복되었고 전체적으로 지금은 꽃이 고르게 피어 있어서 아름다운 가을 경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스타 국화는 10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거든요. 그래서 무릉별 유천지, 무릉별들 아스타 국화 행사장을 찾으시면 만개한 보랏빛 아스타 국화와 분홍빛으로 물든 핑크뮬리, 흰빛으로 빛나는 글라스류가 어우러진 가을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하여간 이렇게 정성껏 가꾼 아스타 국화가 더해지면서 이 가을 정취를 아주 흠뻑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특히 이곳이 과거에는 꽃밭과는 거리가 먼 석회석 채석장이었던 걸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1: 네.
0: 실제로 무릉별유천지에는 당시 산업 현장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석회석을 부수던 쇠석장은 지금 전망 카페와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1: 네.
0: 또 석회석을 캐낸 자리에는 청옥호와 금곡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흔적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한 공간에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 바로 무릉별유천지만의 독특한 풍경인데요. 이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7: 저희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온 가족이에요. 저희가 봄에도 라벤더 축제 때 한번 왔었는데 가을 경치가 궁금해서 챙겨서 왔어요. 높은 고도에 있어서 그런지 하늘도 가깝고 이런 체험들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여기 있는 호수가 너무 예뻐가지고 산 바라보는 데만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알파인 타고 왔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한 번 더 타고 싶다고.
8: 알파인이 제일 재밌었어요. 호수가 예뻤어요. 호수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9: 저는 안산에서 사는 김연학이라 합니다. 고향은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동해의 아름다운 이 비경을 지인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자주 왔습니다. 최석장 부지를 동해시에서 이렇게 관광 상품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무 좋은 일이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돼서 동해시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10: 부산에서 온 김다은,
11: 박치범입니다. 보라보라한 테마로 해가지고 아기들이랑 같이 오기도 좋은 것 같고
12: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좀 웅장한 매력이 있고 또 자연이랑 꽃이랑 너무 잘 어우러져서 가족들끼리 나들이 오기 지금 딱 좋은 근데 색감이 쨍해서 진짜 사진 찍기 좋은 것 같아요.
13: 근데 사진 좀 많이 찍으셨을까요?
11: 네, 열심히 찍어주고 있어요.
14: 김현빈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대표적으로 만든 트레이드마크 같아요. 세석장 전에 만든다고 했는데 그동안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든지 돼요. 저는 몰랐거든요. 되게 힘들었는데.

0: 올라오면서 막상 보니까는 되게 시원하고 좋네요. 감사함과 시원함이요. 우리 나라를 이끌어줬던 광부님들에 대한 감사함과 폭포를 보니까 시원함을 느껴지네요.
1: 네, 뭐 언제 한번 꼭 가서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네. 이번에 또 새로운 볼거리도 생겼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꽃밭을 둘러보고 조금 더 발걸음을 옮기면 거대한 사람의 형상을 한 조형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높이만 약 10m에 달하는 무릉정령 폭포인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조형물의 어깨를 타고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1: 네.
2: 이 정령의 모습에는요. 무릉 변류천지가 지나온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1: 어허.
2: 과거 이곳 석회석, 채석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건데요. 오랜 시간 돌을 캐던 산업 현장이 관광지로 변한 만큼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흔적까지 새로운 관광 콘텐츠에 담아낸 겁니다.
1: 네.
2: 이어서 관계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3: 예, 안녕하세요. 동해시 무릉전력과 과장 심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릉변류천지는 과거 석회석을 채굴하던 산업현장을 관광지로 재탄생시킨 공간입니다. 무릉정령폭포는 무릉변류천지만의 특색을 살리고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기존의 자연경관을 단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곳만의 특색을 담은 상징적인 시설물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릉변류천지만의 정체성 및 재생, 순환의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석회석 채굴하 노동자의 역동적인 모습을 거대한 조형물로 구현했고요. 특히 조형물의 어깨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폭포수는 자연과 생명의 순환을 상징하며 과거 산업 현장이 새로운 관광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방문객들이 특별하고 인상적인 풍경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느끼셨으면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무릉 변류천지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2: 무릉 변류천지를 걷다 보면 과거와 현재가 한 공간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을 캐던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꽃을 보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바뀌었는데요. 과거의 흔적을 지우기보다는 그 시간을 새로운 풍경 속에 하나씩 담아가고 있었습니다.
1: 네.
2: 가을이 더 깊어지기 전에 무릉 변류천지에서 보랏빛 꽃길을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이하인이었습니다.
1: 예, 뭐 가보지 않았어도 이렇게 눈앞에 정말 아주 예쁜 광경이 펼쳐지는 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강릉 소식 잘 들었고요. 이하인 아나운서였습니다.
4: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1: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전주를 비롯한 전북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김미진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법적 공방. 뭐 이미 여러 차례 저희가 다뤘을 정도로 지역의 뜨거운 현안인 걸로 아는데 당초 그 이번 주로 예정돼 있던 항소심 선고가 갑자기 연기됐다고요?
5: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바로 10월 14일로 예정됐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 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를 다음 달 18일로 미뤘습니다. 지난 8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바꿨는데요. 선고를 엿새 앞두고 35일이나 늦춘 겁니다.
1: 네.
5: 환경단체가 소를 제기한 이 재판이 중요한 것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항소했고 전북자치도도 국토부 측 보조 참관인으로 소송에 참가해서 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었는데요.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 여부와 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근데 뭐 이렇게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 연기한 것에 대해서 그 재판부가 판결을 놓고 고민이 깊어진 게 아니냐 뭐 등등의 말이 참 많더라고요. 그 왜 연기했는지 이유는 밝혀졌나요?
5: 재판부는 연기 사유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결 방향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쪽에 유리한 신원지는 단정하기 어려운데요. 이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재판부 내부 사정에 따른 일정 조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해석일 뿐입니다.
1: 네.
5: 이런 가운데 선고가 미뤄지면서 소송을 낸 환경단체와 또 새만금 구간을 찬성하는 이 양측의 장외 공방전은 더 커지는 모습인데요. 도내 시민사회 경제단체는 지난 12일 신속한 정상화를 촉구했고 환경단체는 정치적 여론몰이를 멈추라고 맞서

0: 보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지난해 그 1심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이 공항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던 건가요?
0: 네, 핵심은 조류 충돌 위험과 환경 영향을 충분히 따졌느냐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항 입지를 정하면서 이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비교하고 검토하지 않았고 위험성을 낮게 봤다고 평가했는데요. 그 조류 충돌은 철새 보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항공기 이착륙대에 새와 부딪히면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 안전과도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세계 자연유산인 서천갯벌 등 주변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성을 포함해 여러 이익을 비교하는 과정이 정당하고 또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점도 취소의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1: 네.
0: 항소심에서도 이 조류 충돌 위험과 법정 보호종 또 갯벌 생태계 보호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1: 근데 반면 뭐 전북에서는 또 공항이 없으면 새만금 개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전북도는 지금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라 이 새만금 개발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기반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택 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공항 건설이 좌절되면 글로벌 기업과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기고 또 새만금 개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것과 또 공항을 짓는 것이 양자택일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전북자치도는 사업 정상화를 바라는 서명운동에 154곳의 기업과 10만 4천여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예, 그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는 그럼 재판부 판결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0: 네, 현재 전북도와 정치권이 법원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훼손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또 군산 미군 공항과 공역이 겹친다는 점과 경제성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기본계획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도지사 기자회견 때는 전북 녹색연합 관계자들이 이 기자회견장 출입을 요구하다가 청원경찰에 막혔고 또 도청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1: 네.
0: 환경단체는 전북도와 정치권에 있던 기자회견과 이 성명이 재판부에 압박이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반면 전북도는 공항의 필요성과 이 공익적 가치를 알려왔다라고 설명합니다. 공역 문제에 대해서도 전북도는 공역 관리와 공항 운영은 별개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1: 네, 어쨌든 뭐 지역 개발과 또 항공 안전 그리고 환경 보전 문제까지 서로 다 충돌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이번 그 항소심에서 그럼 중요하게 좀 짚어봐야 할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리해 주시죠.
0: 아무래도 핵심은 전북 측이 내놓은 이 안전 대책과 또 환경 보전 방안이 1심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소할 만큼 충분한지일 텐데요. 국토부와 전북도는 조류 충돌 예방과 환경 피해 저감 대책을 보강하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환경단체는 갯벌의 생태적 특성상 사후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항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적 찬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계획이 법적 기준과 절차에 맞춰 세워졌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제성과 환경영향 같은 여러 이익을 합리적으로 따졌는지도 심사 대상일 텐데요.
1: 네.
0: 참고로 올해 3월 서울고법은 기본계획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항소심 판결 전까지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유보되면서 후속 행정 절차는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1: 그럼 마지막으로 이 법원 선고 이후 그 전북자치도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전해주시죠.
0: 네, 항소심 선고가 끝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또 대법원은 법리 판단을 다루는 법률심인데요. 결국 판결 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모두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 항공 안전과 환경 문제는 계속 관리해야 하고요.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 사업 지연에 대비하면서 새만금의 국제 접근성을 확보할 다른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건 공항의 당위성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 안정성과 환경 대책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또 어떤 판결에도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1: 예, 이건 새만금 개발 동력을 유지할지 뭐 이런 부분 빼고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계올림픽 이슈도 좀 짚어보죠. 지난해 전북이 그

0: 서울을 물리치고 한국의 후보 도시로 선정됐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서울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고요?
1: 네. 지난해 2월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전북은 유효 61표 가운데서 49표를 얻어서 서울을 제치고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됐었는데요. 전북으로서는 상징적인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후보 도시가 되는 것과 실제로 대회를 치를 준비를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이 올림픽에는 경기장은 물론 선수촌과 또 숙박시설, 교통망 같은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전북은 이런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면서 이 공동 개최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전북도는 이것이 단독 개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지라는 입장입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비용을 줄이는 쪽이 IOC가 중시하는 방향과 맞다는 건데요. 실제로 세계적인 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설 유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또 인근 도시와 광역 지자체 간의 공동 개최를 대응하는 것들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
0: 서울도 근데 이제 공동개최에 어쨌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긴 했죠. 뭐 이렇게 되면 지난해 경쟁을 벌였던 두 지역이 이제는 손을 잡게 된 셈인데, 근데 뭐 실제 협상은 또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요.
1: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북이 공동개최를 요청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 어떤 형태든 제안이든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호택 전북도지사도 이 서울시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겠다고 화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현실적인 과제도 짚었습니다. 이 서울과 전주를 두세 시간씩 오가면서 대회를 치르는 방식을 IOC가 선호하겠냐는 겁니다. 또 선수촌과 미디어촌 같은 것들을 어디에 둘지 이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전북 측에서 나와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실무 제안이 없어서 서울시가 입장을 정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0: 네.
1: 이 서울시가 지난달 말 이 국회의원실에 낸 답변에서도 이 재정 분담과 또 인력 지원 같은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이 협력 의사만으로 이 공동 개최가 확정됐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0: 근데 이제 전북 입장만 놓고 보면 이 공동 개최가 이제 꼭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의문인데, 뭐 자체 서울에 또 주도권을 뺏기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1: 네, 바로 그 부분이 앞으로 가장 민감한 협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올림픽은 경기 몇 개를 여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개폐회식을 어디에서 열지, 또 주요 종목은 어디 지역에 배치할지, 선수촌과 미디어센터는 어떻게 운영할지가 정할 게 참 많은데요. 이 서울시가 개폐회식 같은 주요 행사를 서울에서 치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서울이 주요 경기와 행사를 대부분 가져가고 이 전북은 일부 종목만 치른다면 이 전북 올림픽 유치하려던 이 목적이 사실 퇴색될 수 있거든요.
0: 네.
1: 반대로 또 전북이 주요 시설이나 경기를 고집하게 되면 이 비용을 줄이려던 공동 개최 취지가 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재정 분담도 쟁점이 될 텐데요. 전북도는 기여도와 비중에 맞춘 원칙적 분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기를 몇 개 확보하느냐뿐 아니라 어떤 경제적 효과가 돌아오고 또 어떤 시설과 유산이 남느냐일 텐데요.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건설비를 줄이더라도 이 두 지역의 대화를 나누면서 생기는 이동과 운영 비용은 또 따로 따져봐야 할 문제로 지적됩니다.
0: 네, 그렇군요. 하여간 뭐 지금 정부에서 유치 심의를 보류한 상황이라 두 지역이 합의해도 넘어야 할 행정적 절차는 좀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간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두 현안인 만큼 앞으로의 결정과 대응 과정 꼼꼼히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여러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전북도민일보 김미진 기자였습니다. 자,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또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은 앞서 대구에서 오페라 소식 전해주었었는데 김장훈의 오페라 골라봤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0: KBS 58분 날씨.
1: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늦더위가 누그러지고 낮 공기가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9.3도까지 내려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는데요. 낮에는 20도까지 올라서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전과 광주도 20도, 대구 21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8도, 광주 9도, 대구 7도 등 충청 이남 지역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겠고요.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서 서울 21도, 대구 23도 등 평년과 비슷해지겠는데요. 하지만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다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전남 해안엔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공천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사 지연에 대한 국군의 책임 등을 묻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검찰 시적 행적을, 야당은 여권 내 이견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제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으로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9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주에서 진행한 중간선거 지원 유세 연설에서 한국이 알래스카에 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정보일주 2부 시작합니다. 앞서 제가 1부에서 단순한 걸음수보다 걷는 오늘 정답인 이것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근데 갑자기 빠른 이것으로 걷기 시작하면 무릎과 발목에 부담이 또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걷기 전에 3분 정도는 가볍게 좀 몸을 풀어주시고요. 걷는 이것은 약간 숨이 차고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이것이 적당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흔들면 상체 근육까지 함께 사용하게 돼서 운동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해요. 또 약간 넓게 걷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왜 걸으면서 스마트폰 보는 분들 간혹 있으시잖아요. 아, 이게 또 목과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고개를 들고 앞을 봐야 자세도 자연스럽게 바로 잡힌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이 걷기라고 하는 게 가장 쉬운 운동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자세와 습관에 따라서 운동 효과는 물론이고 또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이것만큼 또 바른 자세도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정답인 이것만큼 무조건 빨리가 아니라 약간 자세도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정답과 함께 보내주신 문자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오늘 수요일에 함께하는 전국 인터뷰 시간에서는요, 충남 홍성 원도심에 청년 창업거리를 만든 청년마을 집단지성의 김만희 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 좀 보죠. 끝번호 5478님. 저는 부산 친수공원 바로 앞에 살아요. 자랑하시는 거죠. 상업 북항이를 매일 보면서 즐겁게 걷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북항이 보러 가시다가 또 허탕치고 오는 분들도 계신데 부럽네요. 그냥 걸어서 가시는 거잖아요. 8127님. 여기는 전주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동네 길이 최고인 것 같아요. 요즘 은행나무가 어우러진 한옥마을 길을 걸으면 너무 예쁘고 좋거든요 하셨어요. 아, 그 모습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렇죠. 동네 길이 최고입니다. 언제든 나가서 걸을 수 있는 길. 8962번 쓰시는 분은 저녁 먹고 호수공원 산책 꾸준히 하니까 소화도 잘 되고 운동도 되네요. 무엇보다 아무 생각 없이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예전에 보면 그 철학자들도 괜히 그냥 걷는 거잖아요. 산책하면서 머리를 비우고.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4269번님은 회덕향교 가는 길에 코스모스랑 국화랑 텃밭에 크게 자란 토란이 파란 하늘과 어우러져 그림 같습니다. 지금 향교 옆 텃밭에서 엄마들과 고구마 캐고 있어요 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제가 지금 전국일주 3년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회덕향교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대전에 있네요. 어쨌든 새로운 명소, 또 멋진 길을 소개해 주시고 오늘 또 처음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기념으로 샌드위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3401님. 저는 빠르게 걷기 하다가 요즘엔 높지 않은 산에 오르며 체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장에 적당한 부하가 걸릴 정도로 걷는 게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살짝 힘들고 대화 정도 가능한 속 이거 예 오늘 정답인 이거 굉장히 좋다고 했습니다. 2090님은 저는 회사에서 점심 먹고 지하 3층에서 10층까지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아 이거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정말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냥 가볍게 또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계단을 오르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좋은 운동 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계속해서 또 이어가 보죠. 시선 뉴스 심재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아, 어제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 8명이 흉기에 찔린 아찔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범인이 과거에 그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정도 받았고 또 범행 일주일 전에는 경찰 조사까지 받은 걸로 드러났다면서요.
2: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9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20대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이 사건 조사를 위해서 프로파일러가 투입됐는데요. 그런데 이 범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범인은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습니다. 특히 범행 일주일 전에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은 범인의 전과와 전자발찌 착용 사실까지 확인했지만 구속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흉기만 압수했습니다.
1: 네.
2: 네, 심지어 범행 당일에도 보호관찰관과 면담했지만 이 만남이 끝난 지 불과 70분 만에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자발찌만으로는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고 보호관찰관의 인력 부족으로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모방범죄 예방과 할로윈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특별안전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순찰과 검문, 온라인 범죄 예고의 감시를 강화하고 고위험 관계성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연말까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좀 있을 텐데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정부가 그 중앙행정기관을 추가로 세종에 이전해서 행정수도 완성 이제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 특히 지금 금융위원회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금 금융권에도 파장이 번지고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으로 추가 이전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중앙행정기관 신청사는 2031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세종으로 이전하는데요. 여기 소속 공무원 400여 명이 이동하면서 금융회사와의 업무 협의나 인허가 과정에서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 네.
2: 네, 금융위 이전을 계기로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기관 직원들의 반발과 인력 이탈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관별 이전 시기가 달라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행정 비효율이 이어질 수 있고 신청사 건립비만 3조 원이 넘는 데다 임시청사 운영과 직원 이주 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군 장병들의 자살 사망이 또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가운데 군의 자살 사망률이 국방부가 설정한 관리 목표치를 웃돈 데 이어서 지금은 그 예방 정책 성과를 평가할 지표조차 마련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죠.
2: 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은 모두 5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이 예방 가능했던 것으로 분류한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 비중도 73.8%에 달했습니다. 국방부가 설정한 자살 사망률 관리 목표치에 2년 연속 웃돌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살 예방 기본 계획에서 10만 명당 자살자 수 성과 지표로 관리했는데요. 2021년에는 목표치 8.6명보다 많은 14.1명, 2022년도에도 목표치 9.6명보다 많은 12.4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 중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자살 예방 기본 계획에는 이 성과 지표조차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1: 네.
2: 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28년부터 시행할 차기 계획

측에서 이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상담 인력도 정원에 못 미쳤는데요. 올해 7월 기준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은 정원보다 38명 부족한 것으로

0: 집중된 외국인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초광역 5대 관광권 육성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5대 관광권 입국객 500만 명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대상은 김해와 대구, 청주, 양양, 무안공항권 5곳으로 내년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4,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예산은 지방공항과 항만을 통한 입국 지원, 교통, 숙박, 결제 편의 개선,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육성 등에 쓰일 예정인데요.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언어와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다국어 통번역 등 실증 사업에 국비 30억 원을 투입하고 규제 특례 적용도 검토합니다.
1: 네.
0: 정부는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을 반도체와 함께 경제 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의 연내 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시선 뉴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한 지역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2: 전국의 생생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전합니다. KBS 라디오 전국 1주 이규봉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네, 요즘 뭐 특히 창업하기 참 힘들다고들 하죠. 그래도 뭐 최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청년들 또 계속해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자본이 모이는 도시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충남 홍성, 그것도 사람들이 떠나고 빈 가게만 즐비했던 원도심에 서울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자리를 잡았고요. 청년 창업가들을 도와 한 곳 두 곳 사업장을 늘려서 지금은 아예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처럼 실제 경험을 통해 농촌이야말로 창업하기 좋은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충남 홍성의 청년마을 집단지성의 김만희 대표입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에서 저희 청년들과 함께 창업가 마을 집단지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김만희라고 합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계신 곳이 충남 홍성 어딘가요?
3: 네, 저희가 활동하는 곳은 홍성 원도심의 홍고통이라는 골목인데요.
1: 네.
3: 홍성 고등학교로 통하는 골목이라는 뜻인데 과거 홍성에서 사실 가장 번화했던 거리입니다.
1: 네.
3: 네, 10여 년 전에 고등학교랑 터미널이 떠나면서 이 원도심이 유유화됐고 한때 공실률이 40%까지 올라가면서 약간 우범화까지 염려되었던 지역이에요. 네, 지금은 저희 청년들과 그리고 홍성군이 힘을 합쳐서 청년이 약간 도시가 아닌 로컬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업과 마을 집단지성, 로컬 스타트업 빌리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 네.
3: 네, 최근에는 너무 감사하게 주변에서 많이 찾아주셔서 조금씩 북적이고 있는 골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와, 이 충남 홍성의 홍고통이라는 작은 마을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니 참 놀라운데요. 근데 네. 이제 앞서 잠깐 제가 소개는 해드렸지만 서울 토박이시라면서요.
3: 네, 맞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태원에서 태어난
1: 네.
3: 그리고 30년간 살아온 사람인데 저는 사실 농업 경제학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국책 연구기관에서 이 농업 농촌을 연구하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1: 그러셨군요.
3: 근데 일을 할수록 사실 제가 농촌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 현장에 대한 갈망이나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1: 네.
3: 결국에 현장을 좀 향해야겠다 생각해서 사표를 이제 냈고 현장에 밀접한 컨설팅 회사에서 4년간 근무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다가 충남 청양에서 좀 큰 경험을 했는데요.
1: 네.
3: 그때 제가 원도심 활성화를 담당하는 PM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사실 모두가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제가 정말 지역 청년들이랑 같이 진심을 다해 노력해서 했더니 모두 이제 풀어갈 수가 있었고 그게 큰 성과가 났었습니다.
1: 네.
3: 그때 저는 약간 아 지역도 정말 노력하면 되는구나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었고 아 나도 한번 내 꿈을 또 오픈해서 펼쳐봐야겠다라는 창업의 꿈을 그때 처음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1: 네.
3: 네 그리고 나서 좀 철학 있는 분들이랑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저희 충남 홍성이 전국에서 유일한 유기농업 특구이기도 하고 이 공동체가 기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이곳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연고는 없었지만

0: 2020년에 홍성에 내려와서 창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니 그러면 네. 처음부터 직접 농사를 짓기보다는 농업과 연계한 창업을 할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0: 맞습니다. 직접 농사 짓기보다는 저희 농창업, 농업을 연계한 창업을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사실 우선 농사부터 알아야겠다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에는 석 달 정도 직접 농가를 찾아가서 새벽에서 점심까지는 농사를 돕고 오후에는 창업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느낀 게 제가 책으로 봤던 농촌과 실제 농촌은 정말 많이 다르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이 어렵고 힘든지를 그때 조금 더 제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고 간 게 사실 아이템이 못난이 농산물을 인근 대도시 상권이랑 연계하는 B2B 유통 사업이었는데
1: 네.
0: 이게 농부님들이 사실 듣고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좋은데 농촌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라고 하셔서 그때 많이 반성하게 됐고
1: 네.
0: 이후에 좀 농가랑 지속 가능하게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면서 유기농 간편식 밀키트 사업 그리고 진짜 하고 싶었던 먹거리 새벽 배송 사업도 도전하게 됐습니다.
1: 네.
0: 제가 생각했던 진짜 문제의식은 우리 농산물의 낮은 부가가치 그리고 유통구조 문제를 스타트업 방식으로 좀 풀어가 보고 싶었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2년 정도 안에 이제 월 매출 4천까지 성장하게 됐고 그때 이제 로컬에서 청년들도 충분히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러셨군요. 하여간 이 밀키트에다 새벽 배송까지 이 복잡한 네. 유통망 때문에 사실 뭔지 산지와 소비자가에 또 격차가 생기잖아요. 또 그만큼
0: 네, 맞습니다.
1: 농부들이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구조가 정착이 돼 있었는데 여기 이제 도전한 셈이네요.
0: 그럼 네네.
1: 이렇게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이 청년마을 집단 지성은 또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그 과정도 좀 들려주시죠.
0: 네, 직접 사업을 농촌에서 해보니까 진짜 이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서 할 일이 많았습니다.
1: 네.
0: 근데 이게 사업을 더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농촌에 사람도 부족하고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고 또 고민을 혼자 고독하게 결정하고 이렇게 버티면서 해야 되기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로컬은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 거리에 멀고 정보가 끊겨져 있다 보니까 좀 응집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로컬 이제 매출상으로는 2억에서 3억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저와 같이 창업해서 도시에 있는 창업가 친구들을 보니까 서로 연대하고 협업하고 경쟁하면서 이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게 된 것 같고
1: 네.
0: 근데 제 결론은 이렇게 떠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때부터 주변에 로컬에서 창업가 친구들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돈이 되거나 재밌거나 하고 싶었던 일들을 그 로컬 창업가 친구들이랑 21년부터 같이 하게 되었고
1: 네.
0: 하고 나니까 정말 다들 성과가 굉장히 잘 났습니다. 그래서 모두 매출 한계선도 넘고 나라에서 주시는 큰 상도 받게 되었고요. 뭐 예를 들어 저희는 유기농 산물을 간편식과 새벽 배송 유통 사업으로 같이 풀어나가고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 유통 사업만 하고 싶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역 셰프팀이랑 결합을 해서 그 셰프팀이 가공을 저희 것까지 다 해주고 그 셰프팀 거 샐러드까지 저희가 다 배송해주는 이런 협업도 가능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때 딱 생각이 든 게 지금은 우리 다섯 팀이서 하고 있지만 이걸 더 확장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정말 진하게 들었고 그때 딱 이제 23년도에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딱 발견하게 됐어요.
1: 예.
0: 네, 그래서 그걸 열심히 또 준비해서 지원하게 됐고 전국 최고의 로컬 스타트업 빌리지 집단지성을 저희 홍고통 골목에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성공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골목으로 꽉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거 뭐 얘기 들을 게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할 때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홍고통에 자리 잡은 청년 창업가들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0: 사실 먹거리부터 예술, 문화, 디자인 영역까지 정말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1: 네.
0: 저희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정착하고 창업한 팀이 한 26팀 정도 되는데 뭐 그중에서 산노을이라는 팀은 지역의 농가, 유기농가와 함께 이 푸드 디자인 워크숍 등을 운영하면서 서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케이터링 회사로도 성장하고 있고 4대3 16대구라는 영화감독이 운영하는 독립서점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유기 반려견을 위한 금속 공방도 있는데 굉장히 공간은 3평, 4평밖에 안 되는데 매출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1: 어허.
0: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온포인트릿이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홍고통에는 굉장히 좀 다양한 업종이 있고 저희가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농촌이 과거서부터 사실 F&B, 식품 가공에 특정해서 산업이 성장해온 게 사실 다른 분야로 확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도 농가뿐만이 아니라 요리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까지 자기 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1: 네. 네. 그럼 지금 그 청년 창업가들은 뭐 어느 정도나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이제 솔직히 궁금한 건 과연 농촌에서 창업하면 먹고 살 만한가 하는 부분이긴 해요.
0: 네. 사실 오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 묻는 것도 그것입니다.
1: 그렇죠. 네.
0: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건 우선 저의 사례부터 먼저 말씀드리는데
1: 네.
0: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먹거리 사업을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창업 2년 차에 매출 2억 정도를 찍고 손익분기점을 넘었고요.
1: 네.
0: 이후부터 매년 1.5배씩 매출도 성장해서 지금은 10억이 조금 넘는
1: 와.
0: 매출 규모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1: 그래요.
0: 네, 그리고 크리들의 경우에도 사실 2년 이내에 저희가 BEP라는 손익분기점을 향해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저희의 손익분기점은 좀 재미있게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크루의 동나이의 친구가 중견기업 다니는 회사 연봉을 2년 안 돼 찍는다라는 게 저희 목표이고 현재는
1: 네.
0: 한 70% 정도 달성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괜찮네요. 예.
0: 네. 하지만 좀 유의할 점은 이렇다고 해서 농촌에 오면 모두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사실이 아니고요. 이런 로망도 사실 많기는 한데 농촌에서 사는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이들처럼 도시에서만큼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소득 수준, 훨씬 더 여유로운 주거, 이런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렇군요. 근데 창업할 때까지는 어쨌든 또 자본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넘어야 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맞습니다. 창업에서 자본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제 모두의 창업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까지도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창업 패키지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1: 네.
0: 하지만 실제로 창업을 좀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거는 마을 주민분들이셨는데요. 이제 처음에 제가 밀키트 사업을 준비할 때 제조실이랑 저온 창고가 필요했는데 이거를 마련하는 비용이 너무 커서 사실 시작을 못할 뻔했습니다. 이제 그때 장곡면에 대연마을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 정상진 이장님이 계신데
1: 네.
0: 이제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마을에 빈 창고랑 공간이 있는데 한번 써보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로컬에서는 약간 비어있는 유휴 공간을 창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고 전국에 이런 공간이 정말 많으니까 누군가 저처럼 도전해서 이렇게 활용해 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느낀 점이 많아요. 지역에서도 충분히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그 이면에 네. 또 지역 주민들의 도움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0: 하여간 네, 맞습니다.
1: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가시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충남 홍성의 청년마을 집단지성 김만희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야기 나눠서 보니까 오늘도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정답은 속도였습니다. 네, 정답과 관련해서 또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선물 받으실 분들은 따로 또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파울루 프레이리의 페다고지입니다. 페다고지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0: 이게 아닌 모두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배우는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누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그리고 우리 사이에 놓인 세계를 통해 함께 배웁니다. 프레이리는 이것을 더 과감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고정된 구분을 해체하고 학생인 교사와 교사인 학생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듭니다. 교사는 가르치면서 배우고 학생은 배우면서 가르칩니다. 세네카의 문장 사람은 가르치는 동안 비로소 배운다가 2000년을 건너 브라질의 교실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셈입니다. 줄탁동시라는 말도 있지요.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쪼고 어미 닭이 밖에서 같은 순간에 쪼아줄 때 생명이 태어납니다. 프레이리의 교실에서 그 알껍데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침묵의 문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년 동안 말할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두르고 있던 두꺼운 침묵의 껍질. 농부들은 안에서, 교사는 밖에서 그 껍질을 함께 쪼았습니다. 그리고 벽돌이라는 단어가 태어났을 때 그것은 단어의 탄생이 아니라 목소리의 탄생이었습니다. 프레이리의 교육에는 생성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 전에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 가장 절실한 말, 삶의 무게가 실린 말을 찾아냅니다. 벽돌, 우물, 괭이, 임금, 빈민가, 비. 이 단어들은 사람들의 땀과 한숨에서 길어올린 단어입니다. 벽돌은 집에 대한 대화를, 집은 주거에 대한 대화를, 주거는 정의에 대한 대화를 낳습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가장 그럴듯한 문장, 가장 많은 사람이 쓸 법한 평균의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조금씩 맞는 단어이지만 동시에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언어입니다. 인공지능은 평균으로 수렴하는 지식을 추구하고 진정한 스승은 그 평균화에 저항하는 개성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프레이리의 교육은 바로 그 저항의 방법입니다. 세계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선 자리에서 내 몸이 겪는 일에서 내 이웃의 얼굴에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아도 갓 구운 빵 냄새를 맡으면 빵이 먹고 싶어집니다. 좋은 향이 나는 사람을 만나면 왠지 호감이 가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에는 향기가 큰 역할을 합니다. 후각은 인간의 오감 가운데 기억과 감정에 가장 깊이 연결된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책과 그림, 사진, 음악, 조각 등 예술작품에 향기를 입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내 1호 향기 작가 한서영 씨인데요. 향기를 통해서 예술을 더 깊이 기억하게 만드는 향기 작가 한서영 씨 지금 만나봅니다. 한서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국내 1호 향기 작가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향기 작가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1: 저는 이제 향기 작가라는 말은 사실 제가 만든 말이어가지고
0: 네.
1: 이제 그전에는 없었던 말이라서 아마 더 생소하실 텐데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단순히 향기를 만드는 일뿐만이 아니라 향기를 하나의 어떤 이제 보여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오브제

0: 입혀서 전시를 한다거나 책의 향을 입혀서 이제 책의 형태로 본다거나
1: 네.
0: 그리고 뭐 어떤 작품과 함께 그 공간을 채워서 전시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조향사라는 말이
1: 네.
0: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아, 만들게 된 말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네.
1: 근데 아마 방송 듣는 분들은 책에 향기를 입혀? 전시에 공간에 향기를 네. 입혀? 어떻게 입힌다는 거지? 하고 잘 상상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일단 지난 봄에 박노수 미술관에서
0: 네.
1: 그 박노수 화백 작품 맞아요, 전시회를 맞아요. 할 때 거기에도 향기를 입히셨다는데 어떻게 작업을 하신 건지요?
0: 지금 이제 박노수 미술관 특별전을 산수경물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
1: 네.
0: 거기에 이제 협업 작가로 선정이 돼가지고 제가 박노수 화백님의 이제 작품들도 좀 보고 그다음에 그 공간에 머물면서 이제 공간에 어울리는 향을 만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박노수 미술관 이제 시그니처 향 일종의 그런 향을 두 가지를 만들어서 1층과 2층에 이제 별도로 전시를 하는데
1: 네.
0: 단순히 향만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 저의 작품도 만든 거예요. 향물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예를 들면 1층에는 이제 족자를 제가 배첩을 배워가지고
1: 네.
0: 만들어서 이제 찬물하고 쪽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1: 아.
0: 거기에서 향이 나게 한다던가.
1: 예, 거기는 어떤 향이 날까요?
0: 거기는 이제 1층은 그 박노수 화백님이 주로 손님을 맞이한다거나
1: 네.
0: 이제 여가를 보내던 다천속이라는 이름의 거실이 있어요.
1: 예.
0: 그 거실이 이렇게 정원을 바라보기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즈넉한 이렇게 되게 오래된 나무 창틀이 너무 예쁜데 거기서 바라보면서 차를 한 잔 했을 때 났던 향. 그래서 이제 아, 차향, 다향이라고.
1: 그러니까 이게 거실, 박노수 화백의 거실을 네. 재현해 놨는데 거기에 그때 박노수 화백이 같이 지인들하고 마셨을
0: 네, 네.
1: 차의 향기까지
0: 맞아요.
1: 같이 느끼면서 맞아요. 전시를 보는 거네요.
0: 네, 네. 그때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느꼈을까? 단순히 향이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일까? 그런 기억이 떠오르게 하는 향을 저는 많이 상상하거든요.
1: 네. 네. 그럼 2층에는 또 다른 향이.
0: 네, 네. 이제 2층에는 이제 박노수 화백님이 주로 산수, 동양화를 그리셨기 때문에 먹을 많이 쓰셨대요.
1: 네.
0: 그래서 저도 이제 작품을 볼 때 이제 먹 그림들이 많은데 그런 먹의 느낌을 좀 내고 싶어가지고 묵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먹을 원래 소나무를 태워서 재로 만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소나무랑 나무찐의 향 이런 향들로 약간 먹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붓에서 먹이 떨어져서 화선지에 이렇게 퍼질 때 어떤 향이 날까?
1: 네.
0: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 공간에 계속 먹향이 채워질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걸 상상했던 것 같아요.
1: 다향과 묵향인데 거기에
0: 네.
1: 그 향기 작가님의 상상력이 추가된
0: 아, 그쵸, 그쵸.
1: 그런 향이네요.
0: 네. 그러니까 단순히 예. 뭐 사람들이 그 향을 맡을 때 아 이건 무슨 차향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차 자리를 떠올리게 한다거나
1: 네.
0: 누군가 좋은 사람하고 차를 마실 때 내가 이런 기분이었어 라는 그런 감정을 떠올렸으면 좋겠는 그런
1: 네.
0: 것들을 이제 향에 담고 있죠.
1: 전시가 진짜 궁금해져요.
0: 예. 꼭 한번 가보세요.
1: 책에도 향을 넣는다고 했는데 지금 네. 사실 작가님이 오시면서 이 스튜디오 안에
0: 아~
1: 향이 정말 좋습니다. 보니까 이제 아, 나태주 시인의
0: 네.
1: 시집을 같이 작업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0: 네네네.
1: 꽤 여러 권 하신 걸로 아는데 나태주 시인의 시도 있고 뭐 행복, 이거 제목이 행복인데 행복향은
0: 네.
1: 또 어떤 향인가?
0: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6월에 출간한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나태주의 행복인데요.
0: 아, 그러네요. 행복 너의 웃는 얼굴이라는 이제 전체 시집 제목은 그렇고
1: 네.
0: 이제 시인님이랑 향기 시집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2022년부터인데
1: 네.
0: 처음에 이제 향기 시집을 만들고 나서 시인님께서 이 작업이 좀 마음에 드셨는지 향기 시집이라는 장르를 하나 향기 작가가 하면 좋겠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처음 두 권을 낸 후에 마음 향기 시집 시리즈 해가지고 네 권을 더 계약을 해주신 거였어요.
1: 지금 보니까 행복 향은 약간 제 느낌에 좀 상큼했어요.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사랑. 나태 주시인의 네. 향기 시집의 사랑은
0: 꽃향기죠.
1: 그러네. 네. 플로럴. 네. 꽃향기 느낌이 나고요. 네. 또 이 소망은
0: 뭘까요?
1: 무슨 향일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0: 달콤하지 않나요?
1: 맞아요. 이게 제 어휘력이 좀 한계가 있는데
0: 소망은 어떤 향일까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1: 네.
0: 저는 소망이 마음속에 심는 씨앗 같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씨앗에서 나는 향이에요.
1: 아 그렇군요. 이 향이 이 씨앗 향이었군요.
0: 네네네. 여기에 이제 들어간 씨앗류가 예. 약간 이제 쓴 향보단 달콤한 씨앗류의 향을 좀 넣었고
1: 예.
0: 그래서 굉장히 귀한 이제 캐로시드라는 향인데 이게 이제
1: 캐로시드는 당근이에요?
0: 네네네. 근데 산당근 네. 우리가 먹는 당근하고 좀 다른
1: 네. 좀 야생 당근인가요?
0: 네네네. 예. 그런 류고 이제 추출할 때 추출법에 따라서도 또 가격대가 다른데 CO2 추출법이라고 굉장히 그 맑은 향 그대로를 추출하는 추출법으로 한 예. 향을 이제 넣었죠.
1: 아니 기술적인 게 좀 궁금해져요.
0: 네.
1: 이 향을 어떻게 입혔을까요? 이 책에다가?
0: 이제 종이랑 잉크에 향을 입히는 방법이 있고요.
1: 네.
0: 이제 그때그때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책의 향을 입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경의 향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네. 우리 그림 그릴 때 도화지가 깨끗해야
0: 맞아요,
1: 되는
0: 맞아요.
1: 것처럼.
0: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친환경 종이에 콩기름 잉크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은 표시가 다 돼 있고 맨 뒤.
1: 네. 그러네요. 수잉 그게 이제
0: 네.
1: 콩으로
0: 네네네.
1: 했다는 거죠.
0: 네.
1: 이게 제작비 올라가겠는데요?
0: 맞아요. 그래서 예. 제작비가 상당히 높아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첫 번째 향기 시집은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었거든요.
1: 예.
0: 이제 거기서도 제작비나 이제 공정이 까다로우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직접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1: 그래서 차리신 거군요.
0: 네. 제대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1: 예.
0: 향도 충분히 넣고 싶고 그다음에 이런 친환경 프로세스를 하고 싶은데 그걸 요구를 다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남편이 직접 해보자. 그래서
1: 네.
0: 사실 책값이 약간 비쌀 수도 있는데 저희가 수익을 줄이고 최대한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 정도니까
1: 예.
0: 일반 시집에 비해서는 높지만 이제 향도 넣고 이런 프로세스를 따졌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거기는 해가지고.
1: 그러니까 향기와 함께 읽은 시는 사실 머릿속에 오래 남을 것 같고
0: 그쵸, 그쵸.
1: 이게 선물로서도 조금
0: 맞아요.
1: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0: 맞아요.
1: 생각이 들어요.
0: 선물로 좋아하세요.
1: 예. 그 잠시향이라는 거는 이제 최근에 아마 나태주 시인하고 작업을 하셨나요?
0: 두 번째 향기
1: 두 번째.
0: 2023년에 나왔는데
1: 네.
0: 스테디셀러예요. 계속해서
1: 예.
0: 지금도 팔리고 있고.
1: 잠시라는 거는 뭔가요? 잠시 잠깐의 잠시인가요?
0: 잠과 시와 향.
1: 잠시 향이군요.
0: 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읽는 시와 향 이런
1: 예.
0: 뜻이에요.
1: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0: 시인님 아이디어예요. 시인님이 어느 날
1: 예.
0: 전화가 와가지고 독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시거든요. 시인님은
1: 네.
0: 뭐 북토크라든가 강연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근데 시인님 제가 잠을 못 자요. 근데 잠을 못 잘 때 시인님 시를 읽으면은 그래도 조금 위안이 돼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1: 네.
0: 근데 그 연령층이 예전에는 5, 60대 여성분이 많았는데 점점점 젊어지더니 요즘은 20대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시인님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혹시 잠에 도움이 되는 향도 있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아, 네, 그럼요. 원래 이 아로마 테라피가 이제 진정이라든가 숙면을 위해서 많이 하니까.
1: 아, 약간 라벤더 향이 느껴지는데요?
0: 라벤더도 들어가 예. 있고 레몬도 들어가 있고 베티베르라는 또 향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 향들을 담은 책이고 이제 시인님의 시 중에서 잠자기 전에 읽으면 좋은 시랑 제가 시인님의 뭐 유튜브 강연이라든가 쓰신 글들을 읽고 잠언 형태로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이제 따옴표 있는 파란 초록색 글씨가 네. 시인님의 잠언이에요.
1: 와,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잠언과 시 향의 의미도 같이 중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1: 참 제가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방송을 하는 거는 드문 일인데.
0: 네. 근데 좀 편안하신가요?
1: 예, 아주 오늘 기분이 아주 뭐랄까요? 좀 편안하고 예. 이 윤동주 시집도 네, 향기 시집으로 맞아요. 내셨네요.
0: 맞아요. 윤동주 문학관하고 아. 함께 기획해서 출간한 시집이에요.
1: 이건 약간 세월의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0: 이제 윤동주 시인을 딱 떠올렸을 때 저는. 네. 별빛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목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표지에 윤동주 시인의 사진 뒤로 유향나무를 합성한 아, 거예요.
1: 이게 원래 사진에는 이 아, 나무가 뒤에 없는
0: 없어요.
1: 거잖아요.
0: 네, 네, 네. 네. 그래서 유향나무고 그다음에 이 시집 안에는 유향과 모략,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 탄생 기념으로 선물했던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를 여기에 담았어요.
1: 유향 냄새였군요.
0: 네, 네. 약간 후추 냄새 같기도 하고
1: 약간 그 세례 때
0: 맞아요.
1: 그 느꼈던
0: 예,
1: 그 냄새랑 좀 닮아있네요. 네, 네. 지금 다시 맡아보니까.
0: 네, 모략도 들어가 있고
1: 네.
0: 그다음에 표지에 보시면은 테두리가 황금이죠.
1: 아, 그렇군요. 네,
0: 그런 의미를 좀 담았어요. 예.
1: 뜻을 알고 또 보고 네. 향을 맡으니까 기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아, 근데 이거 약간 걱정이 되는 게 향이 날아갈 텐데
0: 그렇죠.
1: 포장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0: 맞아요.
1: 들고
0: 그래서 기본적으로 랩핑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책이 다행히 이렇게 보시면은 덮여져 있잖아요. 늘
1: 네.
0: 그러다 보니까 확 날아가지는 않아서 저희가 2022년에 출간한 그런 책들도 지금도 은은하게 향이 아주 은은하게 나요. 근데
1: 예. 그래도 무한정은 아니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향을 따로 판매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고민을 했을 때 시인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향이 날아가야 향이지 사라져야 향이지.
1: 그러네.
0: 그걸 자꾸 네. 붙들려고 하지 마라. 붙들려고 하려면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뭐 인공적인 네. 거. 근데 그런 날아가는 것조차 즐길 수 있는 것이 또 시인의 마음이고 시를 읽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받아들이니까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1: 우리가 책의 용도 중에 이렇게 네. 머리맡에 가끔 낮잠 잘 때 책 베고 자는 것도 있는데 너무 베개로
0: 그쵸.
1: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은은하게 향이 올라오니까.
0: 그래서 이제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이 좀 예. 많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 지금 사실 향기 작가는 제가 만든 거예요 하셨잖아요.
0: 네.
1: 어떻게 향기 작가가 되셨어요?
0: 이제 이 얘기는 조금 네. 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끊어주세요. 제가 원래는 이제 IT 기획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었어요.
1: IT 네. 전혀 상반되는 느낌입니다.
0: 네.
1: 예.
0: 네. 16년 반 정도. 그래서 PC 통신 시절부터
1: 네.
0: 이제 포털 이런 이제 그래서 유수의 그런 이제 기업들을 다니면서 기획자로 일을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성공하고 싶고 뭔가 승진이
1: 예.
0: 목표고 이런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팀장으로 스카웃이 됐는데 어떤 회사에 이제 열정이 많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좀 덕이 부족한 리더였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무조건 돌격 앞으로.
0: 네. 네. 욕심도 많고 뭔가 해내고 싶고 그래야만 하는 회사였어서 거의 밤을 안 샌 적이 없는 그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직원들도 저희 팀원들도 저처럼 일하기를 원하니까 당연히 트러블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많이 다치는 일들이 생겼는데 그때 제가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는데
1: 네.
0: 정말 우연히 긍정심리학 수업을 듣게 되면서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인생에서 바라보는 지점이나 태도들도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취미도 없고 좋아하는 것들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가 향도 이제 그때는 그 중에 하나였고
1: 네.
0: 이제 긍정심리학도 계속 공부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가평에 집을 짓게 된 거예요.
1: 예, 아우 정말

0: 저푸른 주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행복한 신혼을 맞아요, 시작하셨네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가평에 집을 짓게 된 것은 사실 이제 저희가 서울과 가평 둘 다를 유지할 만한 자금은 없어서 일단 이사를 가보자. 근데 이사를 가려니까 회사를 그만둬야 됐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러면 내가 뭘 할까? 근데 강의는 긍정심리학 강의는 하고 있었는데 드문드문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한 향기로 네. 이제 방향제를 만드는 일을 하려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향기를 이제 사업의 하나의 품목으로 생각했죠.
0: 아 네. 그렇군요. 네네. 아로마로 내가 사업을 해보겠다.
1: 네네네.
0: 예.
1: 네. 그러다가 제가 오른팔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겪게 된 거예요.
0: 사실 저 정도면 꽤
1: 네. 3도
0: 중한 화상. 화상이었을 네, 맞아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1: 네. 근데 다행히 네. 이식 수술은 하지 않았고.
0: 아. 네. 3도 화상을 입으셨어요.
1: 네네. 얼마나 부분 3도 전체적으로는 심재성 2도. 그래서 아. 굉장히 심한 화상이었고
0: 네.
1: 이렇게 장애 진단도 받았었어요. 근데 예. 6년 정도 재활을 하니까 움직이더라고요.
0: 아, 화상을 젊은 나이에 입고
1: 네.
0: 되게 그 충격이나 화상 치료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1: 맞아요.
0: 힘드셨을 맞아요. 것 같은데.
1: 어마어마하게 아프죠. 저는 또 몰핀 부작용 때문에 진통제를 못 맞아가지고
0: 예.
1: 그냥 생으로 참아야 돼서 이게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몸에는 화상이.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새벽이 되면은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병원에서 새벽이 되면 엄청난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야 내가 쉽게 죽지? 이 생각이 막 떠올랐어요.
0: 그 정도까지 힘든 네. 상황이 있으셨네요.
1: 네.
0: 예.
1: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매일매일 그냥 바라보고 아, 서영아 네가 힘들구나. 이거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제 날짜를 셌어요. 그런 극심한 우울감이 14일이 넘어가면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된대요.
0: 네,
1: 제가
0: 네.
1: 그렇게 배웠거든요.
0: 예.
1: 그래서 날짜를 샌데 딱 열흘 정도 되는 날 그날도 똑같이 또 막 어떻게 해야 죽지? 어떻게 잘 죽지? 막 이 생각을 제가 저도 모르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우울한 사람한테 네가 좀 마음을 다 잡아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그게 그냥 막 떠오르는 생각인데. 근데 그날은 너무 신기하게 사실 늘 향기가 그 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배경처럼 몰랐다가 그날은 향기가 저를 안아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서 아 문득 향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무 강하게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렇게
0: 네.
1: 향을 맡으면 향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아 이 향을 하나의 존재로 내가 여기면은 나는 평생 외롭지 않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0: 네.
1: 향기를 단순히 내가 만드는 제품의 어떤 하나의 원료로 바라보던 게 소중한 존재가 된 거죠.
0: 이제 주제를 내가 향기로 네. 삼아야겠다.
1: 네. 그리고 이 향기를 네. 내가 너무 귀하니까 향기한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고 뭔가 좋은 걸 해주고 싶고
0: 네.
1: 그래서 작가의 길을 이제 걷게 된 거예요.
0: 첫 번째 활동한 작품이 혹시 어떤 거였나요?
1: 다랑아리를 이제
0: 지금까지도 우리 한서영 작가의 시그니처
1: 네. 네, 네,
0: 작품이
1: 네.
0: 된 거죠?
1: 나무 다랑아리.
0: 나무 다랑아리.
1: 네, 네.
0: 예.
1: 그거를 이제 상표랑 이제 디자인 특허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0: 그건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남편을 기다리면서 이제 네. 전시를 혼자 보게 됐는데 우연히 본 전시가 백자대호전이었어요.
0: 네.
1: 백자대호가 이제 별칭으로 다랑아리였고 그때도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사람들이 지금처럼 많이 쓸 때는 아니었고 2015년이니까.
0: 네.
1: 근데 이 다랑아리랑 저만 그 공간에 있는데 다랑아리에서 향이 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0: 원래 항아리에서 향이 안 나죠.
1: 안 나죠.
0: 예.
1: 안 나죠. 그래서 저 다랑아리에 향을 입혀보고 싶다. 그렇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막 고안하다가 도자기로도 해보고 하다가 나무를 깎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0: 네.
1: 장인분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제가 직접 깎을 순 없으니까 디자인은 해놓고 디자인 특허는 출원을 했고 그래서 장인분을 찾아서 다랑아리를 깎았는데 그걸 보고 또 어떤 분께서 너무 작품이 좋다 해주셔가지고 집처럼이라는 이제 전시 단체전이었는데 네. 거기서 처음 선을 보이게 됐죠.
2: 그동안에 향기 작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활동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그래도 아무래도 뭐 국보 중에 국보라고 불리우는 네. 백제 금동대학로 향을 만든 일일 것 같아요.
2: 아
1: 네, 국립부여박물관 혹시 아세요?
2: 네네. 네, 네.
1: 작년 12월에 2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백제 대향로관이 새롭게 생겼거든요.
2: 네.
1: 네. 전 세계적으로 국보 한 점을 위한 전시는 처음이래요.
2: 그렇군요.
1: 네. 그 아예 네. 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관을 위한 향을 제가 만들었고요. 그 전에 이제 30주년 특별전을 위한 향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반응이 좋아서 연결이 돼서 네. 또 작업을 하게 된 거죠.
2: 그럼 지금 그 부여박물관에 가서 백제 금동대향로전 가면 네, 네. 우리 향기 작가님의 네.
1: 향이 네. 그 관에서
2: 가득 채우고
1: 있습니다.
2: 있겠네요.
1: 네. 예. 은은하게.
2: 아, 이런 뭐 책이나 작품이나 전시 공간에 향기가 있고 없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1: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표정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2: 네, 매력 없죠.
1: 은은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의 차이.
2: 네.
1: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몸짓이나 태도가 나를 배려해주고 뭔가 다정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고
2: 예.
1: 그냥 무미건조한 사람도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그런 뭐 친절한 태도나 미소 같은 게 아닐까 향기는.
2: 그리고 어떤 장면이 향이랑 같이 기억이 되면 훨씬 머릿속에 맞아요.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향을 맡는 기관이 코잖아요. 네. 이 후각이 처리하는 이 감각이 대뇌변연계라는 뇌 부위에서 처리를 하는데 거기가 기억과 감정. 자율신경을 처리하는 뇌예요.
2: 아, 그 과학적인 네, 이유가 네, 네, 다 네. 있었군요.
1: 너무 당연하게 이제 네. 후각은 이제 그런 기억과 연결이 되죠.
2: 그 향기를 만들 때 네. 작가로서 어떤 원칙 같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1: 저는 이제 처음부터 지켜온 원칙이 행복할 때만 향기를 만든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2: 아니, 지금 업으로 삼으셨는데 좋을 때만 만들면 이게 업이 되나요?
1: 그렇기 때문에 매일 네. 행복을 결심합니다.
2: 아, 네. 거꾸로 만들어야 네. 되니까 행복해야 네. 되는군요.
1: 그렇죠. 그렇죠. 행복이라는 게 우리는 예.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어떤 상황이 되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하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행복은 결심이다. 나태주 시인님이 그런 얘기를 네. 하시거든요. 내가 행복하기로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내가 더 행복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늘 자신에게 던집니다.
2: 네. 네. 그러네요. 불행한 사람이 만든 향은 맡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우리 향기 작가님 나오셨으니까 사실 요즘은 일상생활에서 뭐 많이 향들을 활용하시더라고요. 좀 가장 흔하게 우리가 활용할 만한 그런 뭐 향기 팁 같은 게 있으면 네, 좀 알려주시죠. 네, 네. 예.
1: 이제 불면증에는 라벤더 이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불면증에 좋은 또 하나의 향이 있어요. 우리 아주 가까이에 그게 바로 레몬이거든요.
2: 그래요? 레몬이?
1: 네. 네. 근데 레몬 하면은 상큼하니까 왠지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레몬 향이 생각을 정리해주는 힘이 있대요. 그리고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그래서 자기 전에 레몬 향을 맡으면은 막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불면증에 도움을 줘요.
2: 네, 저네요, 저.
1: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레몬 에센셜 오일을 구하기도 너무 쉽지만 예. 혹시 구하기 어렵다면 레몬을 사서 레몬 즙은 물에 타먹고 레몬 껍질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2: 좋은 생각입니다.
1: 네.
2: 예, 당장에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1: 네.
2: 예.
1: 가장 중요한 거는 꼭 어떤 베이스에 섞어서 쓰시라는 거예요.
2: 아, 그냥 원액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렸으면 안 돼요?
1: 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장미를 예로 들어보면은
2: 네.
1: 장미 오일 한 방울이 장미꽃을 한 60송이 정도 짜야 나온대요.
2: 그렇게 많이
1: 거의 한 소쿠리.

0: 농축을 한 거, 응축한 거군요. 네.
1: 그렇기 때문에 뭐 민트 한 방울이 그냥 한 방울이 아닌 거예요. 거의 한 스쿨이. 그래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꼭 섞어서 써야 되는데 요즘에 간혹 그냥 원액을 좀 귀찮으니까.
2: 전 한 방울 그까이 거 이렇게 맞아요. 생각했습니다. 사실 별거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네. 되지 뭐 굳이 희석을 해서 쓰나.
1: 절대 안 돼요. 그거를 꼭 왜냐하면 요즘에 오일을 사는 게 너무 쉬워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주의하시는 네. 게 좋고 유일하게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이제 잘 구하기 힘든 게 하나 있어서 라벤더, 티트리, 프라고니아 이 세 네. 가지 오일만 원액을 써도 돼요.
2: 아 그거는 괜찮다.
1: 네. 근데 예. 하루에 여섯 방울 이내로.
2: 네. 뭐든지 네. 과유불급입니다. 네. 네. 네. 나의 행복 향기는 무엇인지 필살기를 하나씩 좀 간직해 맞아요. 두시면 맞아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국내 1호 향기 작가 한서형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쾌청한 하늘 아래 가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9.3도까지 내려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을 맞이했는데요.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 19.4도, 대전 18.9도, 광주와 대구 20도 안팎으로 어제는 물론 평년보다도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에 밑돌다가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0도, 대전 8도, 광주 9도, 대구 7도 등 충청 이남 지역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겠고요. 평년 기온에 밑돌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와 대구 23도로 평년 이맘때 선선한 가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15도 안팎까지 크게 나는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다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린 뒤 그 기온이 다시 낮아지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국내 증시 전강 후약 장세를 펼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초반 150포인트 넘게 고점을 높이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5거래일 연속 밀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6.54포인트 밀린 6008.81에 코스닥은 13.15포인트 하락한 823.88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은 2% 넘게 오르다 1% 넘게 밀리는 등 변동성이 컸습니다. 수급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를, 기관은 순매수했습니다. 3% 넘게 오르던 삼성전자는 보합 마감했고 SK하이닉스 2%대 약세였습니다. 반도체 및 전기전자주 하락 반전한 가운데 제약과 보험주, 은행과 백화점, 원전 유통주 약세였습니다. 반면 2차전지와 해운주, 화장품과 정유주, 석유화학 철강주는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큐리언트와 광통신주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133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올해 한 차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내년에는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현지 시간 13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는 기존 견해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내년 추가 인상에는 현재로서는 이유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전해진 이후 시장에선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46.1%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오늘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지난 4월 전망치 54.4%보다 8.3%포인트 낮게 전망했습니다. 2031년 전망치도 51.3%로 4월 전망보다 11.8%포인트 내려갔습니다. IMF는 전망기간 한국의 부채 비율이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의 단순 기본 자본 비율 LEV 규제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바젤위원회가 한국의 단순 기본 자본 비율 규제 체계에 대해서 종합 등급과 더불어 세계 세부 부문 모두에서 최고 등급인 준수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기본 자본 비율 규제는 은행의 과도한 차입을 막기 위해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총 위험 노출액 대비 기본 자본을 3%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대부분이 사용자에게 구독상품의 자동결제를 미리 알리지 않거나 중도 해지와 환불을 제한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업체 5곳을 조사한 결과 5건 모두 자동결제 전 별도의 알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4곳은 구독상품을 한 번이라도 쓰면 중도 해지와 잔여 요금 환불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에게 관련 약관 개선을 권고했으며 5개사 모두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밀가루 부산물을 담합한 혐의로 제분업체 6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로 대한제분 등 제분업체 6곳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제분과 사조동화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등 제분업체 6곳은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매월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 가격을 짬짬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차차 구름이 많아져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대폭 올렸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도 AI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수출 호조가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세계도 놀랄 정도로 한국 경제는 좋다는데 이를 체감하는 국민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대다수 국민들의 수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물가는 계속 오르다 보니 소비부터 줄이고 있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K자형 초양극화로 진행되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요. 해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5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어제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좀 어땠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2: 오늘 굉장히 반등을 초반에 세게 했는데요. 아, 용두삼이가 됐습니다.
1: 용두삼이.
2: 전강 후약으로 맞죠.
1: 전강 후약.
2: 예, 코스피 오늘 0.45% 하락해서 6,000선 턱걸이 한데 그나마 좀 위안을 삼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6,190. 그 코스피가 거의 3%까지 급등을 하면서 참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걸 지키질 못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좀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해서 831까지 맞췄는데 코스닥은 오늘 거의 3%까지 낙폭을 키웠다가 1%까지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포인트 꽤 오랜만에 변동성이 비교적 컸던 그런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1: 네.
2: 시장이 좋았던 거는 오늘 뉴욕시장이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장에서 국채금리가 5.1%대까지 장중에 하락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연준이 10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금리를 올리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죠. 이 영향에다가 사실 우리가 5일 연속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거의 15% 가까이 급락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 이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게 계속 뭐 가질 못하고 오후에 ASMR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좋았습니다. 뭐 매출 총이익률 그다음에 EPS 성장률 다 좋았는데 이게 이 ASMR도 올 들어서 80%가 넘게 올랐거든요.
1: 네.
2: 그 시장의 기대치가 거기도 굉장히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우리가 익히 봐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워낙 기대치가 높으니까 주가가 그걸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ASML에서 나오다 보니 시간에 걸려서 ASML이 4%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 여파가 그대로 우리 시장에 미치면서 오후 2시 넘어서 상승폭 거의 대부분 반납하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3시쯤에서 5,900선대 중반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뭐 분위기가 싸해지는 느낌이었는데 다행히 막판에 저가 매수가 네. 좀 들어오면서 6,000선을 회복하면서 마친 게 오늘 앞서 말씀드린 그나마 위안이었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ASMR 실적 불했고 또 하나가 모건스탠리에서 10월 보고서가 나왔는데 곧 반도체 고점을 경계해야 된다. 또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모건스탠리 쟤네들은 이렇게 월마다 매달 그렇게 뷰가 바뀌냐라는 그런 약간 힐난조의 그런 지적까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영향을 미친 사실이고요. 오늘 삼성전자 3% 넘게 올랐다가 보합으로 딱 마감이 됐고 하이닉스도 3%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 결국은 밀리고 밀려서 마이너스 1.6%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특징적인 섹터는 이제 백악관에서 알래스카 LNG 이 프로젝트에 한국이 투자한다. 우리는 아니라는데 자꾸 여기는 이제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덕분에 조선, 그다음에 피팅, 철강주도 오늘 좋았고요.
1: 네.
2: 코스닥이 오늘 좀 더 부진했던 거는 요즘에 코스닥의 사실 대장 섹터는 소부장인 것 같습니다. 소부장이 오늘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 여파가 컸던 것 같습니다.
1: 네. 국내 언론에서 SK하이닉스의 후공정 장비 반입이 딜레이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소부장이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2: 네, 영향이 있었습니다.
1: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상승하면서 반등 출발하긴 했는데 근데 좀 짚어주신 대로 지난달 이번 달 좀 좋지 않잖아요.
2: 네.
1: 근데 대만이나 일본 증시나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한데
2: 예.
1: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일단은 연초 이후 소위 말하는 YTD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는 40% 올랐습니다. 오늘 뭐 사실 보합권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자 기준이긴 한데 나스닥은 17%가 올랐고요. 대만 가권 지수가 64% 올랐습니다. 뭐 여전히 우리가 글로벌 2위 정도 되니까 상당히 높은 거는 맞는데 이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우리가 상반기 때 6월까지 기준으로 코스피가 100%가 넘게 올라서 뭐
1: 네.
2: 아주 압도적인 글로벌 1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상당히 좀 우리의 부진폭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그게 사실 7월 8월 요 폭락장 때문에 살짝 기술적 반등할 때만 해도 우리랑 뭐 대만이나 별 차이가 없었는데 우리가 9월 말부터 좀 낙폭이 크지 않습니까?
1: 네.
2: 그 사이에 대만은 비교적 견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만과 우리가 이 순위가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 역시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 100% 넘게 올랐다가 반 이하로 상승폭이 축소된 거는 반도체 주가가 최근 아주 급락했기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점 대비 최근에 조금 줄였다가 다시 이번에 벌어지면서 60% 가까이 고점 대비 낙폭이 좀 커졌고 삼성전자도 40% 정도 이렇게 다시 낙폭이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0: TSMC가 전체 시총의 뭐 절반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대만 같은 경우는 AI 밸류체인이 비교적 TSMC가 가장 뭐 크긴 하지만 이렇게 골고루 포진되어 있고 나스닥도 비슷한 상황인 반면에 우리는 거의 뭐 반도체 이 두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런 점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영향에 이렇게 우리가 부진한 영향에 좀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 한국 증시 한국 코스피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선행 지표이자 레버 레버리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라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코스피가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 달부터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할인 제도가 도입된다는데요. 이게 뭐고 또 바꾸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게 나오면은.
0: 대상이 다는 아니고요. 2013년도 3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초기 멤버들.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1: 네.
0: 그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데 선택형 할인 특약, 그다음에 계약 전 할인 이 두 가지 할인 제도를 좀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가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대로 계약을 유지해도 되고 네. 이 두 할인 계약에 들어가도 되는 것 선택지가 좀 늘어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형 할인이라는 것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가입자가 보장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형 할인이 되고 계약 전환 할인은 기존 보험을 5세대 보험으로 전환을 할 경우 그러니까 최근 보험 형태로 전환할 경우
1: 네.
0: 보장체계 전체를 변경해서 할인 효과를 낼 수 있게 한다. 뭐 금융위에서는 50% 정도 그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가지가 다 좀 분석을 해보면 장단점이 뚜렷하다라는 게 이 보험업계의 평가인데요. 일단 핵심은 기존 계약에서 자기 부담금이 적었던 가입자일수록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다음에 치료비 부담은 또 얼마나 늘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1: 네.
0: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선택형 할인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률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보장 대상이 늘어날 경우 비용이 더 늘어나서 기존보다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좀 있고요. 전환형 같은 경우는 5세대를 전환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간 50%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3년간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죠.
1: 네.
0: 그럼 3년
1: 그
0: 뒤에는.
1: 후에는 좀 올라갈
0: 그렇죠.
1: 거 아니에요.
0: 올라갈 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 시에 보험료가 말씀하신 대로 오를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여부, 내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 또 내가 지병이 있는지 없니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기존 거를 그냥 유지해야 되는 옵션도 있으니까
1: 네.
0: 꼭 바꿔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이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이 선택을 하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정부의 좀 기본 입장이 뭐냐면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반복적으로 병원을 자주 가서 보험료 지출이 늘어나게 만드는 부분들을 줄이겠다는 의도에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0: 네.
1: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양육 지원급여 개편안 대상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0: 예, 이 양육 지원급여가 뭐지 싶으실 것 같아서 그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째 때 1,000만 원, 둘째 때 1,200만 원, 셋째 때는 셋째 이상부터는 1,500만 원을 이제 출생하는 해부터 1년 동안 분기별로 이제 지급을 하는 이게 이제 아동 지원금이고요.
1: 네.
0: 태어났을 때 12살까지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 수당 요걸 이제 지급한다는 걸 합쳐서 이제 양육 지원급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던 거를 이제 두 가지로 통합 개편한 그런 이제 육아 정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내년 7월부터 시행인데
1: 네.
0: 시행의 이제 대상, 그러니까 수혜 대상을 내년 7월부터 출생하는 아이들부터라고 이렇게 정했었거든요. 근데 딱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당장 그러면은 7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6월 30일 날 태어난 아이는
1: 네.
0: 하루 차이로 지원을 그만큼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6월 30일까지 이제 태어나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출생 후 12년 동안 다 합쳐서 두 가지를 3,972만 원 정도를 받는 반면에 그 다음 날인 7월 1일 태어나는 아이들은 7,400만 원을 최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1: 네,
0: 뭐
1: 거의 두 배 차이 나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듣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나 다 아니 그럼 뭐야라는 생각을 하실 법하고요. 이에 대해서
1: 네.
0: 논란이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하라 이렇게 지시를 또 했고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제 보완 대책을 좀 준비 중인데 일단은 기존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을 한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6월 30일 이전 요 이제 출생아들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하겠다. 요런 식으로 제도를 좀 보완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 네, 제도 대상자를 넓혔다는 말씀이시죠?
0: 그렇죠.
1: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뛰면서 채권 자경단이 돌아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경단이라니, 채권 시장에 누가 순찰이라도 도는 걸까요? 물론 실제 조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채권 자경단은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거나 물가를 제대로 잡지 못할 것 같을 때 국채를 팔아 금리를 끌어올리는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시장이 정부에 보내는 경고장입니다. 이대로 계속 빚내서 돈 쓰면 앞으로는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최근 미국에서는 늘어나는 재정 적자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을 달래려 했지만 투자자들은 근본 문제는 재정 적자라며 쉽게 안심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바로 채권 자경단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당장 올리지 않아도 시장이 먼저 장기금리를 밀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글로벌 돈의 흐름이 바뀌고 원달러 환율은 물론 국내 주식시장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채권 자경단은 정부가 재정과 물가를 얼마나 책임있게 관리하는지 시장이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씀씀이에 시장이 보내는 금리 경고장 채권 자경단.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IMF는 물론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앞다퉈 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국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반도체 의존이 커질수록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고요. 또 금리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받은 이들이 취약계층이라는 비판인데요. 한국 경제 현재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고 반도체 초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일지 NH금융연구소의 조영무 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저는 이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2: 감사합니다.
1: 제가 이제 과거 그 LG경제연구원에 계셨잖아요.
2: 네. 네,
1: 그때 연구 보고서들 많이 찾아봤던 경험이 있는데.
2: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지금 이제 NH금융연구소로 옮기셔가지고 소장을 하고 계시네요.
2: 네.
1: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뭐 착시와 초양극화라는 그런 주제로 좀 먼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올해 한국 경제를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이 착시랑 초양극화 이런 단어를 이미 주셨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미 10월이니까
2: 맞아요.
1: 이제 작년에 전망하셨던 또 연초에 전망하셨던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흐름대로 갔는지 지금 그런 부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우선 역시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유명한.
1: 예.
2: 그래서 진행자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1: 올해 우리나라요?
2: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양극화인지 뭐 착시 같은지 아니면 진짜 좋은 건데 이러는 건지.
1: 네. 제가 체감하기에는 이제 반도체 유관 산업은 뭐 성장률이 너무 높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이제 수출 데이터 같은 그런 거시 지표로 잡히는 그런 경제 데이터들은 되게 세게 나오는 거는 이제 사실로 보이는 것
2: 네.
1: 같고요.
2: 네.
1: 다만 이제 그게 실제 그 고용 전체 피고용인이 모두 행복하냐 하면 또 그건 매우 아닌 것 같기는 하거든요.
2: 맞아요.
1: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 아 그러시군요. 아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딱 그거고요. 근데 질문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1: 네.
2: 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왠지 그럴 것 같은데라고 해서 지난해 한 하반기 때부터 요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2: 비슷하게 갔는데. 강도는 제 예상보다 좀 더 셌던 것 같다.
1: 아,
2: 예, 더 그렇게 생각하고 같군요. 있습니다.
1: 네. 네. 지금 보면은 오늘도 보면은 IMF가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 더 올렸지 않습니까?
2: 네.
1: 그러면은 이렇게 뭐 성장률 더 올리고 하는 거가 원래는 되게 축복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뭐 초양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흩어지면서 실제 체감으로.

0: 로는 더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왜 체감,
0: 네.
1: 뭐 또는 물가도 체감 물가 이런 거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그러시잖아요. 뭐 물어보면은 항상 경제는 어렵다라고 하고 물가는 항상 높다라고 하고, 그래서 과연 이게 뭐가 정확한 걸까는 저로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뵙는 많은 분들, 뭐 강연을 가든 회의를 가든 그런 자리에서 저한테 이게 성장률이 높아진 게 좀 남의 일처럼 느껴지고 멀게 느껴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세요.
0: 네.
1: 그래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런 거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뭐 진행자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뭐 말씀하셨던 키워드가 뭐 반도체 말씀도 하셨고 뭐 총량, 거시지표 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경제 좋은 거죠. 숫자, 지표 좋은 거죠.
0: 네.
1: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좀 그게 안 느껴지는데 나는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 원인은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 중에 하나인 양극화.
0: 양극화라고
1: 네. 하는 용어가 왠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억지로 만든 건데요.
0: 네.
1: 초양극화.
0: 초양극화.
1: 예.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는 진짜 내가 뉴스에서 보고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듣게 되는 숫자가 착신가? 진짠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어쩌지? 라고 했는데 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제 지인도 얼마 전에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그 원래 굉장히 유명했던 그 카페 커피숍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 제주도에도 좀 있었는데 그중에 자기가 체감으로는 오늘 좀 체감이란 말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1: 맞아요.
0: 체감으로는 거의 절반 정도 사라진 것 같다는 그 말씀 하셨어요.
1: 네. 그 제가 실은 저희 예상보다 더 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네.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다가 최근에 좀 말씀드리고 있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2대8 법칙 들어보셨죠?
0: 2대8 파레토 법칙.
1: 파레토 법칙. 네.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부르고.
0: 네.
1: 근데 이런 거잖아요. 뭐 경제든 또는 소득 계층이든 많은 영역에서 소수 뭐 상위일 수도 있고 좋은 쪽일 수도 있고 20% 정도가 뭐 벌어들이는 매출이든 이익이든 그런 거죠. 80%를 차지하거나 가져가거나 설명한다. 그게 파리토 법칙이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뵙는 분들 또 제가 느끼고 있는 건 2대 8이 아니라 1대 9처럼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또 하세요.
0: 네.
1: 영어라서 죄송하긴 한데 롱테일이라고
0: 롱테일.
1: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으로 쏠려 있는 일부가 있고
0: 네.
1: 나머지는 그러니까 분포를 그려보면 상위에 극단적으로 몰려 있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한 것들이 뒤에 쭉 이어지는 어쩌면은 극단에 몰려 있는 게 1이고
0: 네.
1: 뒤가 9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0: 네.
1: 근데 이 뒤에 있는 9 쪽이 지금 많이 어렵거나 또는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를 저는 네. 사실은 전해 듣고 있습니다.
0: 아니 그러면은 경제 쪽에서는 뭐 그런 부분까지 설명하는 뭐 그런 데이터나 자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는 뭐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좀 설명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까? 너무 그러니까 쏠렸다 뭐 이런 거요.
1: 뭐 네. 가령 소득 분포의 편향성 얼마나 골고루 퍼져 있나 그런 걸 진위 계수 가지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0: 네.
1: 사실 이거는 소득만 얘기하는 것이고 경제가 많은 영역이 또 따로 있고요. 또 진위 계수 계산하려고 하면 거기에 쓰이는 데이터들이 늦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항상 뒷북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0: 네.
1: 다 실현되고 사람들이 다 떠들고 나서 뭐 한 달 뭐 빨라야 열흘 늦으면 한 개 분기 어떤 거는 1년 있다가 아 통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계산해봤더니 이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다 알아요.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예요. 그런 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후행적으로 나오는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명하는 자료가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1: 네.
0: 이제 또 막상 나오면은 아까 저희가 체감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거를 그냥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1: 그래서
0: 말씀이죠.
1: 그래서 뭐 사실 오늘 사실 저는 나올 네. 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제가 지난 하반기부터 초양극화 착시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방송 포함 이미 몇 군데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아직도 저 얘기한다 이러실까 봐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제가 또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0: 보니까 경제 전망을 하는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다른 예. 기관도 있고. 그럼 또 저희끼리 모임도 가지고 회의도 하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년 경제를 설명할 때 지금 키워드가 양극화예요.
1: 아, 내년이 양극화예요?
0: 지금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고요.
1: 예.
0: 그래서 K자.
1: 네.
0: 뭐 이렇게 K자
1: 맞습니다.
0: 좋은 쪽 좋고 안 좋은 쪽 안 좋고. 그러니까 지금 한창 또 K자 양극화가 전망 기관들의 키워드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좀 늦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중반부터는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볼러타일 이코노미입니다. 볼러타일이라고 하는 게 변동성이 큰 뭐 이런 영어 표현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직면하게 될 만나게 될 경제가 이런 변동성이 큰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예를 들다면 이런 거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내년에 예상되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3%다. 근데 딱 이렇게 점으로 찍는 건 아닐 테고 레인지로 한다라고 했을 때 아 뭐 4%가 될 수도 있고 안 좋으면 2%가 될 수도 있고 근데 확률은 3%가 제일 높아요. 이런 전망일 수도 있고요.
1: 네.
0: 또는 좋으면 엄청 줘서 5, 6% 나올 수도 있고요. 안 좋으면 0이나 1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가운데 찍어야 될 거니까 3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1: 아,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전망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 경제가 좋으면 굉장히 좋고 안 그랬으면 역시 좋겠지만 만약에 어려워지게 된다면 꽤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1: 일단은 그 굉장히 이제 무거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일단 좋습니다.
0: 무거운 이야기 안 하고 싶었는데.
1: 그런데 말 그대로 그 볼라타일이라고 하셨으니까
0: 네.
1: 되게 막 우리가 최근에 그 볼라타일이라는 거는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이 올해 V 코스피라고 해가지고 그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 원래 빅스라고 해서 이제 외국 S&P 지수의 변동성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봤었던 분들이 한국 증시는 원래 상당 기간 박스피였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별로 없었었는데 올해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V 코스피에 다 좀 친숙해지셨는데
0: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은 좋아하시죠. 변동성.
1: 내년은 이제 네. 경제를 이제 약간 변동성이라고 이제 하시니까 이제 약간 좀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좀 금리 얘기로 좀 들어가 봐가지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뭐 자산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부동산을 중심으로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물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0: 평가를 물어보시는
1: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좀 적합한 것이었냐고 생각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이제 양극화를 얘기하시는 쪽에서는
0: 네.
1: 또 금리를 올리면은 또 K의 윗줄기에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0: 네.
1: 또 K의 그 아랫줄기에 있는 사람은 큰데 지금은 그 K의 그 아랫줄기가 80% 가니까 90%라고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거죠.
0: 네. 그 제가 생각나는 비슷한 연관되는 질문 키워드들이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조금 다른 표현으로 지금 주신 질문을 물어보는 건데 이런 거죠.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는데
1: 네.
0: 그건 어떻게 보면 경제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잖아요. 과열되지 않도록 식도록 그렇죠? 뭐 다른 비유로는 에어컨을 튼다고 해야 되나요? 식히도록.
1: 네.
0: 근데 반면에 정부는 돈을 쓴다고 하시잖아요.
1: 네.
0: 재정 지출을 늘린다.
1: 아,
0: 그건 어떻게
1: 네.
0: 보면 또 군부를 떼거나 가속 페달을 밟거나 그러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거시 경제 정책의 두 축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으로 볼 때
1: 네.
0: 한쪽은 브레이크 밟고 한쪽은 가속 페달 밟고 이게 맞는 거냐.
1: 아.
0: 이것을 조금 경제학적인 표현으로는 정책 조합 펄리스 믹스가 지금 적절한 거냐
1: 예.
0: 말이 되냐 이런 질문을 제가 꽤 받았거든요. 오랫동안.
1: 아.
0: 왜냐하면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이 주요국 중에서는 꽤 이렇게 앞서가듯이 그리고 연달아서 7월과 8월에 정책금을 인상을 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때에도 뭐 세금이 많이 거치고 있었고 정부는 돈을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질문들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러면 그 제가 드렸던 답은 어떤 거냐면 뭐 그게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답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1: 네.
0: 우선 하는 입장이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통화 당국이에요.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돈을 거두고 풀고 그렇게 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챙겨야 되는 것들은 되게 많죠. 그러니까 경제도 좋게 만들어야 되고 물가가 너무 오르게 하면 안 되고
1: 네.
0: 환율도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집값 너무

0: 올라도 욕먹고 네. 가계부채 너무 늘면 정부가 걱정하고 이거를 다 챙기는 거에 금리가 영향을 주잖아요.
1: 예.
0: 근데 실제로 물론 뭐 다른 대출 정책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메이저로 쓸 수 있는 한국은행의 정책 수단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정책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1: 예.
0: 그래서 사실은 오면서도 제가 어떤 언론사에서 다음 주에 있을 금통이 어떻게 예상하세요라는 질문 전화를 받으면서 왔는데 그 질문이 심플하잖아요.
1: 네.
0: 다음번에 금리를 올릴 것 같으세요? 내릴 것 같으세요? 동결입니까? 이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결과론적으로 한국은행은 7월과 8월에 백투백으로 연달아서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1: 네.
0: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진행자께서 답을 주신 셈이에요.
1: 아.
0: 처음에. 총량적으로 네. 거시경제 지표로 볼 때 괜찮게 숫자가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는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다른 비유를 들어볼까요? 서울은 경기가 되게 좋은데 지방 어느 지역은 되게 경기가 안 좋아요.
1: 그렇죠.
0: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서울만 금리를 올리고 다른 지역은 금리를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한국은행으로서는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우리는 총량 거시 경제 지표를 보고 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집계된 GDP의 증가율인 경제 성장률, 소득의 증가율인 GDI 증가율 또는 국가 경제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물가 상승 압력, 소비자 네. 물가 상승 이런 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신영성 총재가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취임 초기에. 예전과 달리 생각보다 심플하다. 어렵지 않다. 왜 그럴까요? 네. 이런 때는 고민스럽죠. 가령 물가는 막 올라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경제가 네. 되게 안 좋은 상황.
1: 아.
0: 성장률이 낮은 상황. 이러면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스럽잖아요.
1: 거시지표끼리 서로 엇갈린 신호를 낼 때. 그때는 헷갈리는데 네. 지금은 거시지표는 아주 심플하군요.
0: 심플하죠. 성장률이 네. 좋게 나오고 특징이 경제 전망치를 늦게 발표하는 기관들일수록 특징이 뭐냐면 성장률을 높게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 반면에 물가? 이거 중동전쟁 빨리 안 끝나는데 유가 안정 안 되는데 이거 물가 안 잡힌 것 같은데 물가는 걱정되고 그러니까 네. 심플한 거죠.
1: 그러네요.
0: 그거 올려야죠.
1: 거시 레벨에서는 아무 문제 없네요.
0: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네. 그래서 우리는 올린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1: 네.
0: 지금 주신 질문처럼
1: 네.
0: 근데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이 윗목은 좀 뜨뜻한 것 같은데 아랫목은 춥다고 그러고 춥다고 하는 방의 넓이가 생각보다 좀 넓은 것 같고
1: 네.
0: 그렇다고 거기만 또 군부를 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덧붙이시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은 거시 총량 경제 지표를 보면서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1: 네.
0: 이렇게 불균형 쏠림 현상의 완화는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럼 저희가 할게요.
1: 네.
0: 하고 하면서 이제 많이 거치는 세금으로 돈을 쓰려고 하시는 거죠. 어떠세요? 들으니까 굉장히 이제는 또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1: 완전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0: 지금의 네, 그러니까 정책 조합이 그러하니.
1: 아.
0: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1: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거시 지표상으로 어떤 지표들이 서로 상반되게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통화 정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만 지금은 뭐 자기 한국은행이 이제 자기 역할만 한다고 한다면은 그냥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재 거시상으로는 맞고 그리고 미시로 내려가 가지고 주체별로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고 그런 거는 결국 재정으로 이제 풀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또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이제 보니까
0: 그렇죠.
1: 뭐 너무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0: 그래서 한국은행마저도
1: 네. 네.
0: 정부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고
1: 네.
0: 신영성 한국은행 총재는 이게 지금 단순한 상황이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올해 중간에.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왠지 이럴 것 같아서 지난해부터 제가 착시와 초양극화 말씀을 드릴 때
1: 네.
0: 우리나라 경제정책 대응의 무게 중심이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1: 아, 그러면 아까 내년은 또 그 볼라타일 이코노미라고 뭐 변동성 높은 경제라고 전망하셨는데 그럼 내년에도 좀 더 중요한 거는 통화보다 재정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견해인가요?
0: 네.
1: 아.
0: 그러니까 이 부분도 네. 왠지 볼라타일 이코노미를 네. 너무 그냥 쓱 넘어간 것 같아서 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1: 네, 그럴 것 같습니다.
0: 그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은 경제 전망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좌우하고 있는 게 반도체잖아요.
1: 예.
0: 근데

0: 오늘 방송에서는 그 질문을 안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가끔 방송에 나가면 저한테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라고 질문 주시는 진행자와 프로들이 꽤 계십니다.
1: 아, 예.
0: 네, 그러면은 저는 네. 항상 답을 드리는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네. 답을 드리거든요.
1: 아이.
0: 동시에 네. 저는 그런 질문에 답을 드릴 만한 적절한 진짜 전문가가 아니다. 어설픈 전문가 말 들으시면 더 위험하다.
1: 네.
0: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를 나름 열심히 찾으셔서 그분들을 그분들 말씀을 희망을 섞지 말고 가감 없이 좀 불편해도 또는 반가우면 또 반가운 대로 받아들이시라. 근데 제가 잘 모르는
1: 네.
0: 저의 전문성이 없는 그렇다고 사실 가만히 있지는 않고요. 저도 제가 믿을 만한 뭐 지인이든 그쪽에 계신 분들 모임이든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여쭤보죠.
1: 예.
0: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특출나지 않은 전문성이 없는 AI 투자 사이클 반도체라고 하는 게 우리 경기를 흔들 겁니다. 좋으면 되게 좋을 거고 뭐 꺾일 가능성도 있죠.
1: 네.
0: 뭐 지금 아직 조짐은 뚜렷하게는 안 보이지만.
1: 네.
0: 근데 동시에 우리 경제를 앞으로 드라이브할 주요 키워드 두 가지를 꼽아봐라 하면 저는 첫 번째는 반도체고요.
1: 예.
0: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재정이에요.
1: 아, 재정.
0: 근데 재정은 이게 시장 변수가 아니잖아요.
1: 예.
0: 이것도 사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마치 한국은행의 정책금리가 금통위원 7분이 큰 방에 모여서 망치 땅땅땅 두드리면 금리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재정정책도 사람들이 조금 더 여러 명이긴 하지만 정부가 재정지출계획도 세우고 국회 동의도 없고 뭐 추경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미래대응기금 같은 걸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내년에도 AI 투자 사이클 반도체 경기가 좋고요. 아, 더 좋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정부가 돈을 쓰면 굉장히 좋겠죠.
1: 예.
0: 근데 반대로 어찌어찌 해서 분위기가 AI 쪽이나 반도체 쪽이 바뀌었고 둔화된 조짐이 있는데 또 어찌어찌 어떤 이유로 정부가 아이고 지금 우리는 돈을 안 쓰는 게 좋겠어. 대신 아 지금은 빚을 갚아야 되겠어. 또는 돈을 쓰는데 제동이 걸리거나 그럼 네. 경제가 또 되게 안 좋아지겠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좋으면 되게 좋고 안 좋으면 되게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 우리 경제를 드라이브할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변수 AI 반도체와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뭐 제가 잘 모른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업종의 특징이 영업이익을 가지고서 베리에이션을 계산을 해보면
1: 네.
0: 여타 뭐 내수, 서비스 이런 쪽뿐만 아니라 동일한 제조업 안에서도 이 영업이익의 변동성이요. 여타 제조업 평균의 두세 배가 돼요. 애초에 아유,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업황 업종이라고요.
1: 맞습니다. 네. 23년만 해도 이제 양사가 메모리 반도체는 적자였으니까요.
0: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변동성이 큰 소수 기업, 소수 업종, 소수 품목이
1: 네.
0: 우리 경제 전체 GDP, 총수출, 기업 전체 투자,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 전체의 어떤 이런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1: 아, 어떻게 보면 초과세수조차도 지금 메모리 양사의 법인세 납부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올해도 뭐 63조 더 나오고 내년에도 이제 100조 이상 나올 걸로 초과세수가 100조 네.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이 변동성 높은 실적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고.
0: 네, 세수의 변동성도 커질 겁니다.
1: 네,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결국 세수를 기반으로 재정을 또 쓰겠다고 했고 대통령도 얼마 전 해외 순방 갔다 오신 다음에 2주 전 월요일에 국무회의를 할 때 3대 안정 사회 안정이라 해가지고 주거 안정, 일자리 안정 또 이제 서민금융 안정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0: 네.
1: 그런 것들이 재정의 약간 연장선이라 본다면은. 근본 자체가 굉장히 높은 변동성이 있는 분야에 좀 의존하고 있는 세수와 네. 재정에 의해서 내년 경제가 조금 설명이 되다 보니까
0: 네.
1: 완전히 볼라타일하다 이 말이 쓰시네요.
0: 그렇죠. 지금 그렇게 이미 왔고요.
1: 예.
0: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럴 것 같고 또 뉴스들을 보시면은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1: 네.
0: 그러니까 지난해 요맘때쯤에는 제가 앞으로 한국 경제는 착시와 초양극화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도 떠들고 있으면 너무 나부끄럽지 않습니까?
1: 아.
0: 그러니까 요즘에는 네. 아 그거는 됐고요.
1: 예.
0: 이제 뭐 전망이 아닌 거고 지금 무슨 전망입니까? 이미 10월인데 그래서
1: 예.
0: 그냥 그건 됐고요. 그냥 앞으로 한국 경제의 특징 제가 좀 뭐 전문성이 없는 변수들이긴 하지만 뭐 그런 걸로 볼 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0: 제가 이제 다른 미디어에서 봤을 때 한국 경제를 좀 대만화된다 약간 그런 표현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1: 네.
0: 혹시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1: 제가 아마 그 네. 얘기를 했던 미디어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한 3, 40분 떠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 시간이 그 네. 정도
0: 지금은 이제 한 12분밖에 안 남았긴 네. 했지만 그래도
1: 아, 네. 뭐 여러 맥락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선 반도체라는 공동체험이 있잖아요. 네.
0: 거기도 엄청난 이제 AI 네. 그 하드웨어 국가고요.
1: 네. 네. 그리고 그런 소수 품목, 소수 기업이 경제 활동 시가총액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그게 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제 쪽 하는 분들 사이에서 지경학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자꾸 언급되는 게 그것 때문이고.
0: 지경학, 지리 경제학인가요? 네. 지경학이? 뭐 지정학이랑 지경학.
1: 그러니까 네. 경제를 설명할 때 있어서 네. 이런 지리, 정치, 외교 이런 것들이 아, 중요해지는 그런 예. 키워드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마 작년 연말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만을 굳이 그렇게 언급했었던 이유는 아, 우선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층 분들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어요.
0: 아.
1: 청년층에 대한 걱정은 제가 요즘도 워낙 취업이나 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대만도 TSMC가 굉장히 잘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TSMC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평균 임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나라 전체 평균 임금의 몇 배가 될 정도로.
0: 네.
1: 근데 그렇다 보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경쟁도 심하지만 거기에 일단 들어가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역시 직주 근접을 그러고 보니까 부동산 네. 주택 전문가잖아요. 네. 직주 근접을 돈 많으신 분들은 선호하시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는 직장 가까운데 중심가 쪽에서 집을 사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0: 아 거기도 그럼 TSMC 벨트가 있겠네요.
1: 그렇죠. 네. 그리고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수출을 잘하잖아요. 네. TSMC가. 그러면은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환전한 돈이 그 나라로 들어오고 돈이 풀리니까 꼭 집값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자산 가격이 올라갈 압력이 생기고
0: 예.
1: 그러면 집값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반면에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산업 영역들은 네. 평균 임금이 낮거나 제대로 된 국제 경쟁력을 못 가진 쪽이 많거나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은 집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소득이 너무 적으니까 생활이 어렵거나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슈퍼맨 그런 이름이 붙었던 것 같은데
0: 네.
1: 대만 편의점에서 마감 시간 가까워서 이제 그 마감 기한 다 된 음식들을 세일해서 팔 때 슈퍼맨처럼 달려가서 사는 뭐 그런 현상이 대만에서 벌어지는 그게 사실은 네. 평균 소득이 적어서 그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의 생활은 어려운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대만 젊은이들의 평균 합계 출산율이 0.7명대입니다.
0: 네.
1: 우리보다도 낮잖아요.
0: 맞아요.
1: 요즘 우리는 그래도 약간 반등을 했지만.
0: 우리나라가 출산율 비교할 때 우리보다 낮은 나라들이 소위 말하는 도시국가형 그런 국가들이 우리보다 좀 더 낮았었다고
1: 네.
0: 그렇게 좀 방어를 했는데 방어아닌 방어를 했었는데
1: 네.
0: 대만이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출산율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려갔는데 그 내면을 뜯어보면 그렇게 엄청난 그 또 초양극화가 있다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리고 네. 이렇게 되니까 너무 살기도 어렵고 희망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니까 대만 청년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이 통하는 중국으로 가거나 동남아로 가거나 일본으로 일하러 가거나
0: 예.
1: 해외로 많이 나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일본 등으로 취업하러 가시는 젊은 세대들이 진짜
1: 홀리데이.
0: 늘어나고, 예, 예. 진짜 늘어났다고.
1: 취업이 저는. 안 되니까.
0: 네.
1: 그리고 집값도 너무 높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내가 취업한 곳의 임금은 낮은 것 같고 어떠세요? 저는 그래서 좀 많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질문 받았고 답도 드리고 그랬었던 게 재패니피케이션.
0: 네.
1: 우리 경제가 앞서가고 우리에 앞서서 뭐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겪었었던 일본처럼 돼가는 거 아니야?
0: 일본화.
1: 차이점은 뭐고 네. 공통점은 그 일본화가 키워드였는데
0: 네.
1: 왠지 제가 최근 한 1, 2년을 보면 일본이 아니라 대만처럼 돼가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0: 네.
1: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0: 그러네요. 사실 우리는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본화가 된다는 얘기를 뭐 서슴없이 수십 년 동안 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대만되고 있다는 얘기는 진짜 거의 저는 이제 들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1: 아, 예. 그래서 네. 작년에 초양극화 키워드도 그랬던

0: 그렇고요. 네. 대만화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릴 때는 왜 그런 이야기를 그 용어가 뭐예요 그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1: 아 이게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말처럼 되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성과급 관련해서 전 국민이 막 그 다루긴 했었지만 그게 아직 집행이 이제 안 되고 내년부터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올해는 그거를 결정하면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내년에 막상 그런 게 집행되고 나면은 그거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 가지고 진짜 그 대기업 사이에서도 그 연봉 차이가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봉 차이가 저희가 많이 난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대기업들도 순위를 매겨보면은 그 위아래가 10배 이상 벌어져 있더라고요.
0: 그게 아마 네.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데 국내에서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해외로 나갈 게 그런 젊은이들도 생기실 거고요.
1: 네.
0: 반면에 이미 취업해서 직장에 계신 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뉴스에선 자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언급을 하면서 뭐 수억 원씩의 성과급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나도 알고 있는데
1: 네.
0: 내가 다니는 회사는 그 10이 아니라 90이래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고통을 같이 나누어서 감내하시고요. 그럼 받아들이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1: 네.
0: 그리고 결국은 그게 뭐냐면 우리 경제 전체가 임금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네. 또 장사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임금을 주셔야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1: 네.
0: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게 뭐예요? 가령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 때문에 하느니 금리를 올린다. 금리 올라가면은 금융 비용 부담 늘잖아요.
1: 네.
0: 그리고 자연스럽게 임대료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금리에 연동되어 있으니까.
1: 네.
0: 그런데 지금 제가 인건비도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그리고 전쟁이 안 끝나서 지금 이란 쪽 그런데 전쟁이 안 끝나가지고 석유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도 안 잡히고 있고 지금 다 코스트예요. 비용이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뭐 기업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만나거나 강연을 가게 되면 제가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는 코스트입니다. 코스트 상승에 대비하셔야 된다.
1: 네.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저도 어떤 입장이냐면은 이제 지금 이제 경제수 진행하는 진행자이기도 하지만은 작은 이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 입장에서
0: 네.
1: 이제 저도 직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성과급 얘기를 들으면은
0: 네.
1: 고용주 입장에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은 이걸 전 국민이 아는 이슈를 이제 저희도 편안하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네. 또 뭐라도 챙겨줘야 되지 않나
0: 맞아요.
1: 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면서 당장 엄청난 비용 상승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심리적인 부채가 되게 쌓이고 있거든요.
0: 네.
1: 아마 그런 느낌을 겪으시는 그런 이제 고용주분들이 저는 아주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실제로 그래요.
1: 네.
0: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런 부채감 때문이든 미안함 때문이든 고마움 때문이든 임금을 올려주시면
1: 예.
0: 올리시면 만약 음식점에서 임금을 올렸다 그러면은 음식값이 오를 거고 또 제조업체에서 임금을 올렸다 그러면 물건값이 오를 거고 그게 다 쌓이고 쌓이고 여기저기서 그러면 그게 사실은 인플레고 우리나라의 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그걸 또 사서 쓰거나 먹으셔야 되시는 분들로서는 또 지출이 늘어나는 거고 그런 거죠 지금.
1: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어디선가 더 많은 매출을 일으켜야지 된다는 그런 압박감과
0: 압박감.
1: 동시에
0: 네.
1: 이제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결국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고비용
0: 네.
1: 그러니까 코스트라는 말씀하신 게 내년에 우리 경제를 건드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네요 이게.
0: 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1: 네.
0: 전반적인 코스트 압박 프레셔는 높아지고
1: 유무형
0: 있는데
1: 유무형 코스트 특히 무형의 코스트가 지금 엄청 높아요.
0: 그런데 네. 제가 앞서도 1대 9, 2대 8에 네. 1대 9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잘 되는 쪽은 일부밖에 없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그 일부 서플라이 체인 안으로 들어가거나 업종 전환을 하거나 뭐 M&A를 하거나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
1: 네.
0: 또는 내가 구에 속한 거 아니야? 이 불안감들이 엄청 나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예, 제가 경영자분들을 만나 뵈면 실제로 그게 이슈입니다.
1: 아, 이게 진짜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년에 근본적으로 내년뿐만 아니라 당분간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확장 재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최소한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확장 재정의 시기가 이제 도래된다고 했을 때 볼라타일한 그런 세수의 기반에서 하고 있다면 나중에 이게 좀 그 세수가 끊겼을 때 그때는 그럼 좀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겁니까? 막 이제 2년간 뭐 엄청나게 확장을 했었는데.
0: 그건 그 당시에 사람에 달려 있죠.
1: 아,
0: 예. 예. 그리고 저는 이미 뭐 예. 또 저희가 그렇다고 5년 뒤, 10년 뒤에 재정 정책에 대해서 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하이프가 있었던 그런 예. 세수에 기반해서 쓰게 되는 건데 이게 없어지는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0: 그래서 제가 뭐 전에는 질문을 받았어요.
1: 네.
0: 뭐 지금 뭐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1: 아.
0: 뭐 쓰는 게 맞느냐?
1: 예.
0: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런 질문 받으면
1: 네.
0: 이미 지나갔다.
1: 아. 논의가 결정해 버렸으니까.
0: 이미 결정 난 걸 저 네. 같은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뭐 합니까?
1: 아. 원래는 그러면은 다소 일회성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너무 확장한 그런 재정을 쓰기보다는 좀 부채를 상환한다거나 이런 쪽이셨던 거죠?
0: 아, 네. 저는요.
1: 예.
0: 원래는 재정을 물어보셔서
1: 예.
0: 정권에 상관없이 뭐 지금이든 전이든 전전이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건 재정 건전성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경험한 것에 기반한 겁니다.
1: 네.
0: 그 저희가 경험을 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그런 일종의 경제 위기들을 경험을 했던 많은 국가들을 지켜보다 보니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았을 때 어떤 국가들은 거기서 빨리 헤쳐나오고 어떤 국가들은 그렇지 못했었던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을 하는 걸로 보였냐면 재정 건전성, 재정 지출 여력에서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돈 써서 빨리 나오고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막 빚 갚다가 더 문제 생기고 그랬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은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다. 특히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1: 네.
0: 북한 같은 쪽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을 하거나 우리가 북한과 관련된 대규모 지출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분명히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게 옳든 그르든 대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한국의 특수성이다.
1: 아.
0: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은 제가 꽤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써야 되겠다라고
1: 네.
0: 한다면 제가 사실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거는 제가 이미 뭐 한 2년 전쯤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때도 우리 경제에서는 반도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우리 주요 산업과 관련된 SOC 투자에 돈을 집중적으로 쓰시면 좋겠다.
1: 아.
0: 감히 대만의 알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물과 전력 쪽에 뭐 이런 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아 진짜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엄청 아쉽고요. 오늘 이제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아, 깊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급작스럽게 끝내서 이제 좀 죄송합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빨간불, 오늘은 파란불. 흔들리는 코스피에 내 마음도 요동칠 때 잠시 화면을 끄고 마음을 들어보세요. 쏟아지는 세상의 정보 속에서 숫자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나의 중심입니다. 저 윤인구와 함께 마음의 쉼표를 찍어보세요. 매일 찾아오는 평일 점심 100분의 시간, 당신의 멘탈을 지켜줄 가장 따뜻한 이정표,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죠. 자전은 천체가 스스로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함 또는 그런 운동을 뜻하고, 공전은 한 천체가 다른 천체의 둘레를 주기적으로 도는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두고 지구가 태양을 싸고 돈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싸고 돌다란 말은 일정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로 자꾸 움직이다 라는 뜻의 동사로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싸고 돌다란 동사는 일정한 것을 중심으로 일이나 행동이 벌어지다란 뜻과 누구를 두둔하여 행동하다 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 회사를 싸고 도는 나쁜 소문이 많다. 할머니께서는 늘 장손만 싸고 도셔서 다른 손자들의 불만을 샀다. 같이 말할 수 있죠.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감싸고 돌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지나치게 편들거나 두둔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다섯 음절을 모두 붙여서 씁니다. 귀엽다고 아이를 감싸고 돌기만 하니 아이의 버릇이 나빠진다. 아무리 변호사라지만 중대죄인을 감싸고 도는 그의 행동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상대편을 무조건 감싸고 변호하다란 뜻의 동사 끼고 돌다도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웠는데요. 서울은 아침 기온이 9.3도까지 내려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한낮에는 19.6도까지 올라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졌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도 서울 10도, 낮 기온 21도로 기온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아침 기온은 대관령 2도, 춘천 6도, 대전 8도, 대구 7도, 광주 9도 등 대부분 지역이 10도 아래로 낮아 쌀쌀하겠고요.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또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남부 내륙엔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지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서 평년 이맘때처럼 선선하겠는데요. 그만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낮 기온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와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다시 25도 안팎까지 올라 반짝 늦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다시 낮아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8.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임 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인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임 실장이 최 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검사 1호를 뽑아보라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 반대했지만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입장을 선회한 바 있습니다. 여당 내 임명 반대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향이 편중되지 않고 사건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거용품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 대구의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다섯 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와 올해 지방선거 당시 총 50억 원 상당의 투표소 물품 세트 제작 과정에서 선관위가 특정 업체와 유착된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은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경수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과정을 왜곡하고 신뢰를 훼손한다며 두 사람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다음 주 중 수원고법의 재심 청구를 우편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시자 측은 이 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안으로 원판결을 내린 수원고법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오늘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최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의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두른 이유에 대해서 친구에 따른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전남 광주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53세 박영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박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박영수의 신상은 다음 달 13일까지 게시될 예정입니다. 박영수는 지난 5일 전남 광주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의 집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하고 현금카드를 훔쳐 6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차차 구름이 많아져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국회 행안위원회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 사이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하지 않겠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핵심 정치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이광재 민주당 의원을 만납니다.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 세제 현실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취지를 들어봅니다. 또 최근 노무현 평전이 나온 걸 계기로 노 전 대통령 되돌아보고 쟁점 정치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는 KBS 라디오 앱 콩과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치킨 쿠폰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전수미 전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반갑습니다.
1: 그래요. 아, 이거 뭐

0: 중요한 일 또 뭐 시끄러운 일이 끊이지 않아서 오늘도 또 한 시간 동안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그래도 제일 따끈따끈한 뉴스는 청와대가 임광현 초대 국세청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22대 비례대표 민주당 국회의원 한 두 달인가 세 달 하다가 국세청장으로 왔고 한 두 2년 정도 2년 좀 넘게 한 셈이죠. 하다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전수미 대변인 어떤 인물입니까?
1: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0: 아, 조사국장 출신이군요.
1: 네. 그래서 이분이 실제적으로 이게 재벌이나 부자들 세금 네. 그거 징수에 굉장히 엄격하셨고 좀 유명했던 일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4천억 탈세의 주인공 선박왕 권혁에 대해서 네. 이 사람이 계속 국제적으로 도망다니니까 포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0: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1: 예, 세금에 대한 국제 공조까지 해서 이 세금을 환수했던 바로 재계의 저승사자를 임명하셨다는 게 임광현 비서실장인데요.
0: 네.
1: 그래서 아무래도 원칙주의자고 굉장히 집요. 그때 기억하실 때 비례 4번을 받으셨어요. 그 지난 총선 때. 근데 비례 2번은 위성락 지금 안보실장, 4번은 지금 임광현 이제 그 비서실장인데 결국에는 그때 총선부터도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차기 자기의 구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철저하게 일할 사람을 좀 이제 비례로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의미가 좀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어떤 의미인가요?
1: 첫 번째로는 이제 임광현 비서실장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실무형이고 정말 엄격하고 원칙주의자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미 언평이 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인보다는 좀 실무형으로서 제대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싶다. 실무에 최적화된 관료를 했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비서실장이면 약간 당과 소통이나 이런 문제가
0: 예.
1: 그게 문제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김민석 그 대표에게 맡기고 지금은 실무형으로서 일을 잘할 사람을 믿고 뽑은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통령의 이러한 바로 기조 이제 임명은 철저히 나는 일할 사람, 검증된 사람과 일해서 어떠한 국정 운영의 성과를 국민들 앞에 보여드리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준 걸 생각합니다.
0: 그래요. 저 이제 뭐 비서실장 물망에 좀 나이가 많은 그 자치단체장 출신도 거론이 됐고
1: 네,
0: 한 50대 재선 의원들,
1: 그죠?
0: 김영록 전 지사나
1: 네.
0: 50대 재선 의원들 한 서너 명 이렇게 거론이 됐는데 국세청장 임광현 초대 국세청장이 비서실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자, 손수여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인사.
2: 그러니까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한 세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뭐 일각에서는 그 비서실장 자리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렸었고 또 최근에는 용해인 뭐 김승원 등등의 인사 참사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이제 이 비서실장의 인사에 대해서 또 굉장히 귀추가 주목됐던 상황이었습니다.
0: 네.
2: 그런데 어쨌든 현 국세청장을 이렇게 비서실장으로 이제 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죠. 어쨌든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 국면에 있기 때문에 매우 힘든 자리에 가신 건 맞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일단 이제 기대를 하고요.
0: 네.
2: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거는 그런 걸 겁니다.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그 책임도 어쨌든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뭐 예를 들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민석 대표가 봐도 잘 된 인사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 내부의 인사 시스템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잘못 돌아간다라는 인식을 국민들께서 많이 받고 있는데 새로 오는 비서실장께서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비서실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이제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사 부분, 이 부분을 가장 잘 챙기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도 잘 구현을 하면서 뭐 정무감각 여러 가지 좀 숨어 있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요소들도 잘 파악을 해서 해나가는지 이제 우리가 지켜볼 대목인데 자 전수미 대변님 지역구 의원직을 사실 던지고 왔잖아요. 그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다음 행보는 뭡니까?
1: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예.
1: 이제 아무래도 의원직을 던졌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지금 의원으로 돌아올 수 없는 직책에서 그러면 어떤 자리가 될 수 있을까?
0: 네.
1: 우선은 이제 오세훈 시장의

결국엔 판결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결국엔 최종심이 나오는 거 달라. 서울시장이 좀 거론이 되고 있긴 해요. 근데 아시지만 지금 서울 저희가 6.3 지방선거에서 시장 패배를 하지 않았어요.

0: 등 여러 가지를 이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서울시장 까미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저희가 6.3 지방선거 패배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서울에서는 주거리, 주거, 일자리, 그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변화를 강원식 비서실장이 서울시장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을 건지 그거를 서울시민들한테 보여줘야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가능성을 좀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했다는 것만으로 서울시장 깜이다, 서울시장 나가야 된다 얘기한 건 약간은 지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래요. 이제 강원식 비서실장이 7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상당히 좋은 나이인데, 그리고 비서실장이라는 거를 거의 한 1년 반 가까이 하면서 이 정치적 사이즈도 어떻게 보면 커졌죠. 되게 커졌고, 자, 그래서 그 다음 행보가 좀 관심이 있긴 한데,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서울시 분위기는 어때요? 선수조 대변님. 저 야당은 그래도 어떤 뭐 보궐선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야당이란다. 여권에서는. 네. 그렇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이거 선거하는 게 좋은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교차한다고 해요. 지금 되게 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 이제 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이 공천한 오세훈 시장께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오세훈은 몰랐어 라는 이런 녹취록이 또 증거로 채택되기도 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이 또 무죄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상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는 23일인가요? 이제 2심이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 굉장히 정치권의 향방이 결정이 날 텐데 네. 만약에 강훈식 이제 전 실장께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신다면요. 저는 이거 완전히 지금 이 새로 오신 임광현 실장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임광현 실장 새로 오신 만큼 이 서울에는 결국 부동산이에요. 이 부동산 정책 잘못 가고 있는 정책을 터닝시킬 수 있는 그 쓴소리를 임광현 실장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울도 살고 민주당에 계시는 지금 서울 지역구 계신 의원님들 막 따로 모여가지고 엄청 고민을 걱정을 많이 하신다던데 아마 임광현 실장께서 얼마나 이제 그 취임 일성으로 결국 피부에 와닿는 민생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결국은 부동산 부분 그다음에 지금 잘못된 여러 가지를 좀 쓴소리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뭐 다른 것을 떠나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의혹들이 이제 지금 임광현 실장님의 처남이죠. 이승엽 변호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뭐 대장동과 대북송금 선거법 위증교사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의 멈춰져 있는 5개 재판 중에 4개를 이 신임 임광현 실장의 처남이 맡았다라는 이 이제 보훈 인사 논란이 지금 일단 당장에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조금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소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꽉 막혀 있는 정국을 좀 파헤쳐 가시면서 잘해 나가셔야만 강훈식 전 실장께서 서울시장을 나가든 뭐 다른 정치를 하든 잘 되시지 않을까요?
1: 네. 그래요. 자, 그런 면이 또 있었군요. 자, 국회 행안위원회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이 매섭게 검증에 나섰습니다. 2020년 이른바 독직폭행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정치검찰의 한동훈 당시 검사 비호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김지용 후보자가 해당 사건에 동참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했었는지 물었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 어떻게 된 사건이고 또 김지용 후보자는 뭐라고 답했어요?
0: 이게 이제 결국에는 쉽게 설명을 하면 수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사람에게 폭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가 문제됐던 사건이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에 정진훈 부장검사가 네.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었죠. 검사장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원래 압수수색 현장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수색하면서 아 이거는 건드리지 마. 이거는 하면 안 돼. 영장 내놔. 이게 약간 언쟁과 물리적인 충돌이 약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그럼 이게 폭행이냐. 독직 폭행 혐의로 이제 기소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재판 결과입니다.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2, 3심 모두 다 이제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 왜냐하면 지금 중수청 후보자가 그때 당시에 기소에 결재를 했는데 그럼 너는 결국에는 한동훈 윤석열 이대

0: 이란 세력을 찬동하고 보호한 사람 아니냐, 중수청장으로서 자격이 있냐를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저도 약간 아주 짧게 법무부에 근무를 해봤지만 법무부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특히 검사 조직은 더 심한데 이 자신의 내면의 의사와 실제 조직이 결정하는 거는 다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지만 포지션 토크를 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은 특히 행위로 결재. 나는 이거에 반대하는데 실제 결재 행위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종 후보자는 나는 기소에는 분명히 반대 의견이 있었다.
1: 증거를 내놔라. 이랬겠죠. 네. 오늘 청문회에서. 네.
0: 근데 이 증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실제
1: 심장에?
2: 마음 속에.
1: 심장에 있어. 심장. 마음 속에 끊을 수도
0: 뭐 여러 증인들을 아마 부를 수는 있겠죠. 당시에 반대 의견을 뭐 표명할 수도 있는데 그걸 표명을 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고 반대를 했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조직의 이익이나 종지의 조직의 상관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여러 개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근데 사실 이것도 물론 입증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중수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전 그거를 좀 입증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누구 사람이고 누구를 보호했고 이거를 파헤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1: 그래요. 자, 법력권 의원들은 또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내린 관련자들을 기소한 데 대해서도 따졌습니다. 손수조 대변인,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라고 좀 이렇게 그 김재용 후보자가 대답했는지 뭐 또 검수완박에 공개 반대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뭐 답변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2: 그러니까 뭐 앞에 이제 독직 폭행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김지용 이제 후보자가 결재 라인에 있었다. 결재 라인에 있었다. 물론 자기는 마음속으로는 반대했지만 결재 라인에 있어서 결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것이고 입증을 해보라면 결국은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목소리, 마음의 목소리가 입증에 이제 것인데.
1: 그래서 제가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뭐 이 얘기군요.
2: 네, 그런 식으로 갔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이 검수 완박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권 등등 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이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결국 이제 표면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1: 그래요.
2: 이 김지용 이제 청장에 대해서 가장 이제 뾰족한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이 지금 추미애 경기지사고요.
1: 그렇죠.
2: 그리고 이제 오늘은 보니까 이제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이제 또 조국혁신당의 또 의원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반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1: 네.
2: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처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1: 어떤
2: 지금
1: 면에서요?
2: 인사청문회를 지금 진행하는데 이거 지금 다 뭐 우리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또 조금 들고 결정을 서로 다 내놓고 그냥 이거 그냥 요식행위로 지금 이거 인청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지금 중수청이라는 것이 이 검찰청을 지금 완전히 없애면서 중수청 공소청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이런 인사적인 논란이 없자고 만든 건데 계속 있는 거예요. 정치 검사 이 논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럴 거면 검찰청을 왜 없앴냐라는 생각이 이제 애시당초 들면서 이 모든 이재명 정권의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 아젠다가 완전히 지금 거의 난항을 겪고 있다는 판단이
1: 산으로
2: 들어요.
1: 가고 있다.
2: 네.
1: 자, 지금 손수조 대변인이 뭐 추미애 경기지사 말도 했습니다만 그런 추미애 경기지사 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김영민 의원 뭐 등등 이렇게 김지영 후보자 부적격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는 뭐라고 했는지 김지용 후보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중수청장이란 자리에 중요성이라든가 무게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걸로 생각하고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저의 그 경험이라든가 나름 갖고 있던 전문성이라든가 또한 또 제가 변호사로서 밖에서 지켜본 검찰의 모습이라든가 또한 또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뭐 외람되지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수청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뭐 부적격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자, 전수미 대변인 지금 이제 중수청 수장으로서 자기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들었는데 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 열망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수장이 왜 김지용이어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뭐 다른 비슷한 생각을 가진 범여권 의원들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 동시에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은 뭐?

0: 건지. 또 이거 지금 막 반대하는 범여권 의원들은 뭐 예를 들어서 검찰 출신 아닌 사람이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1: 김재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네. 아시면 아마 김재용 후보자 임명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의 이재명 그 시장과 도지사는 그러니까 반일 그리고 좀 약간 반미 그리고 그 조국 통일과 민족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중도층 그다음에 외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한미일 그 구도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네. 분이 돼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그때는 그러면 맞고 지금 틀리냐 그게 아니라 과거에 어떤 생각이 있었지만 그게 현재 그 자리를 가보니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최선이라 했던 거를 선택하고 행동을 하는 게 그 각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자의 그런 역할을 생각하는데
0: 어쨌든 일을 잘할 사람, 네, 수사 잘할 사람. 네,
1: 예. 그러니까 최근에 수사에 누구보다도 여러 가지 검증해봤더니 수사의 전문성이 너무 탁월하다.
0: 예.
1: 그리고 우리 중수청을 지금 안착시켜야 되는데 기존의 그러면 검사 그리고 수사 기관들과 굉장히 그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고 관계성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이해 조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조직을 장악하게 되면 그 조직에 대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내부에서의 평가, 인성적인 평가, 그리고 직무에 대한 평가,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최고로 높았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떠냐라고 질문했을 때 지금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런 검찰개혁의 의도를 잘 알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전 중수청장으로서 이걸 이렇게 수행해 나가겠다는 업무 수행 계획서를 완벽하게 제출했기 때문에 아 그럼 이 사람은 믿고 써도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임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그럼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사실 국민들도 수사 공백이나 수사 역량 저하를 되게 이제 우려하잖아요. 수사가 좀 미진하더라도 어쨌든 명분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1: 왜냐하면 이제 검사들이 네. 검찰에 이제 보안 수사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안 수사권 자체가 어디로 가서 중수청에 갔습니다. 그러면 중수청에서 보안 수사권을 이제 담당을 했고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중수청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 하에서 그 보안 수사권의 행사를 한다면 지금 국민들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그 공백의 지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 전문성이 있는 사람 임명함으로 인해서
0: 네.
1: 국민들의 우려점 수사와 기소 분리더라도 공백에 따른 또 다른 피해자 양산하지 않겠다는 그 우려점을 부식시킬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임명을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벽히 수행해 나가실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0: 그래요. 자, 선수조 대변인님 오늘 이제 질문 응답 이렇게 쭉 보니까 뭐 본인 뭐 정치 검사 아니냐만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 검사 아니라 그랬겠죠 아마 나 사실은 알고 보니 정치 검사였어요 이럴 순 없고 저 정치 검사 아닙니다 뭐 했고 그럼 정치 검사 이론 누구냐 박덕흠 국회 부의장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자 박덕흠 의원 이어서 정치 검찰에 한동훈 의원도 들어가냐 이걸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게 얘기의 흐름상 아마 한동훈은 아닙니다. 뭐 이런 것도 좀 아니잖아요. 여러 흐름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 지금 안 그래도 법률권에서도 갈라져 네. 있는데 자 이 얘기부터 짧게 박덕흠 의원은 왜 한동훈 질문을 추가적으로 했을까요? 나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
2: 글쎄요, 저도 왜 이 마음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0: 네.
2: 이제 결국 이제 이 정치 검사라는 이 정치라는 워딩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씌울 수 있는 그냥 프레임일 수도 있고 딱 칼로 무자른 듯이 이걸 정의할 수 없는 게 이 정치적이다라는 워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정치 검사가 아니고 누구는 정치 검사예요. 이렇게 네. 말하는 것도 굉장히 전 웃기다고 봐요.
0: 박상용은 정치 검사입니까, 아닙니까?
2: 그러니까요. 그걸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거를 정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 개혁이라는 아젠다를 두고 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이 행태들이 저는 굉장히 코미디라는 겁니다. 지금 굳이 78년 동안 이어온 검찰청을 없애면서 아무 준비도 없 시 중수청 공소청을 만들고
0: 네.
2: 그 수장들도 지금 다 비어 있고 오히려 그 중수청장이라는 이제 사람을 내세웠는데 오히려 여권에서 네. 친윤이다 반윤이다 뭐 이런 논쟁으로 정치적인 논쟁으로 또 이거를 또 흐지부지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저는 진짜 아이러니컬하다. 왜 이 이런

0: 버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국 국민의힘 이제 박덕흠 부의장께서도 왜 이런 정치적인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상황을 좀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1: 그래요.
0: 아무튼 이런 정치 검찰 이제 워딩을 꺼내신 것 같고 사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어쨌든 같이 또 활동했던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한동훈 의원 얘기도 같이 그냥 들어갔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래요. 그리고요. 전수미 대변님. 김 후보자 뭐 이렇게 중수청장 후보자라서 중수청장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 좀 했는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과거 검찰 수사 답습하지 않겠다.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인정되지 않으면 과감히 종결하겠다. 보안수사 요구 중수청이 제대로 못하면 그것도 자기 책임이다. 정치 중립성 지키겠다. 아니 그냥 거의 옳은 얘기만 했는데 뭐 이건 뭐 중수청장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자 법력권 의원들이 좀 의심하는 점이 칼자루를 쥐어주면 이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의심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 검찰 오랫동안 검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2: 오랫동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을 진짜로 알고 싶으면
1: 어떻게
2: 권력을 줘라.
1: 아 권력을 줘라. 칼자루를 네. 쥐어줘라.
2: 아, 칼자루를 쥐어주면 그 사람의 본질을
1: 네.
2: 잘라야죠.
1: 아 그럼
2: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의도로 대통령께서 그 이렇게 많은 반대와 비난이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국민들은 정확히 김지용 중수청장 별로 관심이 없는데 특정 영역에서는 너무나 막 목숨 걸고 반대하시잖아요.
1: 그렇죠. 네.
2: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는 성과를 분명히 내셔야 할 거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믿고서 신뢰하고 맡아준다면 이 좋은 다짐을 국민께서 확인할 규칙으로 분명히 보여주셔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네.
2: 어떤 이제 수사 기관이 항상 문제, 중수청이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가 수사를 하나를 A를 하는데 항상 수사가 A에서 B에서 C, D, F, E, F로 확대가 돼요. 그냥 이유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때 명확한 이유와 승인 과정을 다 기록으로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이상 예전에 표적 수사 말도 안 되는 별건 수사 그런 걸로 오명을 받았던 검찰의 그런 역사적 그런 과오를 반복해서도 안 되고
1: 네.
2: 그리고 수사를 할 때 특징이 있어요. 그 별건을 하는 이유가 A를 하다가 B,C를 하는 이유가 장기 수사를 하기 위해서예요. A 핵심적으로 A를 하고 싶은데 수사 기간이 끝나가니까 B,C를 붙여서 장기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장기 수사 반복적 소환으로 인해서 정치적 고통을 주는 것. 들의 인권 유린들을 분명히 방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특히 중수청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잖아요.
1: 네.
2: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권력자에게 부당한 압력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소신을 가지고 필요하면 폭로할 수도 있어야 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이제는 다짐만 하지 말고 국민께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께서 감시할 수 있는 규칙으로 그걸 보여야 된다. 그게 과제다 봅니다.
1: 자 이제 인사청문회 끝나고 막 특별한 어떤 특별한 점이 드러나지 않는 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국회로 보낼 겁니다. 국회 행안위원들이 어떤 그 결정을 할까요? 전수미 대변님.
2: 저는 이제 지금 당에서 사실은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저희가 지지율에 굉장히 많이 민감합니다. 지지율, 당에 대한 지지율과 바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국정의 동력이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해서 당의 일부와 바깥의 일부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곤 있지만 국민들의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 이런 강경파의 목소리가 다르다는 걸 저희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민들께서 인지하시는 건 뭐 친윤 검사다 아니다 이런 정치 그런 거에 관심 없으시고 이 사람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걱정하는 보안수사권의 그런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진 않는지 수사기관이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어떤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는지 여러 가지 우려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을 하고 잘해낸 사람이라는 대통령의 이미 검증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당에서도 최대한 그걸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이제 여당 위주로 청문 보고서를 쓰게 됐을 때 뭐 일부 의원들 주장으로 약간 부적격 의견을 넣을 순 있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 되는데 아따마 큰 하자는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제 그 이해가 되는데 전수미 대변 말씀이 자 손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0: 그게 정상적인

0: 사실 이제 집권 여당과 이제 청와대의 관계일 텐데 지금 네. 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추미애 경기지사가 국감장에 나와서 김주영 청장 부적격에다 대놓고 얘기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부의 갈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격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이 임명 동의안 나오고 이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까지 들어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 추미애 지사의 이런 행동을 두고 최민희 수석 민주당의 최고위원은 추미애 지사 잘한다고 또 화이팅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또 썼어요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당내 민주당 당내의 기류를 봤을 때 아 이게 무조건 통과된다고 장담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이제 중수청과 이제 공소청 두 개로 나뉘었는데 원래는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는 공소청이 가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내부 기류가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지금 중수청으로 넘기려고 하는 민주당 내부 기류가 또 있다는 말이죠. 그럼 그만큼 국회의원들은 또 중수청장이 누구냐가 또 중요할 것이고 민주당 내부의 강경 세력들은 이 보안 수사권을 네. 예전에는 좀 이제 그 필요성을 피력했던 김지용에 대해서는 정말 반대를 극렬하게 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얼마 전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중수청장 후보와 공소청 대행이었나요? 두 분을 국무회의에 불렀어요. 네. 불러서 뭔가 이렇게 말씀은 뭐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된다. 정치적 중립 말씀은 하셨는데 국무회의의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두 새로운 기관의 장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있는 모습은 전 전혀 정치적 중립을 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도 뭔가 뭐 누가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사다 이런 발언을 하는 분께서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인지 국민 눈높이에는 굉장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재가를 할 경우 만약에 그게 이게 이 불씨 갈등의 불씨가 좀 사그라들지 아니면 계속될지 우리가 지켜볼 대목인데 지금 이 부분 그 직무대행이죠. 둘 다 지금은 그 수장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직무대행이 수사기관의 직무대행이 와서 뭐 대통령이 중립을 지켜라 공정하게 해라 하지만 그것도 받아 적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수미 대변인님.
2: 받아 적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무슨 뭐
1: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구나 네, 그건 하는구나. 아니라 이거죠.
2: 그건 아니죠. 간신이나 그런 거 아니고 저는 그 정부 부처 회의를 들어갈 때 항상 수첩과 펜을 들고 들어가 무조건적으로 반사 조건적으로 이렇게 메모를 하거든요. 네. 그때 그 하면서 아 이런 의도거나 난 이렇게 해야겠다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그 메모 습관이 그렇게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메모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저는 평가해야 될 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 적격성이 있는지 그런 거 가지고 비난하셔야지 뭐 메모 습관만으로도 그 사람의 너무 하시는 것 자체는
1: 그 회의 참석, 국무회의 참석도 별 문제는 없다 그 자체로는
2: 국무회의 참석 자체는 문제가 없죠.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없는데 그거를 비판을 위한 정치가 우리나라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1: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동량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월문 1터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양지 부근 또 북수원에서 둔대 지나 월고 분기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수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안산 부근 4차로에서도 고장난 화물차 를 처리 중입니다. 강릉 쪽은 대관령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에서 반포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겠고요. 부산 쪽은 오산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 다부 부근 갓길에서는 승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가산 나들목부터 다부 나들목까지 9km가량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전수미 전 민주당 대변인 선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주제로

0: 얘기할 때 자꾸 중간에 언급됐던 분이 바로 추미애 경기지사입니다. 자, 경기도 국정감사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만만치 않게 이제 따지고 그러던데, 처음에 오전에는 아이 뭐 그 약간 대답을 회피한 듯하다 오후 되니까 다시 한번 김지영 후보자는 부적합하다, 청문회 제대로 하려면 나를 증인으로 세워라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 입장이라면 이건 인사권에 대한 사실 도전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법원장하고 재청권, 이거는 각 부가 사이의 어떤 갈등의 본질이 갈등이라면 이거는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대해서 여권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대통령이 아마 여기서 물러설 순 없다고 청와대는 생각할 겁니다. 네. 그죠? 자, 그렇다면 그 추미애, 이문정, 김용민 이런 분들의 반발은 그냥 단순히 검찰 개혁이 이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충정의 발로입니까? 아니면 아주 어목한 파워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1: 아니면
0: 그런 건가요?
1: 파워 게임이죠.
0: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점을 더 파고들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1: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으면 이렇게 할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거를 이제 기화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데 개인적으로 네. 안타깝고, 그러니까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이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충정이라면 이런 네. 식으로 대놓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로 안 가고 조용히 대통령과 소통하는, 저희 정무수석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많지 않습니까?
0: 네.
1: 이런 의견은 어떠신지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지. 누가 이렇게 대놓고 언론이나 공개 발언으로 대통령을 네. 치받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 좋은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솔직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말없이 저는 웃고 있는 게 막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0: 진짜 손수저 대변인이 씩 웃으시네. 네.
2: 저 계속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으니까.
1: 오늘 네. 계속 하루 종일 이제 웃음이 떠나시지, 김지원 주수청장 문제부터 해서 계속 웃음이 떠나시지 않는 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경기도지사께서 뭐 김지원 주수청장 이렇게 목소리 내시는 게
0: 네.
1: 우선 첫 번째, 경기도민들이 김지원 주수청장 임명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경기도정과 무슨 관계가 있죠?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도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경기도민들이 관심 있는 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힘들어 죽겠는데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에서 어떻게 내가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고 가게 문 닫지 않고 우리 아이를 좋은 데 취직시키고 그다음 내가 어떻게 생활이 영위할 수 있을까? 다 그 고민인데
0: 네.
1: 주거, 일자리, 교통,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수청장 임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와닿을 수 있을까?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럼 반대를 하실 거면 본인이 네. 법무부 장관일 때 김지영 중수청장이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부적합한지를 구체적인 근거를 대셔야 되는데 그냥 반대만 하시고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정치 하신다고 그래요.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0: 자, 손수조 대변님. 본인 지금 대선 행보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왜 나왔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아, 이거 아니다라고 당연히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자, 대통령 임기가 지금 1년 반도 안 지났습니다. 1년 조금 넘게 지난 이 어떻게 보면 취임 초기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막 대놓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 그 정치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또 하나는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 이런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같이 다 좀 어려워질까요?
2: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요.
0: 네.
2: 국민의힘도 비슷한 거 겪었어요.
0: 네.
2: 예전에 이제 당 내에서 한동훈계 이른바 이제 그 분들이 굉장히 이제 지도부 장동혁 대표 체제를 뭐 지금도 계속 있기는 합니다만 내부에서 계속 그렇게 때리면요. 오히려 민주당 좋은 일 시켜줬던 거예요. 그때 민주당 마음의 소리 웃었거든요.
0: 네.
2: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도 내부 갈등을 그냥 언론에 대고 그냥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에도 그렇고 굉장히 리스키한 겁니다. 그런데
0: 네.
2: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한 며칠 전부터 조금 스탠스가 바뀐 것 같아요. 약간 헤어질 결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좀 내놓고 있으신데
0: 네.
2: 가령 예를 들면 어려움 없이 고관대작처럼 뭐 있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사실상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뭐 또 이제 이문정 이제 검사에
0: 예,
2: 대해서는 지금 또
0: 예.
2: 지방청장 밖에는 또 지금 감사를 또 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이 형국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굳이 모든 것을 다

0: 통합해서 가기보다는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니고 자르고 가겠다. 이제 확실하게 이제 민주당 내부의 강경파와는 조금 선을 긋고 가겠다라는 헤어질 결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정말 이 갈등이 정말 엄혹한 권력 투쟁이 정말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추미애 지사 예전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 네. 시절에 새정치민주연합 할 때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굉장히 앞장섰던 전력이 또 있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와 굉장히 이제 비슷한 상황 이다 기시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늘 이렇게 누군가를 때리면서 반사체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스스로 발광체 정치가 아닌 누굴 자꾸 때리면서 하는 그런 반사체 정치 굉장히 나쁘다고 보는데 이런 이제 이 역사적 히스토리가 추미애 지사 본인을 둘러싸고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1: 그래요.
0: 지금
1: 네. 비근한 예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엄청 키워줘서 결국은 대선 후보까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정치 여야 정치권에서 공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추미애 정치 행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지켜볼 대목이고요. 민주당의 또 다른 고민 신천지입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요. 전수미 대변인 또 곤란한 이슈가 나와서
2: 네,
1: 그런
2: 그렇죠.
1: 것 같은데 자 김민석 대표가 상당수 신천지 입당 확인했다. 유튜브 방송 질문 받고 말하니까 이성윤 한민수 친정청내계 최고위원들이 김 대표 면전에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실 이거 또 굳이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 여당도 야당처럼 수사 제대로 하나 뭐 이런 얘기도 또 야당에서는 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매듭지어야 된다고 보세요. 전수미 대변님.
2: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이 문제가 계속 뭐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때문에 계속 전당대회 때부터 너무 시끄러웠잖아요.
1: 네.
2: 근데 그때 이제 김민석 후보가 공약을 했던 게 그 약속을 했던 게 뭐냐면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이 있다. 그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제대로 조사해서 발표를 하겠다. 그 약속을 지켰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반발 왜 언론에 나왔다는 걸 반발을 하냐면 박선은 의원이 이거 조사 TF팀 그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를 해온 결과 3만 명 정도가 이제 가입을 조직적 가입을 했다는 정황이 이제 확실히 그 명부라든가 그런 걸 입수를 한 거죠.
1: 네. 그래서
2: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회가 두 단계로 있습니다. 오전에 하는 그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먼저 저희가 30분가량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개 최고위원회를 하거든요. 그 비공개 최고위원회 자리에는 저희 당대표, 네, 사무총장, 당직자, 주요 핵심 당직자들과 그리고 이제 당직자라 하면 의원 당직자와 저 일반 사무직 당직자분들이 있었는데
1: 예, 예.
2: 그분들이 한 3, 40명이 저희가 당대표실에서 이제 비공개 회의를 하는데 그때 박선원 전 최고위원 박선원 이제 위원장이 와서 조사했던 사항들을 비공개 자리에서 이제 그를 보고를 하죠 당대표.
1: 예, 예, 예.
2: 물론 그 자리엔 최고위원 다 앉아 계셨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언론에 이제 추후에 이게 정의가 된다면 언론은 이제 나중에 하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얘기할 때는 아직은 비공개로 하고 이제 추후에 공개하자고 했는데.
1: 네.
2: 바로 이제 언론 공개가 돼버렸죠.
1: 그렇군요.
2: 근데 이게 저는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이 최고위원회 참가 비공개 최고위원회 참가하는 명부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는 수많은 당직자 사무직 당직자 분들도 계시고
1: 네네.
2: 실제 의원 당직자 분도 계시는데 누가 그걸 유출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마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식으로 비난을 네.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1: 그래요. 이게 이제 여당의 또 다른 분열 요소인데 이걸 바라보는 야당의 입장은 뭡니까? 선수 대변인.
0: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신천지 이슈라는 게 결국 국민의힘을 그때 이제 조준하는 그런
1: 네.
0: 이제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꺼리로 신천지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저도 그때 전당대회 치르는 중이었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중에 당사를 압수수색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지역에서 전당대회 연설회를 한참 하다가 다 올라와서 중앙당에서 막 지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막 당원 명 부를 다 가져가고 그걸 대조를 하고 그랬었죠. 그렇게 수사 탈탈 털었는데
1: 네.
0: 그 당시 나온 뭐 신천지 수가 뭐 몇 프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수사 기관이 이렇게 정말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으면서 민주당에게 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느냐. 일단
1: 네.
0: 이거부터가 지금 대한민국의 수사 기관이 이 권력의 장난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먼저 엎드리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1: 네.
0: 뭐 내용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민주당 자체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가 사실인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이게 또 하나의

0: 이슈는 민주당 내부의 비공개가 리크가 돼서 지금 공개가 됐다라는 부분인 건데 결국 이제 앞서도 다뤘듯이 민주당 내부의 이제 권력 암투 속에서 네. 벌어진 일 같거든요. 그런데 이 신천지를 건드렸다는 건 저 좀 크게 봐요. 김민석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 이제 친명계를 둘러싸고 이제 정말로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한번 해보자라는 식이 된 건지 싸워보자. 네 제대로 싸워보자가 된 것 같아요.
1: 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정동영 통일장관 경질해야 한다 이렇게 거듭 요구했습니다. 정 장관 경질이 한미 동맹 회복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 전수미 대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아마 이 말이 나온 게 이제 강경화 주미 대사님의 발언 네. 때문인 것 같아요. 정보 소통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질문 사항이 이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 미국 측에서 이 정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미국 측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했냐? 아니라고 대답하셨거든요. 네. 그 주민 대사께서.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 때문에 뭐 정보 소통이 좀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뭐 특정 사람만 경질을 하면 한미 동맹이 회복된다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어떠한 그 정치적 레토릭으로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오히려 유용한 의원과 같이 그러니까 제가 외교관들에게 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네. 한국을 좀 신뢰하기가 힘들대요. 한국의 정치인이나 뭐 그런 몇몇 관계자들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해도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인지도나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너무나 쉽게 그 정보들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비공개로 약속을 했고 비공개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안보사항을 밖에 쉽게 너무나 유출하는 자기 네. 정치적 이용을 활용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문제인 거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경질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보 문제를 정치로 풀어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과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그래요. 자 국민의힘에서 정동영 장관이 문제가 있다.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기는 이유는 뭘까요? 손수조 대변인.
0: 앞서 전수미 대변인 말씀 주셨던 그 정치적인 정치인 가장 대표적인 게 전 정동영 장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왜 서방국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이 한미 우리가 혈맹임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을 못 믿게 됐느냐. 가장 먼저 정보 오픈한 게 바로 정동영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구성시 그 이제 북핵 관련된 정보를 미국과의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흘려버렸었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못 믿게 되는 신뢰가 깨지는 계기가 돼버렸고요.
1: 학계에서 나오는 거하고 싱크탱크나 학계 나오는 거하고 네. 주무부처 장관이 얘기하는 건 무게가 다르다.
0: 그럼요.
1: 뭐 이런 얘기도 하죠.
0: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북한, 일본 그리고 이제 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사이버 회의였나요? 아무튼 네. 이런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국정원이 못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 회의에. 그리고 내부적으로 미국 내에서 이제 대중 정책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어떻게 조금 이제 보고서를 올리는 그 내용에 봐서도 굉장히 이 정보의 그런 안보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러한 지금 사태를 봤을 때는 지금 한미 동맹 자체가 굉장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자가 나오지 또 안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지금 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위급한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 수사한 혐의 받고 기소된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이죠. 지금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수미 대변님 1심 판결 취지가 뭔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2: 네,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란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1심이 말씀하신 대로 공천 헌금 수수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공천을 돈으로 거래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리적으로 중요한 게 단순히 네. 돈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 후보자 추천이 있었고 그 후보자 추천에 불법으로 사용된 돈이 금전이 제공됐고 네. 이 금전이 제공된과 동시에 수수까지 했다. 이 3단계가 모두 다 인정이 됐다는 법리적으로 인정이 됐다는 걸 보시면 되고 판결 이후에 어떠한 이제 금액 이거를 그 강선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범행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부인하는 그 태도. 네. 이 모든 것들이 반영이 그것까지. 예, 반영이 돼서 그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이제 추징금 1억 원. 그리고 법정 구속까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1: 그래요. 자, 손수조 대변인님은 이 1심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0: 법리적인 해석도 해석이겠지만 그 태도의 문제가 저는 좀 컸다고 봅니다. 일단 네.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몇 주 전에 불과 몇 주 전이죠. 그 보석 받아서 나오는 그 장면이 네. 정말 마치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런웨이를 걷는 듯한 당당한 모습. 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그런 확신에 찬 발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도대체 저분은 왜 뭐가 저렇게 당당하냐라고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오늘 이제 법정 구속까지 돼버렸어요. 이 법정 구속이라는 것이 결국 뭐 세 가지 정도 요건이 있는데 그중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의 네.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강선우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지금 태도까지 굉장히 지금 가중된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고 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보면 이분이요. 이런 일 아니었으면 뭡니까?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정권에서는 왜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지 이분 다음에 온 사람이 용해인이잖아요. 또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지금 추천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 인사 문제에 저는 굉장한 시스템 오류가 있다라는 부분 지적하지 네.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자, 성평등 가족부 장관 잔혹사네요. 어떻게 지금 네. 지나고 보니까. 자, 시간이 한 뭐 1분 반 남았는데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임기상 국무조정실장 여기 이제 국감에서 부동산 실패 지적하니까 국민도 노력해야 한다. 지금 대답은 한 30초 만에 해주세요. 국민도 노력해야 한다. 그랬더니 김재섭 의원이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합니까? 국민이 도대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무슨 노력을 해야 합니까? 하고 좀 따졌습니다.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2: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제가 할 수 있다면 대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나서도 내가 미안하네 정말. 예.
2: 예. 국민은 죄가 없죠. 오히려 정치인이나 이제 행정가나 국가 지도자의 눈에 국민이 없을 때 국민의 눈에 피눈물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굉장히 많은 이제 피해를 보고 있고 이제 고통을 겪는 거에 대해서 그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어떤 말이나 행동은 적절치 않고 결국엔 국민들이 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까? 뭐 대출 규제라든가, 네. 치솟는 이자라든가, 예, 그 계속적으로 비교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고 오직 사람끼리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치열한 현실 속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셔서 네. 어떻게 국민이 피눈물 흘리지 않고 그게 정말로 그 대체부가 대한민국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책을 내셔야지 이런 식의 책임 전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봅니다.
1: 손수호 대변인 15초.
0: 네, 너무 맞는 말씀에서 공감하고요. 그냥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이제 레버리지 ETF 사태도 그렇고 농지 전수 사태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그 국민들의 고혈을 짜는 정책들이 많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1: 지금까지 전수미 전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1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재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채원이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아빠와 동생과 함께 평범한 일생을 보내던 채원이. 하지만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빠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아빠를 잃은 슬픔을 채 정리할 겨를도 없이 채원이는 동생과 살아갈 방법부터 걱정해야 했습니다. 아빠가 남긴 빚과 생활비, 주거비와 학업까지 두 자매가 감당해야 할 현실은 막막하기만 한데요.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지만 채원이는 동생과 함께할 미래를 그리며 절대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에 성공해서 동생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싶다는 채원이. 채원이와 동생이 아픔을 이겨내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KBS 58분 날씨.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9.3도로 올가에 들어 가장 낮게 시작했는데요. 낮 기온은 19.6도에 머물며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았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 아침 기온은 대관령 2도, 춘천 6도, 대전 8도, 대구 7도, 광주 9도 등 오늘보다 낮겠고 대부분 한 자릿수로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5도 안팎까지 낮아지는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남부 내륙엔 서리가 내리거나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서 농작물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서 평년 이맘때처럼 선선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와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다시 25도 안팎까지 올랐다가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다시 낮아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종일 쾌청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